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서 이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를 발표한 이후 이란 국적의 유조선 3척과 화물선 2척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역시 이와 유사한 선박들의 움직임을 전하며 이란 항구를 향해 이동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항행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양국이 체결한 합의안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첫 가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한 뒤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실무 협상에는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으로 참여해온 파키스탄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4.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2% 오른 51,671.03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5% 오른 7,554.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 오른 26,683.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상 타결을 끌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 당사국,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에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 뒤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각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등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를 못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에 국한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인근에 문제가 없었던 기초단체장 선거 등은 선거 소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개 선거구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철회하고 국회 진상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은 본투표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선거 전 마지막 청사 출근일은 이틀 전인 지난 1일로 당시 회의 참석차 청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소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 올라 11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가격 수준에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호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 이후 처음으로 태극전사 26명의 완전체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사흘 앞두고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의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에서 훈련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조별리그 A 2차전을 치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8도, 습도는 53%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3%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이 호재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동결 자금, 핵 문제까지 바로 균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어깃장까지 더해져서 이래저래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 코스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어제도 중동발 호재로 강세였죠.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8,700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서 위기가 이어지는 우리 경제에도 좋은 소식인 것은 일단은 분명합니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기대감이 큰데요. 수출 정상화부터 부품이나 연료 문제까지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보험을 통한 절세 요령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죠. 이 뒤를 잇는 주도주 현대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AI와 로봇 시대로 들어서면서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젠순왕 엔비디아 CEO와 새만금 AI 밸리 이야기도 나누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도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자동차 업계 이야기, 권영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교수님 오랜만에 자리에 오셨네요.
1: 그러네요.
0: 앞으로 한 20년 더 활동하신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처음 오신 거죠?
2: 아, 네, 저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이란다. 자동차 이야기 세 글자라서 헷갈렸어요.
2: 좋습니다.
0: 예, 자동차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사실상 이제 타결이 됐고요. 아직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완성차 업계로서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기보다는
0: 아니, 기본 말도 안 되는구나.
1: 요거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기름값이 올라가면 네. 연간 한 3% 정도 판매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 이제 생각보다 이제 판매가 덜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이 합의에 따라 가지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부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0: 네.
1: 부품값이 오른 건 부품의 조달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 조달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거고.
0: 이건 왜 올랐습니까?
1: 아무래도 물류비의 상승에 따른 것 때문에 올랐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중동에다가 연간 판매하는 완성차 수출 대수가 한 네. 40만 대 정도 되는데 네. 협의 막혔으니까 배가 못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판매 대수가 많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약 한 27% 한 30% 가까이 급감을 했으니까 네. 연간 한 40만 대 정도를
0: 많이 빠졌네요.
1: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중동으로 가는 완성차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고차 시장도 그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중동 시장으로 신차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0: 네.
2: 그리고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중고차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태가 터지면서 수출길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재고가 많이 남아 돌면서 시세도 좀 하락을 하고
0: 아.
2: 그리고 좀 판매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이제 즉각적으로 개발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수출도 이제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중동 지역으로 정상적으로 물량이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중고차 시장 그리고 신차 시장 양쪽 모두 다 좀 소외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산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르망 24시 이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0: 밤에도 돌고 아침에도 돌고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이 상황 자체에 대부분 고장 나는 게뭐 엔진이 깨진다든가
1: 그럴 수밖에 없죠.
0: 이런 고장들이 많은데 그거를 버텨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의미를 두는데
1: 드라이버는 누가 합니까?
0: 돌아가면서 세 명이 계속
1: 네.
0: 하는 건데요. 그 생각해 보면 그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현대자동차가 출전했다는 건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성능 브랜드 N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N이 이제 남향을 뜻하는 건데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 회사들이 고성능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내연기관의 고성능뿐만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고성능. 그러니까 고성능이라는 게 하나의 별도의 영역으로 충분히 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는데
1: 네.
0: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주에 나가서 이렇게 극한 성능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1: 네.
0: 그런 마케팅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르망 레이스까지 나가게 된 거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 기반으로 이제 고성능의 브랜드가 많이 출전했다면
1: 네.
0: 최근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필요하고
1: 그렇죠.
0: 뭐 필요하면 수소 전기차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누가 먼저 기술을 조금 선도적으로 어드밴스드한 기술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다음에 시험하는 장소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전에도 이런 자동차 경주 같은 것들이 그런 기술의 과시장 이렇게 되고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대가 출전해서 한 대만 성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한 성과다. 정의선 회장도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모터스포츠를 어떤 기업의 홍보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 뭐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뭐 대중 브랜드에서
1: 예.
2: 벗어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제 고급차 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고요. 뭐 현재 국내에서도 제네시스가 좀잘 팔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고급차 브랜드의 본고장이라고 볼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싱 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어쨌든 고성능 브랜드로서 그리고 고급차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내연기관차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좀 시장 트렌드가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옛날
1: 그렇죠.
2: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을 수상을 한다라든지 해서 올해의 차 같은 창을 수사를 한다라든지 뭐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량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컨벤셔널하지 않은 방법들 예를 들어서 기술을 어떻게 태클을 시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컨벤셔널한 방법하고
1: 네.
2: 좀 이제 새로운 테크 위주의 어떤 기술 데모 이런
1: 네.
2: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2: 그렇죠.
1: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유럽 시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네시스가 자리를 못 잡고 있었던 거는 역시 유럽 브랜드들의 그 벽이 너무 컸기 때문인 건가요?
0: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 네.
0: 자동차 역사 150년 동안 프리미엄 브랜드는 머릿속에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
1: 그렇죠.
0: 고정돼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유럽 브랜드예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독일 쪽,
1: 네.
0: 그다음에 영국 쪽.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는 지역에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는 우리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라고 해서 아무리 가가지고 설득을 해도 견고한 그런 각인된 이미지 속에서는 쉽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도 아직
1: 예.
0: 유럽에서는 이건 뭐 프리미엄인가?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리를
1: 오.
0: 잘못 잡고 있다라는 그런
1: 네.
0: 견고한 벽을 뚫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장의 무대가 어디냐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이제 레이싱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1: 네.
0: 그쪽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저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예, 뭐, 그 레이싱이 이렇게 큰 시장인 줄 몰랐는데, 요번에 사전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관심들도 많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도요타 렉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미국 시장에서는 도요타 렉서스보다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더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11.3%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12%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2: 지금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0: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해서 점유율이 많이 올랐는데 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을 해서 사상 최대 점유율이죠. 미국 시장에서 탑 3에 근접한 4 정도의 랭크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쪽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원래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GM이나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특정 파워트레인에 좀 치우쳐 있거든요.
1: 쪽입니까?
0: GM 같은 예. 경우에는 전기차.
1: 아.
0: 하이브리드는 하지 않고 전기차면 좀 치우쳐 네네.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강력한데 전기차는 좀 약한 모습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양쪽 파워트레인 모두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강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전기차가 고수성장할 때에도 시장 성장률이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이제는 전기차는 좀 슬로우하지만 하이브리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가져간 게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레이온 네. 말씀하시죠.
0: 렉서스랑 그리고 제네시스랑 좀 비교를 하면은 아직은 뭐 이제 판매 대수 자체는 렉서스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네시스가 성장률에 있어서만큼은 렉서스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면은 아직은 지금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는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렉서스의 버금가는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제네시스는 내연기관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만 운영하고 있는
0: 그쵸.
1: 거죠.
0: 네.
1: 그 최근에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린다 이런 소식 저희가 많이 접했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뭐 현대 기아차지, 국내 자동차 회사가 가진 이 시장에서의 강점이 어떤 겁니까?
2: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1: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내연기관 차 세 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상대적으로 다 강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2: 그 왜냐하면 예. 각각의 파워트레인을 찾는 수요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전에 그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파워트레인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저쪽 다른 파워트레인을 찾는 소비자 시장을 뺏겨 버리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분식집에
1: 네.
2: 메뉴가 다양하면
1: 예.
2: 많은 취향대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1: 예.
2: 메뉴가 한정돼 있으면 오는 손님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차종을 다 동시에 구비를 해야만 모든 시장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그런데 김밥천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최고급은 아니잖아요.
2: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네. 어떤 참 답변을 좀 애매하게 만드시네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도요타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를 비교해 보면 약간 300만 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러면 앞으로 양적 성장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1: 그러니까
2: 어떻게 해서든 도요타의 생산 대수만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1: 네네.
2: 그러면 도요타에 뒤지는 지역이 있고
1: 네.
2: 도요타보다 앞서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1: 예.
2: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도요타보다 월등히 앞서는 지역이니까 이쪽은 격차를 빨리 더 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국하고 내에서는 격차가 있는 것을 빨리 좁히려고 할 거예요.
1: 그렇겠죠.
2: 이제 그런 전략들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파워트레인이 다르다는 거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특정 국가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1: 네.
2: 전체 글로벌 시장을 놓고 어떤 지역이든 어떤 파워트레인이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에
1: 네네.
2: 전체적인 그 성장을 도모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1: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2: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예. 하이브리드 선호하면 하이브리드로 대응을 하고
1: 네네.
2: 유럽은 전기차를 선호하면 전기차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글로벌 전체가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 전략을 보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현대차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모든 차종을 제치고 월간 판매 1위에 올라섰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0: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판매 호조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입차가 단위 모델로 이제 1위를 찍은 건 아마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뭐 탑5를 거의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거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선 셈이죠. 원인을 보게 되면은 원래부터 사실 테슬라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였던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았고
1: 네.
0: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의 FSD라든지 네.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1: 0포티의 제품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0: 0포티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뭐 이거는 저도 이제 정확한 어떤 수요 분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젊은 층에서 테슬라 모델 Y를 굉장히 선호를 해서 구입을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마도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모델 Y가 수입이 됐었을 때에는 20대가 사기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웠을
1: 비쌌죠.
0: 것 같아요.
1: 네. 예.
0: 그때는 거의 뭐 6천만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에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모델 Y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거의 4천만 원대로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 기존에 국내에서 출시됐었던 뭐 IONIQ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모델 Y보다 더 저렴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가격이 좀 역전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분이 넓어졌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갖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결정적으로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2: 그게 조금 보태서 예. 그럼 테슬라에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이제 누가 뭐 저는 아니고 이제 업계에서 분석하기는 뭐라고 보냐면
1: 예.
2: 테슬라 주식을 해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1: 맞아요. 예.
2: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1: 그 초반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격도 영향을 미쳤고 주식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가격하면은 역시 중국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 예.
1: 요즘 BYD도 꽤 잘 팔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 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1: 많이 파는 겁니까 그게?
2: 그럼요. 최단기간이라고 봐야죠. 달랑 차종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1: 네.
2: 엄청나게 빨리 만 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1: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테슬라도 강세를 보이고 거기다 중국 차들도 저가를 앞세워서 계속 공세를 나서고 있고 우리 자동차들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비교 우위로 버티고 있습니까?
2: 다 품종 전략이죠.
1: 역시.
2: 네, 네. 우리는 이제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화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차급별로 세단, 뭐 SUV 크기. 여러 종류를 동시에 연달아 출시하면서
1: 네.
2: 이제 모든 소비자 입맛을 다 찾아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식점의 다양한 면으로
1: 네.
2: 해가지고 전기차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PV5라 그래가지고 약간 승합형의 이제 전기차가 네네. 나왔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다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것도 전기차에 포함되잖아요.
1: 예.
2: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기아가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는 건 이렇게 조금씩 분산돼 가지고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특정 차종 세그먼트에서는 중국이나 테슬라에 밀리고 있으니
1: 예.
2: 앞으로 그 시장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겠나. 오히려 그때가 더 큰 위기가 오지 않겠나 그러하니 좀 더 그 커지는 세그먼트, 커지는 시장에서는 방어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테슬라 하면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스페이스X 아닐까 싶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 첫 거래에서 19% 정도 간밤에도 거의 그만큼 또 올랐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0: 최근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한 상태고 오히려 소폭 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사실 테슬라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천재의 좀 후광을 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천재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1: 예, 인성이 문제지.
0: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믿고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1: 네.
0: 원래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모든 관심이 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집중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라이벌이 생긴 거죠. 스페이스X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회사가 생긴 것이고 여기는 이제 AI랑 그리고 우주 항공 쪽으로 굉장히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미래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분율 차이를 봤을 때에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 네.
0: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대고 그리고 스톡옵션을 감안해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지금 스페이스X는 거의 80%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뭐 경영권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지배력이 강한 스페이스X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의견은 좀 약간 루머성이긴 하지만 뭐 이제 스페이스X랑 테슬라의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됐었을 때 한쪽의 오너의 지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분율이 높은 쪽에 조금 더 페이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과거보다 못한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스페이스X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테슬라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이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1: 자,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시장 측면에서의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 조금 전에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잘 팔렸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요즘 많은 지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가 처한 위기의 근본은 뭡니까?
2: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되고 있는 거죠.
1: 우리나라에서만. 네. 네네.
2: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서 잘 팔렸다고 따봉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1: 네.
2: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 판매가 줄고 있죠.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예요.
1: 네.
2: 근데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중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1: 예예.
2: 그러면 과연 테슬라만 전기차를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들어왔던 회사들도 계속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가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는 한정돼 있는데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테슬라라도 전체적인 판매의 증가율은 예전만큼 가져가지를 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은 왜 그러냐면 그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의 경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를테면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인 이건 전기 자동차가 아니야 IT 기기야. 라고 하는 시각이 전 세계적인 소비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찾아갈 텐데 그냥 자동차를 사는 네. 소비자는 그냥 그래 얘네가
1: 그건 네 얘기고
2: 그렇죠. 그건 네 얘기고 그냥 나는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뭐가 괜찮아를 고르다 보니까 그중에 테슬라 외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1: 아, 네네. 네,
2: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테슬라 관점에서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만듦새 자체를 보면은 제 주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테슬라는 좀 만듦새가 안 좋다. 완성차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테슬라 주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대차 주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오늘 한 1% 정도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0: 사실 예.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올해 연초부터 봤었을 때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은 현대차입니다.
1: 그건 너무 낮았기 때문 아니에요?
0: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시가총액 순위도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네네. 지금 뭐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회사보다도 낮았었는데 지금은 GM, 포드도 제치고 테슬라, 도요타 다음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랭크 3위에 돼 있습니다.
1: BYD를 제쳤어요. 재미없다고 할 게 아니네요.
0: 그렇죠. 뭐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는 안 오른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른 원인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판매가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많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로보틱스 쪽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되고 나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피지컬 AI 기술력이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이란 전쟁 이후에 상당히 좀 주가가 부침이 좀 심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1: 예.
0: 좀 대변수들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젠슨당 방문했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또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
1: 네.
0: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지컬 AI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 기여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가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분야에서 네.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리 봤었을 때에도 선두 그룹에 분명히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전망이 받냐 얻냐로 따진다면은 기술적으로

0: 굉장히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이런 쪽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0: 네.
1: 아틀라스나 옵티머스.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로봇에 관심을 갖는 배경은 뭡니까?
2: 자동차가 앞으로 안 팔릴 거거든요. 명확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지구의 인구가 약간 25억 늘어나는 사이에 자동차 연간 판매 대수는 절대 증가하지 않았어요.
1: 아, 그대로입니까?
2: 네.
1: 예.
2: 그러니까 1억대로 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로봇 지능이 들어가고 하면 자동차의 소유는 점점 욕망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제조업체는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챌린저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1: 네.
2: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장벽을 뚫고 들어온 수많은 전기차
1: 그렇죠.
2: 기업들.
1: 네.
2: 그러니까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챌린저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게 되죠.
1: 아,
2: 그러면
1: 예.
2: 우리가 만드는 제조물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거다. 그러면 이 제조 역량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자동차 기업의 숙명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 제조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1: 예.
2: 결국은 우리가 가장 고정돼 있는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1: 인건비.
2: 그렇죠. 그걸 뭐 달리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투입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산업 측면에서는 수요 정체라는 위기, 그리고 로봇이라는 기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목표 주가, 유안타에서는 69만 원을 제시했고요. KB는 12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약간 자존심 경쟁 같은 게 붙었는데. 유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저는 목표 주가 100만 원을
1: 100만 원.
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1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을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나 GM, 포드 뭐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1: 아,
0: 도요타보다도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1: 지금 퍼가 한 20배 정도, 그게 그렇게 높은 겁니까, 여기는?
0: 20배 약간 안될 걸로 생각을
1: 네.
0: 하고 있는데 지금 도요타가 12배에서 13배 정도 받고 있고 뭐
1: 어.
0: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이런 애들은 10배 밑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근데 좀 시각을 바꿔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모빌리티 테크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BYD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업체들은 베이스 라인이 20배부터 해서 뭐 많게는 뭐 PER 70배에서 80배까지도 받고요.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쪽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PSR 뭐 30배, 뭐 PSR 100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0: 어떻게 보면 또 고평가라고 볼수 있는 게 현재 현대기아차의 입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취지는 현대기아차 그러면은 과거 레거시 업체들처럼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회사에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1: 그렇죠.
0: 결국에는 로봇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젠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더 읽어나갈 이젠 자율주행 그리고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같은 부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기존의 레거시 업체 기준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시각은 앞으로 점차 변화를 할 거다. 이제는 오히려 기본 베이스라인 20배라고 할수 있는 모빌리티 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싼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로봇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을 만끽하는 날씨가 된 것 같은데요. 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문자로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공구사오, 우물정에 공구사오로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와, 미쳤다.
8: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세금까지 계속 빠져나가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역시 세테크, 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보험을 활용한 똑똑한 절세 전략과 종신보험의 숨겨진 기능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이인길입니다.
0: 웰스 매니저 하면은 이런 것들 다 관리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까?
1: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오늘 관리해 주시는 것처럼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절세 하면은 연말이나 신경 쓰고 평소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을 절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1: 네, 보통 이제 보험을 지출이나 비용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네.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비과세라는 영역을 가지고 보험을 되게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죠. 예. 보험이 갖는 세 가지 혜택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고이율로 이제 이자를 부리시켜준다. 그리고 그 이자를 이자의 이자로 부리를 하는 이제 복리로 이제 불려준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부분 가지고 보험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0: 비과세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1: 네, 비과세는 일단은 보통 이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세법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한 두 가지 형태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도로 네. 그리고 그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월 적립식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납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시는데 월 적립식은 월 150만 원 한도로 그리고 그것을 5년 동안 이제 이상 납입을 했을 때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

0: 혜택을 주고 있죠.
1: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목돈이면은 1인당 1억 원 이하, 계약은 네. 10년 이상.
0: 네.
1: 저 월 정리식이면은 1인당 150만 원 이하, 네. 5년 이상 이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네네, 맞습니다.
1: 이게 일반적인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은 거예요?
0: 원래 금융상품은 예. 이자 소득세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예 세금이 안 붙는다는
1: 아, 예.
0: 것이죠.
1: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자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절세 방안이다.
0: 네.
1: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이 5월만 되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
0: 네.
1: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요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0: 사실 연금저축이라는 그런 상품은 이제 증권사에도 있고 은행에도
1: 그렇죠.
0: 있고 또 예. 보험사에도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매년 매달마다 이제 납입한 보험료를 연말 정산 때 세금 환급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보험사에도 있는 이 연금저축보험이 최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1: 네.
0: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네. 내용입니다.
1: 알겠습니다. 99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연말에 월급 한번 받는 그런
0: 네,
1: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게
0: 예.
1: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계좌랑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합쳐서 그러니까, 600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따르면서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세액 공제 혜택만으로도 매력적인데 이 연금저축보험에는 정기적으로 자산을 굴릴 때 스노우볼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0: 네.
1: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0: 일단은 보통 이제 매년마다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자가 불이가 되지만은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 아.
0: 결국은 이 연금을 받게 되는 그때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1: 예, 예.
0: 그 세금 또한 보통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네. 그 세율로 적용을 하지 않고 5.5%에서 3.3%로 저율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 15.4%를 내야 되는데 이게 3.3에서 5.5로 줄어든다.
0: 네,
1: 이
0: 맞습니다.
1: 3.3에서 5.5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0: 나이에 따라 수령하는 그 나이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1: 네.
0: 70세 미만까지는 5.5%,
1: 아하.
0: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1: 네.
0: 이제 연금 수령할 때는 3.3% 이렇게 이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은퇴하고 나서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0: 그렇죠.
1: 세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0: 네,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꼭 한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주제 하이라이트로 가보죠. 종신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신보험 하면은 보통 내가 죽어야 나온 돈인데 뭐하러 하냐.
0: 네,
1: 이혼인데 왜 가입하냐.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예,
1: 당장
0: 예.
1: 저도 그렇고요.
0: 예.
1: 종신보험에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0: 네, 종신보험은 일단은 고객님들이 나 사망해서 돈 나오는 거 싫다 이제
1: 네.
0: 그런 마음과 때문에 사실 좀 거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단순히 이제 가족을 위한 사망 보장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1: 네.
0: 보험 상품에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이자소득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월 정립식에 150만 원 한도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
1: 좀 까다롭죠.
0: 예, 맞죠.
1: 네.
0: 그런데 종신보험은 5년 이상 유지에 10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납입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150만 원 납입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1: 네. 일단 한도 제한이 없는 겁니까?
0: 네네네.
1: 그러면은 그 한도 제한이 없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 네, 그렇죠.
1: 이거 몰랐네요. 그럼 매달 수천 수백만 원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1: 네.
0: 그 목돈에 의해서 이자가 많이 불려 진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은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1: 이거는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종신보험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신보험이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의 상속세 준비 필수템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것도 어떻게 되는 원리입니까?
0: 사실 이제 뭐 이전 정권에서도 상속세가 너무 많다.
1: 네.
0: 이제 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많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1: 조금 고민해 볼 문제긴 해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상속세율은 50%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은 60%까지 부담이 되는 세율이 바로 이제 상속세율입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라.
1: 그렇죠.
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금으로 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물납으로 내도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내는 방식이 현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산을 놓고 돌아가셨던 그 분의 유족들이 현금으로 납세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라는 거죠.
1: 아우, 삼성가만 해도 그거 마련하느라고 고생고생을 했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죠. 예, 12조를.
1: 이건 다른 나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상속세 현금 마련 문제를 종신보험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0: 일단은 법인이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피보험자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법인 케이스이고요. 돈 많은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그 자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때 그 유족으로 있는 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그 돈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납부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걸로 이 종신보험을 활용을 한다.
0: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가의 그 자산의 규모 형태가 현금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납입 기간의 6개월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뭐 그렇게 해도 잘 처분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망했을 때 현금 재원이 가장 확실하게 마련이 되는 방법이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1: 아, 예. 관련 상담도 많이 옵니까?
0: 네, 많이 오고요. 어제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상담 많이 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공짜로 상담을 받긴 했는데 저는 이런 자산형이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자녀 소득이 있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다면 깔끔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가들을 위한 다른 회심의 카드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0: 예, 보통 이제 법인 대표님들은 자기의 이제 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료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이제 소득의 규모를 좀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 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1: 아, 현금은 또 없다.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를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법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법인이 내고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 법인이 이제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상속세는 유족들이 필요한데 보험금이 회사로만 가면 어떻게 되냐.
1: 네.
0: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죠. 이 대목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법인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1: 예.
0: 또는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유족의 보상금. 또는 임원의 퇴직금 그런
1: 예.
0: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됐을 때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돈을 재원을 해서 유족들에게 흘러가게 만든다. 그래서 흘러간 그 보험금이 이제 결국 유족들이 이제 회사를 경영을 정상화한다든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1: 아, 절세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회사가 보험금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사주거나 임원의 유족 보상금이나 임원의 퇴직금으로 유족의 재원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법인 자금이니까 자녀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자녀의 보험료 부담은 없는 거죠. 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지게 되는데요. 회사가 대표를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점 말고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역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추는 데에 약간의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료가 비용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비용 처리가 좀 되면은 아무래도 법인세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이 상품이 비용 처리 면에서도 약간 영향을 끼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절세, 보험을 통한 절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절세라는 게 닥치고 나서 하면은 뭐 효과도 없고 늦게 되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인기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코스피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 한 1%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한 1.5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코스피보다 힘을 못 받는데 7479번 쓰시는 분 현대차 오늘 왜 그러는 걸까요? 갑자기 많이 빠지네요 해주셨는데 오늘 한 2% 조금 넘게 빠지고 있네요. 어떤 뭐 특이한 상황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올렸던 거를 약간 되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7% 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약간 오르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세상의 같이 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4: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도 많이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그 기세가 이어집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기세가 뜨거운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까지 높진 않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호남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덥기도 하지만 오존 농도도 짙고 또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출근 시간 못지않게 긴 정체가 보입니다.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동호대교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작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근 주의해서 가셔야 겠고요. 천호대교 남단부터 차량도 많은데 청담대교 부근까지 쭉 밀립니다.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성수대교도 여전히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4km 나와서 6.5km 가는 곳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MOU의 전자서명 직접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유가 떨어지고 주식도 치솟고 있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예. 봐야겠죠?
2: 지금 이제 합의 발표 SNS에 뭐 선박들이 엔진을 켜라.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석유 효과
0: 감축.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2: 그러니까 본심을 보면 석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고통스러웠고 전 세계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이드 벤소와 미국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장, 이게 협상 창구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사실은 2015년 JCPOA 핵합의보다 급이 높죠. 네. 그때는 양측 외무장관이었으니까 일단 급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조 타바는 분명히 안 나올 거거든요. 모조 타바 화면에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여지를 남겨두느냐.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가운데 앉고 사람들 시켜서 둘이 서명하는 거. 네. 자기가 왕좌에 앉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정상적인 협정문 조인식이라면 의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죠.
3: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네요. 19일이 되어봐야 누가 그 협상장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서명식 이후에 바로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얘기 각각 들어보시죠.
0: 우리는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한두 척의 배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사실상 통행료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MOU가 원문이 좀 공개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0: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4: 상당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뭐 오만과 공동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신들 어떤 반발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겼는데 왜 이걸 양보하냐. 이제 없던 주권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국내용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 이제 G7 정상회의,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른 국가들이 협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척 정도 뭐 배를 보내서 이 문제를 뭐 기뢰 제거 같은 것들을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지금 이제 국내용으로서 아 우리가 지지 않았고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주권 갖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무료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60일 안에. 서도 그렇고 60일 지나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원래대로 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 없이 지나가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이란이 다르게 해석해서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건 이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뢰 제거라든가 어떤 이런 이란의 시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쪽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더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부유식 규례 같은 것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치우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도 선박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한 3, 40km 되거든요. 그럼 중앙의 일부 구간은 안전이 확보된 것 같아요.
1: 이란이 제시한 라인 그 구간으로만요?
2: 아니죠. 이란이 제시하지 않은 구간으로도 지금 선박이
1: 나갈 수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들이 규례를 부설을 했고 자신들 해역으로 나올 때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니 예. 돈을 내라 이 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만과 관리한다. 오만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공적이 되거든요. 오만과 이란이 국력도 크지 않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통행료를 받는다? 그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어쨌든 해협 통제권을 본인들이 갖겠다. 그리고 유사시 돈을 받겠다. 그다음에 받을 명분은 있거든요. 이란 해협 쪽으로도 왜냐하면 선박이 한두 척 다닐 때는 괜찮지만 여러 척이 다닐 때는 중심부로만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해역도 필요합니다.
1: 예.
2: 그럼 이란 인근 해역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해역 통과 내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돈 내라. 지금 요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받겠다? 그건 안 되죠. 왜냐? 일단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페르시아 안에 바레인이 있고 바레인에 미국 우함대 기지가 있어요.
1: 예.
2: 그럼 미군 선박들도 돈 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의 걸프 국가들 6개국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만만 좀 바깥에 있지. 그럼 이 국가들이 모든 호르무즈해협 통제할 때 통제를 이란의 통제를 받는다? 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그럴 리가 없죠.
1: 예.
2: 세 번째,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고난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 저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통행료는 협상용이고 우리 김 박사님 말처럼 이란 국내용 무마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협상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러나 이게 좀 복잡한 게 지금 해협이 완전히 자유 통행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이란은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본인들 영역으로 통과하는 쪽은 우리가 도선 선박을 안내할 테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해협이 개방이 돼도 예전 수준으로는 갑자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규례나 이런 모든 안전장치를 취하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불은 끄겠지만 옛날 수준의 통행량이 확보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라는 그걸 명분으로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선사 단위로는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3: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에서의 그 해협 상황이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에 많은 도움까지는 필요 없지만 함정 한두 척 정도 보내주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 말이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둘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비용을 들이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 네.
4: 이번에 그 순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오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일단 뭐 서명식 앞두고 있고 일단은 종전이 된 상황이니까요. 거기서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예, 미룰 수 있는 이제 명분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국과 프랑스, 뭐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이 바라는 대로 물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왜 참여하느냐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안에는 뭐 2천여 정도의 선박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 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설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맹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아직도 우리나라 선박 24척이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항행의 자유 그것을 어떤 보장하고 우리나라 선박들 그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어떤 부담이 아니라 어떤 책임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한번 일원으로서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모습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그 고농축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일단 희석은 이란 내에서 하는 게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 희석한 것을 또 반출을 할 것이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아직까지도 좀 협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긴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1: 예.
2: 지금 이란 지금 종전 합의 MOU는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안 싸운다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혼으로 치면 이혼한다고 서명한 게 이제 2번인 거고
1: 예.
2: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긴 문제, 자녀 양육권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1: 예.
2: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 JCPOA도 거의 1년 반, 20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끝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딜레마냐면 2015년에 우라늄 농축이 문제니까요.
1: 예.
2: 이걸 저농축을 하면 발전용이지만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가 되니까 그 당시 합의는 3.67%까지만
1: 예.
2: 300kg 정도만 허용을 한다.
1: 예.
2: 언제까지? 2030년까지 15년 동안. 그다음에 원심 불리기 는 5,060기까지만 허용을 한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예.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순도 90% 64kg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67% 300kg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 5,000기도 사실은 1년에 핵무기 한 개 생산하기도 어려운 정도 분리기거든요. 또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순도 20%

0: 그의 고농축 우라늄 200kg은 희석시켰고, 그리고 약한 1만 kg 정도 되는 5% 이내 합쳐서 이 중에 한98% 정도 러시아로 이전했거든요. 이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보다 나은 합의를 나와야 되는데,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는 게 이란 핵무기 포기하기로 했다. 이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 예.
0: 이슬람 교리에도 사실은 핵무기 보유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싸우는 자와 싸우되 도를 넘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방위만 하라는 건데 핵무기는 정당방위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디스라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그 경전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죄 없는 자들은. 핵무기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핵무기 가지지 않을 거야 선언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걸 내세우는데 그건 사실 이란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죠.
1: 예.
0: 속셈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순도 60%, 441kg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0%, 10%, 5%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 트럼프
1: 예.
0: 대통령 내가 이겼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목표는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우라늄 농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 안에서 순도를 낮춰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처럼 지금도 러시아에 이란 소유권이 있는 농축우라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반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0%로 기간이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하느냐, 이란 내 희석이냐 이게 아니고 0%로 몇 년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향후 협상에서 가장 우라늄 농축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3.67%가 아니고 2015년처럼 0%다 이걸 내세울 거고 2015년 때는 3.67%로 15년이었는데 중단이 이번에 몇 년이냐 여기가 아마 그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 희석한다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반출한다 여기는 이미 합의가 된것 같아요.
1: 네.
2: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구체적인 핵과 관련된 이견이 워낙 좁혀지지 않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돈 문제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동결자산 해제해 줄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3: 다가오는 금요일 서명식을 앞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10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 같습니다. 평년 수준을 2도에서 한 5도가량 낮 기온이 웃돈다고 하는데요. 전주, 대전도

감정 결과 161에서 165cm 신장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점들이 이외에 너무 많습니다. 이건 역시 추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지점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소통 창구를 소개하는데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할 패널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홍보기획관의 김현령 여론분석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소통 담당관 여론분석팀장 김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이게 어떤 건가요?
1: 아, 네, 저희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참여형 소통 창구입니다. 현재 7만 4천 명이 넘는 도민들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패널로 가입하면 다양한 설문조사를 참여해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조사에 참여하다 보면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0: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온라인 참여형 소통 창구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7만
1: 맞습니다.
0: 명이 넘는 도민들이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도민 한 분 한 분 7만여 분 되니까
1: 네.
0: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그죠?
1: 아, 네.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네. 네,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0: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론이니까.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1: 아, 네.
0: 어떤 조사들이 진행되나요? 좀 어렵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1: 아, 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예산을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 묻는 조사도 진행하고요. 또 대중교통이나 경기패스 이용 경험 조사처럼 평소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안전의식조사나 한파, 폭염, 지진 시 행동요령 퀴즈처럼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제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게다가 설문에 참여하실 때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정에 참여하는 보람도 느끼시고 경품을 통한 즐거움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참여해보시면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 입장에서도 도민 입장에서도 네.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네. 가장 먼저 접하실 수도 있고 또 조사를 통해 정책을 알게 되는
0: 그러니까요.
1: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고 또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지금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의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기도 여론조사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1분 만에 패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정기적으로 문자나 카톡 알림을 통해

0: 진행 중인 조사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안내 내용을 보시고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다 가능하네요.
0: 아, 네. 이제 그 경기, 서울, 인천은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그뭐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또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패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신규 패널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0: 네. 그 7월 5일 일요일까지 신규 패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새롭게 가입해주신 패널분들 가운데 무려 2,000명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진행한 신규 패널 모집 이벤트보다 4배나 많은 규모라서 당첨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기존 패널하고 신규 패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패널 추천왕 챌린지 이벤트도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가입을 추천해 주시면 120명을 추첨해서 추가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만 추천하셔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이스크림 주신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2,000명한테 아이스크림 주신,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여쭤봐도 돼요?
0: 네, 비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여름이니까 점점 더워지니까 사실 뭐
0: 네.
1: 시원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이들 생각나실 텐데
0: 네. 네.
1: 패널 이번에 신규 패널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인 겁니다. 7월 5일까지 이벤트 진행하게 되고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2,00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도민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0: 네네.
1: 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그 경기도 잘하고 있는 정책 많으니까 오셔서 경기도 정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울, 인천 시민들도. 예.
0: 네네.
1: 그래서 경기도 정책 마음에 들면 경기도로 좀, 좀 이사도 가시고.
0: 아, 네.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1: 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홍보기획관 김현령 여론분석팀장이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시지요? 요즘 2030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절박한 고민거리로 떠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최근 정부가 이 고민을 덜어줄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대인관계에 민감한 청년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혜택은 중증 환자에게 먼저 가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리가 점점 휑해지고 머리숱이 줄어들어 수많은 청년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이 고민, 무엇일까요?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맞죠. 이건 정말 큰 고민입니다.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나 큰 고민거리가 될것 같아요. 정말로. 대인관계도 그렇고, 취업도 앞두고 있고. 물론 이게 계절마다 조금 요거를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머리가 좀 빠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머리 감을 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이 정도로 만약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거는 너무나 큰 고민거리고,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030 청년들에게 좀 청년층부터 우선 좀 지원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을 지금 그렇게 정책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 나의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0502번님, 항상 외출할 때마다 모자나 가발 써야 하는 삶이란 2030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아, 맞아요. 아, 젊은 분들, 진짜 고민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도 자연적으로 사실 생기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노화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이것이 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좀 치료가 필요할 정도다 하면 사실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 머리에 원형 이것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도 생기고 막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든 좀다 이해가 되는 의견이긴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요. 0271번님, 우리 집 작은 딸 청년백수 한명 추가요. 명문대 나와서 저러고 있네요. 본인 탓이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많죠.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도 심해지시면 안 되는데, 그죠? 1283번님은요. 필요한 젊은이들한테는 반드시 보험 적용되면 좋겠어요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6002번님은요. 이것으로 취업이 탈락되면 속상하겠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507번님은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것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니만큼 보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들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또 매일 먹어야 되는 양이군요. 그럼 또 보험 적용이 또 이분들에게는 되게 더 절실할 수 있겠네요. 아유,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이 다양하셔가지고, 여러분 의견도 계속 보내주세요. 4201번님은요,
언제나 도움되는 방송입니다. 나이가 드니 머리가 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보다 요즘에 머리가 감을 때더 많이 빠지는 걸 느끼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젊은 나이에, 노화가 아닌데, 젊은 나이에 이게 좀 심해지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견 계속 주세요. 건강보험, 이것 약을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예, 여러분 의견 받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오늘 노래는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으로 추진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프라이머리가 부릅니다. 입장 정리.

0: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그 일부는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의 왼쪽 다리였고요.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채 부패와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국과수에서 키 161에서 165cm의 성인인 걸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연령대, 성별은 특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사건 기사 보시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하셨어요?
1: 매우 특이하다. 왜냐하면 시신 일부 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바다나 뭐 강물이나 뭐 댐 같은 데 투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지만 분류시설에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체의 모수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 2%도 안 되는 정도인 거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붕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좀 의문이 가졌는데요. 이전의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붕대를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붕대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라든가 다른 뭐 장대호 사건도 포함해서 많은 사건들은 그냥 비닐봉지 뭐 마대 뭐 어떤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이지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두 가지 점에

0: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많이 특이하고 연령은 사실 그이 생장점 아래가 절단됐다고 보면은 의도했을 가능성.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아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건 뭐 이제 일단 확인해 봤어야 되니까 골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사실은 생장점, 성장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나눈 거거든요.
1: 아하. 국과수 맨 처음에 1차 소견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성인이라고 추정이 안
0: 그렇죠.
1: 됐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린아이거나 여성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발 사이즈가 210mm면
0: 그렇죠. 예.
1: 아이 발 사이즈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후의 소견으로는 성인입니다. 161에서 165cm. 사실 이 정도 키면 저 같은 경우는 요 결과를 보면서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 키 있잖아요.
0: 아, 요즘 많죠. 예.
1: 근데 어떻게 이걸 성인으로 추정했을까? 골밀도나 성장점 보면서 이미 나이 때는 성인이다라고 판단이 나온
0: 예.
1: 거군요.
0: 그런데 뭐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왜냐하면은 성장 발달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정확한 걸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성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모발인 거죠. 아니 정확히 보면 그 일종의 그털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뭐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먹게 되면 이 모근 쪽에 있죠. 그럼 어떤 약을 그 시신 일부의 주인은 그걸 먹었는지 그 특이한 약을 또 추적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은 피부에도 지문이 남습니다.
1: 네.
0: 아주 드물지만은
1: 네.
0: 안 남을 것 같죠. 남습니다.
1: 지문이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남는다고요?
0: 예. 다른 사람의 지문 남을 수 있고 본인 지문도 남을 수 있습니다.
1: 아하.
0: 아주 그냥 과학사의 아주 디테일한 영역인데
1: 피부에 찍히는군요,
0: 찍힙니다.
1: 지문이.
0: 왜냐하면 이게 그 시신은 시간, 굳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몰드 같은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은 더 정밀하게 또 이뤄집니까?
0: 그럼요. 지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앉아 잡힐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뭐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시료를 가지고, 이건 시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번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습니다.
1: 그러면 앞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특이하다고 짚어주셨던 그걸 조금
0: 네.
1: 여쭤볼게요. 붕대입니다. 붕대. 사실은 그러니까 붕대에 감겨서 봉지 안에 들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이거 어떻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정하세요?
0: 그러니까
1: 추측하세요?
0: 뭐 봉지 안에 넣은 건 어차피 그걸 뭐 이동시켜야 됐기 때문에 봉지 안에 넣었을 거고 중요한 건 붕대인데 그러면 붕대가 감겨진 상태에서 훼손을 했느냐 아니면은 훼손을 하고 붕대를 감았느냐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후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후자를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 붕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래 이 주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몇달 전에 이그 김포에서 육군 부사관이 자기 부인을 거의 뭐 온몸에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범인들은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료용수 씁니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혹시 그런 상태로 학대의 과정 속에서 붕대가 쓸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신 상태에서 아니면 시신의 일부 상태를 그대로 붕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럴 이유도 없고. 있다고 하면 아주 특이한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 성 도착 중에서 또 아주 가능성이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성 도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그것도 사실 찾고 있습니다. 네.
1: 사실 이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신이라고 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발견된 신체 일부는 다리밖에 없지
0: 예.
1: 않아요. 이건 시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0: 사실 조심스러운 건 그거죠.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그걸 시신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게 시신일 수 있느냐? 혹시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어떤 뭐 총상을 입은 해서 거기를 절단해 갖고 이런 경우 소위 말 의료 폐기물이 될수 있는 거죠. 일부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대 평화로운 평시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료적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0: 반드시 신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함부로 그걸 뭐 처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아리 아래쪽에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뭔가 잘못된 걸로 수술을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큰 처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1: 혹시
0: 처리하겠습니까?
1: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앞서 무슨 학대나 굉장한
0: 네.
1: 괴롭힘이나 고문 같은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그거를 가장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결혼 이주민 여성이 학대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렇게 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이 이런 형태 학대를 당하다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염전노예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서 학대를 당하다가 이런 비극을 당했을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 이 정도의 학대를 당하면 다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
1: 네.
0: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찾기가
1: 그렇습니다.
0: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제가 최초의 것부터 여쭤본 거예요. 예. 지금 발견된 것은 시신 일부 다리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의료 폐기물 잘못 뭐 배출돼서 이거 재활용품 속에 섞여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이거는 붕대 때문인 건가요?
0: 그렇죠. 붕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병원의 실수일 가능성, 그런 실수를 아주 작지만 할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냥 신고를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이 계속 모른 척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혹시 병원의 실수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건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찰도 지금 이게 강력 범죄인지 어떤 건지 아직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밝혀진 게뭐 없기 때문에.
0: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살인에 의한 어떤 그 과정에서 이 훼손이 된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망한 후에 훼손만 한 건지 요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1: 근데 우리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말하자면은 이 붕대를 감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는 것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하기보다는 강력 사건일 가능성을 높게 보죠. 네.
1: 그럼 일단 살인으로 추정하시는 건가요?
0: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굳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자의적이지 않은 형태의 죽음이라고 볼수 있겠죠.
1: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프로파일러님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죄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프로파일러님이 추정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추정하고 계시는 굉장히 좀 잔혹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0: 그렇죠.
1: 배제하고 좀
0: 뭐
1: 방향만 좀 말씀해
0: 방향성은
1: 주신다면.
0: 이제 보통 이런 형태를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한 십몇 년 전이지만은 그 이전이지만 인천의 남동공단 근처에 배낭 속에 이런 형태의 그 훼손된 부분들 넣고 그냥 유기한 경우도 있고요. 장대호 사건은 말씀드렸고 인천에 있는 시아호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것들은 다 대부분 강력 사건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왜 다른 부분이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1: 지금
0: 부분인 거죠.
1: 경찰도 다른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0: 근데
1: 하더라고요.
0: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송도를 인천 사람들만 오나요? 수도권이 2천만이 넘는데요.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천이.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의 수사본부가 축소해졌지만 실제로 교통 여건을 보면은 충청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넓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찾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그쪽에 있는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시신 유기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1: 이제 그리고 앞서 이제 특이한 점으로 짚어주셨던 것이 지금 이제 붕대 부분이 특이하다고 말씀하셨고 유기 장소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게 재활용품 센터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병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사람이 발각되기 쉬운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혼동스러운 것은

0: 예를 들면 폐기물에 넣으면은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걸 자원순환 시설을 한다는 건 혹시라도 이것을 헷갈렸거나 오인했거나 그렇게 보면은 오인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게 두 가지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한글을 해도 헷갈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 쪽이 추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프로파일러님은 이 범죄자를 어느 정도 캐릭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범죄 심리라든가 어떻게
0: 그렇죠.
1: 보세요?
0: 아무래도 이런 형태는 뭐 가정 내 학대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잔혹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보통 뭐 수원에서 벌어졌던 박충봉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여성을 공격해서 시신을 이런 방식으로 흩어놓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는 거죠.
1: 생활자원해수센터에서 시신 일부, 지금 다리 일부만 발견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시신을 이건 말고 다른 부위가 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를 수색을 하는 게 가장 찾기가 좋을까요?
0: 이게 왜 여기다 놨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형태의 다른,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공간, 그러니까 수도권의 다른 공간들이 아마 추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서 이 사람이 그 생활 자원 회수센터 이쪽에 이제 유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 걸로 오인했을 수 있다 이렇게
0: 그렇죠.
1: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곳에 지금 유기가 됐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그건 그렇지 않은 것만 발견될 것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요즘 소각장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그런 쪽에 이거 범인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CCTV도 많이 달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끔 스크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시도되는 하는 범인들이 존재하니까.
1: 시신 발견된 것이 신체 일부 발견된 게 6월 10일입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되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고. 그렇다면 실제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느냐 지금 추정이 불가능한 거죠.
0: 아니죠. 부패의 정도라든가 그날의 날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0: 이게 훼손이 된 시간은 아주 대략 알 수 있죠.
1: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도가 없어가지고.
0: 아, 그건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는 그 흔히 말하는 검거 시점, 그러니까 그걸 어디를 찍고 있는가를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 알려주지 않죠.
1: 아마도 기사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까지 왜 이것밖에 안 밝혀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은 네.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로 아, 그렇죠. 기사가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
0: 그래야죠.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요즘 물론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이 사건은 유독 온라인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네. 지금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그 예를 들면 특정 국가와 관련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런 음모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장기매매라든가 아니면 뭐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것들이 연상되고 그 연상되는 것 속에서 누가 납치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길 좋아하는 관종들이 계속 그런 걸 올리는 겁니다.
1: 이런 게 혹시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방해는 안 되나요?
0: 아, 방해가 되죠. 처음에 얘기됐던 것도 뭐 어디에 누가 어린아이가 뭘 그랬다는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1: 뭐 아이의 이름은 뭐 뭐뭐라고 네. 한 여자같이 예쁜 남자고 대형마트 점포 근무한 여자가 뭐 다리를 잘랐다 뭐 이런 이상한
0: 아니,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에서도 그 성인이란 걸 공개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공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하니까 화도 그러니까 공개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조회수를 올리고 그러는 거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거고. 경찰은 그만큼 어느 정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언론사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게 맞자면 그러면 경찰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라도 나오니까
1: 이런 사람들 처벌 안 되나요?
0: 아, 지금 상태는 사실 좀 애매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사람의 이 사자 아니면 뭐 이게 좀 애매한 상태.
1: 뭐 공무집행방 이런 거 안 되나요?
0: 공무집행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공동의 어떤 일종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1: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네. 발생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네. 빨리 범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그렇죠. 자꾸 있으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현재 과정에서 경찰이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은 꼭 살펴봐야 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0: 당연하게도 증거를 찾는 것은 CSI나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제 특정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기에 물론 이제 발표된 것만 그렇지만은 인천만 두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네. 인천 얘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수도권 전체를 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특정의 소외된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국적자라고 이제 옛날에 물법체류자라는 표현을 네. 했는데 그것과 그거 관련된 어떤 자녀분들 이런 분들이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1: 지금 이게 보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범인이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알 겁니다. 범인은 이런 기사가 막 이렇게 나가면 그 막 찾고 있다 수사하고 있고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고 보통 어떤 심리를 느낍니까?
0: 양가 감정이 존재하죠.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은 묘한 쾌감도 존재를 하는 거고.
1: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면 뭐 쾌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약간 그런 이유가 없었다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0: 각성이 될 수 있으니까. 살인 후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숨겨진 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범행을 하고 외국으로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면은.
1: 네.
0: 그러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경찰도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1: 그렇죠.
0: 있는데 네. 시간이라든가 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 범죄자들이 이런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경찰은 수사 방식을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1: 향후 국과수에서 앞으로 계속 감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악될 수

0: 있을까요?
1: 미국 같은 경우는 DNA 개보학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한 세포라든가 특정한 게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 그러니까 저기 본인이 살았는지까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따뜻한 지방에서 오래 살았다.
0: 네.
1: 아니면 추운 지방에 오래 살았다. 그럼 세포에 어떤 나오는 것들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아니 모발 같은 그 털 같은 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정한 중금속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다. 그럼 이제 탄광 지역에 살았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차원을 해보면 특정한 지역 자체를 추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사회학적인 거 붙여버리면 거기에 실종자나 이런 것까지 미국은 제가 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DNA, 그러니까 게놈과 계보학을 이용해서 쫓아갑니다.
0: 아무래도 특정이 되면 범인 잡기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1: 그럼요. 인구사회학적으로 줄이고 지역적으로 줄이고 특정하는 광물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을 줄이면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허.
1: 그 정도까지 미국이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만큼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끝으로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 보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반드시 잡힙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범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판한 겁니다. 반드시 이건 잡힐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관심을 가지시되 흥미 말고 정의를 실현하고 범인을 잡는 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Q.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7: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밀양과 횡성도 32도까지 오르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도 계속 32도를 머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후 한때는 경기와 강원 호남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 구간이 보입니다.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사이 2차 로상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여의도권 진입해서 영동대교까지는 차량도 많은 편입니다. 분당 수속을 한 도시고속화도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게 풀리고요. 강남대로는 한남나들목 쪽으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반대쪽으로도 양재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곡사거리 부근으로도 각방향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수 쪽으로 정릉과 기름 사이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하고요. 11시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요즘에 2030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절박한 고민거리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거 치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취업이나 대인관계에 민감한 청년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혜택은 중증 환자에게 먼저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죠. 머리 정수리가 점점 휑해지고 머리 숱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오죠. 이건 뭘까요?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6635번님은요. 오늘은 보기에 음식 메뉴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보기에는 음식 메뉴를 점심 추천 겸 해서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모두 탈자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10167번님은요. 젊어서 아이 낳고 생긴 원형 이것이 70대인 지금도 수시로 원형 이것이 되는 원인이 뭐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이 낳고 그 이후에 머리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수시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라고 그게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요. 7696번님도 저도 이것이 오고 있어서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빨리 결정되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 치료는 거의 매일매일 약을 복용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할 경우 누구부터 어떤 연령층부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부터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뭘까요? 청년들 특히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1번 탈수, 2번 탈모, 3번 탈춤, 4번 탈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죠.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이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다섯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백명재입니다.
0: 네. 교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백명재 교수님이 띄우는 다섯 번째 편지부터 듣겠습니다.
1: 재난은 단 한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재난을 겪은 이후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재난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이 스스로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건 이후의 고통 속에서 지내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난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재난 그 자체만큼 혹은 사건 자체보다 더욱더 이분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루머, 괴담, 조롱, 사고 원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들이 재난을 겪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재난을 경험한 분과 가족을 사고로 잃은 분들 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실제 죄책감, 책임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민들이 그 책임을 나누고 사고를 기억하며 그들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백명재 교수님이 띄우는 다섯 번째 편지 먼저 듣고 왔습니다. 재난 피해 생존자, 유가족에 대한 아픔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재난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 어찌 보면 뭐 재난마다 유형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 한순간이지만 남겨진 분들의 그 하루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고 매일매일 재난같이 사신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먹먹하고요. 이게 그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을 다 삼켜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계속 반복된다고 들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 그게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때의 상황, 뭐 이미지, 기억, 감정들이 계속 이제 떠오르는 그 증상을 우리가 이제 재경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 진단의 가장 주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0: 계속 생각나고 재경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어떤 아픔을 겪거나 슬픔을 겪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1: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절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또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시간이 약이다 이런 것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마음을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 이런 그 생각이 들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섣부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그러면 본인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1: 아 이게 본인이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꺼냈을 때 그때는 아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 보통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편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힘든데 스스로가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문의를 찾아간다거나 아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맞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1: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힘들더라도 일상생활을 비교적 잘 해나가신다면 치료가 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잠을 너무 매일같이 못 주무셔서 일상생활이 안 되신다든지 혹은 이런 재난을 겪은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고립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를 끊고 혹은 뭐 직장생활이나 학업생활들이 중단되고 이런 일상생활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꼭 좀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무너졌구나 네네. 느끼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하신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전문의한테 찾아가는 가장 먼저 좋겠죠? 아니면 주변 그 누구한테라도 좀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그거를 좀 표현하는 것이 도움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분들한테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털어놓는 것 자체가 반대로 너무 그 고통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생각만 해도 괴로운데 그거를 또 표현하는 거가 이제 더더욱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옆에서 그때 얘기를 해봐라든지 뭔가 말로 표현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해봐. 그때 어땠어?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게 자칫 오히려 이분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일 수 있다는
1: 맞습니다.
0: 얘기네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이었습니다.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이제 참사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특히나 그 이후에도 그렇고 당시 출동해서 도와주셨던 구조해 주셨던 뭐 소방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살을 하는 그 이후의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한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런 구조 인력들의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분들은 당연하다시피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이 변경되기까지 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그 구조 인력의 반복적인 직업적 노출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될 정도로 그분들의 고통이 크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이분들이 겪는 그 트라우마의 그 심리적인 가장 큰 원인은 근본 원인은 뭔가요? 어떤 죄책감 같은 건가요? 내가 구조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건가요?
1: 아, 제가 요즘 지금 3년째 소방관분들을 직접 많이 뵙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죄책감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를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경우죠.
0: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고 나아지실 수 있는 건가요?
1: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소방관 분들이라든지 경찰 군인 분들은 치료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진급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오해나 편견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찾아가는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그 사분들이 그 소방서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0: 아, 그거는 상시로 있는 건가요?
1: 네, 네, 상시로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좀 대비를 해놓는 건가요?
1: 네, 네. 그래서 꼭 힘들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상담을 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 예. 앞서 교수님의 그 편지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2차적인 트라우마, 2차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1: 이게 그 주위에 믿는 지인이나 친구, 가족분들한테 상처를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진료를 그 다니고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동료가 직장에서 자살한 것을 목격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최초 목격자이기도 하고 원래 굉장히 친했던 동료라서 그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다시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치료도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거냐 이런 부담들을 이제 계속 주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외래 요즘 진료를 와서는 그때 당시 그런 그 트라우마보다는 그 가족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을 저한테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사실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원해

0: 혹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12구 참사 때그 영상,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그 영상이 무분별하게 뭐 SNS를 통해서 퍼지고 막 이랬었어요. 또 이런 행동들 역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접하는 분들에게도 이건 트라우마를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 초기 첫날 특히 이제 그런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다가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라는 좀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좀그 그래도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의 경우 그 돌아가신 분의 그런 그 존엄, 명예가 어떻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리는 행동 자체가 그런 돌아가신 분의 존엄을 크게 해치는 행위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 장면 자체를 보는 거가 그 실제로 막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고통이 그몇날 며칠 계속 좀 이어지는 경우들은 흔하죠. 대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당시에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뭐 피해자의 가족들,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막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걸 본 사실 국민도 그것 자체도 약간 조금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먹먹하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0: 네, 제가 아마 그때도 YTN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가 뉴스에 나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힘드신 분들은 제발 뉴스 보지 말라. 그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교수님 진료실에도 그 재난 트라우마로 좀 힘든 분들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0: 여러 가지 뭐 증상들 뭐 당연히 있지만 특히 이런 재난 중에 자연 재난보다 사회적 재난이 더욱더 고통이 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에게 입은 피해,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원래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 이런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그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진료실에서 하고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증상은 좀 조절이 될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이제 금방 회복시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주변 사람들, 가족들 또 우리 시민들의 그 몫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어떤 그런 사회적 재난, 뭔가 어떤 정책 부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관련자를 정확하게 찾고 처벌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어떤 재난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데에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0: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회복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들.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괜찮은 나라고 뭔가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런 것들이 잘그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춰지고 충분히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땅 자체 그 세상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뭐 책임

0: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치료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좀 빨리 그래도 회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시는 분들은 좀 빨리 회복이 가능한가요?
0: 아, 당연하죠. 실제로 이런 그 재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그 재난의 종류나 혹은 피해의 그런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경우가 이제 성폭력, 성폭행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그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적지 않은 그 비율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잘 회복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1: 혹시 이런 재난 트라우마도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됐고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할 수도 있나요?
0: 실제로 비교적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별 이유 없이 나빠지는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 예를 들면 기념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그때가 이제 그뭐 1주기, 2주기 그럴 때가 돌아오면 잘 지내시는 분들도 뭐 다시 잠을 좀못 주무신다든지 좀더 마음이 아파온다든지 그런 일시적인 그 변화들을 겪으실 수는 있는데 또 그때가 조금 좀 지나면 다시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어떤 사회적 재난, 정말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그런 사건의 어떤 기념이 돌아올 때, 사회적으로 그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좀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0: 저는 그 올해 그 세월호 13주기 13주기였나요? 그게
1: 2014년도였으니까요. 예.
0: 12주기가
1: 12주기.
0: 그 행사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이
1: 그랬습니까?
0: 드는데요. 처음으로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였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그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 들이 같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재난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굉장히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자분들, 그러니까 같은 그 재난 현장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분들, 그리고 이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 여전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전문의로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0: 되게 역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이 심하신 분들이 오히려 진료나 상담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1: 왜 그러신 건가요?
0: 이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제 진료나 상담을 가면 그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엄두가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치료나 상담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진료에 트라우마 환자가 오시면 자세하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 때문에 고생하는 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일단 충분히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그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서 한참 지난 뒤에 이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그것이 소화가 될수 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라고 그 하는 분들이 그런 피해자분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그런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원치 않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혹시나 뭐 진료 상황이나 상담 상황에서

0: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 그 부분은 좀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거를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은 이제 힘드신 분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항상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트라우마로 힘든 분들에게 뭘 해야 될지를 대부분 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처방전 좀 내려주세요.
0: 이게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말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옆에 같이 있어 드리고 안아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해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옆에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SAT 정답은 탈모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노래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림의 위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유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한 뒤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실무 협상에는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파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으로 참여해온 파키스탄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막대한 기름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전략 비중유 재고가 결국 43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전략 비축유 재고는 3억 4,030만 배럴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7천만 배럴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는 유가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방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 주 만에 890만 배럴이나 급감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최저 기록마저 밑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심 석유 실탄이 아슬아슬하게 바닥을 드러내던 찰나에 미이란 종전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6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내려갑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돼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9만 2,800원, 미국 뉴욕, 애틀란타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 최대 68만 8,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12만 3,000원에서 90만 3,000원이었던 6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장소가 적다는 직원들 의견이 반영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한국행정연구원에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행정연구원은 선관위 직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고서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근거로는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용지 배부 전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 보안 문제 우려가 있다는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실제 선관위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에 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 고민이 컸지만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거 소청의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는 장동혁 대표의 언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정 원내대표는 앞서도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인데도 장동

이재명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제일 야당 대표가 설 곳이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을 결정한 건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며 묻지마식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대표팀이 자신의 장비를 꺼내지 못하고 급하게 경기 도구를 빌려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싱 대표팀은 1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는데 협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칼을 꺼내지 못하고 개인 장비를 급하게 빌려 인도 현지로 떠났습니다.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9개 종목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전 실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라고도 볼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 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 올라 11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가격 수준이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앞둔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 이후 처음으로 완전체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 캠프에서 태극전사 26명과 훈련 파트너 2명까지 총 28명이 모두 참가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상 회복 중인 배준호와 김태현은 물론 강상윤과 윤기욱 등 훈련 파트너들까지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5개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디스와 JTBC에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에 대해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사측이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개시 전 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사측의 자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3도, 습도는 4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서 셔틀을 자처했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습니다.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습니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아빠들끼리도 호형호제하면서 친해졌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난달 함께 떠난 봄 캠핑장에서 터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역시 불길한 예감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겨왔습니다. 심지어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육아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옵니다.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일까요?
2: 네, 실제로도 부정행위는 평소에 자주 보던, 서로 믿었던,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1: 네, 지금 딸들끼리 커플 가방 메고 다니고 아빠들끼리는 주말 축구 교실 픽업을 함께 다닐 정도로 이제 가족 전체가 끈끈했던 사이예요. 이거는 사실 외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 네, 민법 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네.
2: 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성적 일탈이 여기에 해당하죠.
1: 네.
2: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 그렇죠.
2: 만약 그 정도가 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6호 기타 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민법 84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양쪽 가족이 아이들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2: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네.
2: 자녀들의 교우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좀 사연자분이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2: 네, 사연자분께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것은 소송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 확보였습니다.
1: 네.
2: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1: 네.
2: 맘카페나 학부모 단체방 등에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2: 네, 왜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1: 네.
2: 자칫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네.
2: 추가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소송 과정에서 그 남편과 상대방 여자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로고 기록 조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둘이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도 피해자지만 상대방 가족의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그쪽에서도 사연자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양쪽 집이 이제 손해배상 크로스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도 그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1: 네.
2: 두 가족이 수년간 함께 캠핑을 다니고 아이들 픽업까지 나눠 맞던 사이였으니 상대방 여성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2: 반대로 상대방 가족의 남편, 즉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면 아이들 문제가 가장 걱정일 것 같습니다. 두 집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이고 또 단짝 사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된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걱정입니다.
1: 네.
2: 법적으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1: 네.
2: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2: 특히 이 사안처럼 상대방 가족의 아이들과 같은 반이라면 부모 간의 분쟁이 아이들의 교우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2: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아이들에게는 부모 간의 갈등을 최대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매개로 두 가족이 오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상황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돼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연자분은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한테도 이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영상 결정적인 증거 되시는데요. 화난다고 이 사실을 맘카페나 단톡방에 이제 폭로하시면 오히려 형사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 정보는 DM, 그러니까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겁니다. 왜 대놓고 병원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비밀스럽게 쪽지로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의사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특정 병원의 위치, 가격, 효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을 빠뜨린 후기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쪽지나 비밀 댓글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M 공유 법적으로는 정말 안전할까요? 만약 대가 없이 쓴 순수한 내돈내산 후기라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부터 협찬, 그러니까 공짜 시술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고 후기글을 올린 뒤에 DM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전달 방식이 쪽지든 비밀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이제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광주, 밀양과 횡성이 32도까지 오르면서 평균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도 32도로 오르는 등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후 한때는 경기와 강원 호남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곳곳에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고 특히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점심시간 가까이 하면서 차량은 좀 줄어가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도 따라서 성수 쪽 가는 길 차량 자체는 적은데 성수램프와 연희 사이 1차로 쪽 연희램프 부근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연희램프 지나는데 차량들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사고 구간을 좀 지나와서 연희램프를 통과하면 이후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막 경찰차 도착했고요. 1차로를 피해가려고 1, 2차로 중심으로 속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성수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이 꼽혔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있었나 했더니 인쇄와 검수, 보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6: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 용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투표 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결정은 그대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5: 네,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참 황당하게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0: 오늘도 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1: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합수본이 준비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군요.
2: 네, 지난 9일 출범한 검경 합수본은 그간 본격 가동을 위한 세부 준비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어제부터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합수본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에 있어 합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일부 인원들은 아직 합류하지 못했다는 게 합수본 측 설명인데요.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사건 이첩 등 실무 준비 작업을 오늘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는 검찰과 경찰을 합친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도 병행을 하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과 함께 수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물을 얼마나 밀도 있게 분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합수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합수본 구성 이후 필요한 관련자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투표소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등 실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는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했는지, 선관위의 늦장 대응을 의사결정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3: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로 그간 국제 유가가 내려간 덕에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의 27단계에서 8개 단이 내려간 19단계가 적용되며 최장거리인 뉴욕 등 비행의 경우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가 20만 원 넘게 인하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 많이 내려간다고요?
4: 네,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에 국제 유가가 그간 계속 떨어진 덕에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는 더욱 내려갑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6단계가 내려가면서 27단계가 적용됐던 6월보다도 이제 8계단이 더 떨어졌습니다. 기준이 되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더욱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 5월 사이엔 갤런당 410센트였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갤런당 338센트로 내려간 덕입니다. 그러면서 인천 왕복을 기준으로 뉴욕 등 최장거리 왕복 비행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는 21만 5천 원이 인하됩니다. 기존엔 왕복편에 90만 3천 원이 책정되는데 7월 발권표부터 68만 8천 원입니다.

0: 8,000원이 붙는 겁니다. 일본 후쿠오카처럼 최단거리 왕복 비행도 유료화 종류가 기존 12만 3,000원에서 92,800원으로 3만원가량이 싸집니다. 아시아나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하게 인하된 국제선 유료화 종류를 공지할 전망인데요. 5월엔 33단계인 최고 단계를 찍기도 했던 국제선 유료화 종류가 이처럼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여름 휴가철 해외 장거리 항공편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우리 수출 물가 소식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흐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 수출 물가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가 올라서 11개월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 수출 물가 지수가 208.98로 지난 2010년 7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5월 수입 물가 지수는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68.05를 기록했고 4월보다 0.3%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24.8%가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직후로 물가가 크게 올랐던 영향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코스피가 8,700선에 올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달 초 1,56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호 기자, 이 코스피가 8,700선에 복귀를 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 현재는 8,6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 오른 8,696.55로 출발했습니다. 곧장 8,700선에 올라섰고 이후 8,700과 8,6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조 단위 순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사흘째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인 반면 개인은 순 매도인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직전 정고점 8,900선을 넘어 9,000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8일 새벽 발표될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시되지만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국내외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0.48% 오른 1039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홀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류한홍 기자, 원달러 환율은 어떤 상황이죠?
2: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달 초 1,56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500원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 이후 20거래일 연속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날보다 4.9%,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날보다 4.8% 각각 하락했습니다. 두바이유 현물 종가도 배럴당 83.18달러로 전날보다 6.09%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

0: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1: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 공개될 겁니다.
1: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료화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본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4: Again, we got to verify here, George.
2: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많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3: 결국 영구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폅니다.
2: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아니라 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서 이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0: 전략 비축유 재고는 3억 4,030만 배럴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7천만 배럴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는 유가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방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 주 만에 890만 배럴이나 급감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최저 기록마저 밑돌았습니다. 106일 만에 종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란의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인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전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앞으로 이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제거 등 핵포기 절차 이행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2: 이번 합의에 이란 제재 완화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이란에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 이란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돈은 근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미국 자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1: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의 후속 협상이 종전 합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정권 교체도 달성하지 못했고 이란 내 강경파 입지를 더 강하게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급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여전히 같은 정권이 이란에 집권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젊고 강경한 지도자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런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시작한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1: 전문가들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핵포기와 관련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고집하거나 이스라엘 반발 등의 변수로 일시적인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급히 결정한 거거든요. 의총도 없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1: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본인들만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뭐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적 생명 연장, 연명 치료를 위한 연명 치료의 도구로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2030의 진정성, 순수성 이런 게 모든 게 오염이 될 것이다. 예, 정치적인 오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진정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본인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누군가 얘기해 주든지 본인이 거울을 보고 본인한테 한번 얘기해 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0: 치열했던 지방선거를 치르고 스튜디오로 돌아온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시장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이 얘기 나왔을 때 지금 6곳에 서울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긴 서울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2: 일단 오후 5시 반에 긴급 최고위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한 오후 5시 정도 되니까 기자분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긴급 최고위를 하는데 재선거에 대한 이 소청 의결을 할것 같다. 기간으로 보면 17일까지, 그러니까 선거가 6월 3일에 선거가 있었고,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소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그 최고위를 열었다는 해석인데요.
0: 날짜가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2: 그런데
0: 남았으니까.
2: 오늘이

0: 16일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의원들과 당내 구성원들이 총회를 모이려면 오늘 자정까지도 충분히 차고도 남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서울의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장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차치한 채로 최고위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해석이 있을 거고요. 한 가지는 당내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면 예. 전면 재선거를 가자는 주장으로 의결이 가능했을까? 당내 구성원들 특히 원내에서도 이런 목소리 힘을 싣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2야당으로 가야 될 길은 광장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분출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선관위가 너무나 잘못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예.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제도권 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제도권 내 역할들을 방기한 채로 지금 오히려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제2야당의 대표가 앞장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강한 질타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가 되는 그 지역만 소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지금 다시 하자는 거예요?
0: 서울시에 대한 전체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답답한 게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전면 재선거 주장이 아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따져보기 위한 소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죠? SNS에 전면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일방적인 최고위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1: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서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제기가 되자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의견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고 있다. 생각해보니 서울시장은 선거 소청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 앞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올림픽공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서울시 빼면 그건 공정성에 저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2: 아니 이게 정치권에서 공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3: 정치평론가입니다.
2: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이건 사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선거 소청을 하지 않는다고 방법이 없습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선거 소청을 했어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당연히 기각이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또 대법원으로 가서 소송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기다려서 사법 판단을 받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진상 규명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진상 규명에 오히려 막 열을 올리고 박차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2030 세대가 있으면 그런 과정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함께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훨씬 좋은 것이지 본인이 지금 너무 큰 위기를 앞두고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1: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일종의 버티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나 흔들려는 건가?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굳이 뭐 서울시장을 흔들다는 생각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과 총체적인 선거관리 문제가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0: 소모적인 논쟁을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아마 방송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 차이가 6만 표가 넘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발견된 투표구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한쪽 표를 몰더라도 이 결과를 뒤바뀌지 않는다. 만약 그런 내용들의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엄청난 상황을 가져오게 됐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내가 잃어버린 참정권 회복을 위한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바깥의 광장의 목소리가 모이면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원인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의 제도권의 이름 방기한 채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당대표의 목소리를 귀겨야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피력한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제1야당이 관철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소총을 하게 되니까 모든 뉴스와 정치권의 동력이 다른 쪽으로 빨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1: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메시지가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선명해졌다. 뭐 이런 또 분석도 하더라고요.
2: 정치인들은 모든 자신들의 정치적인 방향성과 명분을 선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노선.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더 자신감이 붙게 마련이고 자신감이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장동혁 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고
1: 선거운동도 그렇게 했고요.
2: 그렇죠. 그 희망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노선을 정해주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보수의 결집이 있었고 거기에 중도에 응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나 때문이야 이러면은 이 결집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틀려 맞지 않아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본인만을 위한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제도가 버틸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식물 리더십이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표현하셨던 때 100%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시점을 보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좀비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런 글을 올린 건 좀 지도부 퇴진론에 힘을 좀 싣겠다 이런 의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0: 지도부가 정확한 총의를 모아서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민의가 확인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날 끌고 왔던 당의 방향이 시민의 눈높이와 선택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겠죠. 장동혁 대표와 가장 선명하게 대립각에 섰던 곳이 어딥니까? 부산 북구.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장동혁 지도부가 해왔던 노선과의 분명한 선명성이 그어졌고 서울시장 당선은 사실 당 지도부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보수도 재건하고 건강한 야당의 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국민들께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 최고위에 한 주의 뉴스를 끌고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좀비 지도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로 연이은 긴급 최고위에서는 재선거 소총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예.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타의 목소리들이 아마

0: 아마 의총 내에서도 함께 구성원들 간에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께서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 친윤, 과거에 대한 심판은요, 12대 4라는 숫자가 한 겁니다. 12대 4라는. 그러면 4의 내용은 뭐냐? 노선의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절제를 아는 권력이 되라는 경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3: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4: 김용태 국민의힘
3: 결과론적으로
4: 의원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들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네.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 하자고 했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패배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고,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면 이 선거제도 개혁을 정말 원활하게 국민이 필요하는 눈높이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도 개혁과 혁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 네, 재선거 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제 개인적인 그런 의심이긴 한데, 혹시나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장동혁 거리두기 전략을 펼친 것에 대한 뭐 앙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게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정치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겸허하게 수정할 줄 아는 게 어느 정도 책임지는 리더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의 모습을 보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고 이 상황들을 꿰어 맞추기식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지도부의 직을 그대로 만약 변화 없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이면은 그 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남은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일 거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가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좀 가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지방선거 잘못에 대한 백서를 비롯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방기한 채 엉뚱한 일에 너무 힘을 빼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내년 여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지속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글을 올린 게 올림픽 공원으로 간다.
1: 네.
2: 지금 경찰과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핸드볼 대표팀은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추고 출국하는 모습을
1: 그렇죠.
2: 저희가 앞서도
1: 네.
2: 보여드렸는데 지금 올림픽 공원으로 모여달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본인이 살자고 계속 선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민주의 상징, 그다음에 참정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장소 잠실은 부정선거의 상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2030이 원하겠습니까? 잠실 시민들이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자의 힘으로 당대표직을 지키려는 장동혁 많이 이득을 보는
2: 네,
1: 상황이 될
2: 지금
1: 것입니다.
2: 현장 그림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올림픽 공원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 화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 공원 도착해서 지금 있는 거, 김민수 최고위원 모습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1: 근데 저기에서 뭘할수 있겠어요? 경찰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타인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거를 막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막겠다고 간 거. 그게 지금 판사 출신이 그러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라.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 자리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지 않은 한 저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정말

0: 공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권력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본인들이 지켜야 될 시민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이 사실은 크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의석의 힘이 아니라 여론의 힘입니다.
2: 예.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여론적 지지를 바탕으로 만약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관위 사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압박하고 밀어붙였다면 민주당도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될 공간은 지금 밖에 있는 장외, 광장의 공간이 아니라 원내 국회의원이잖아요. 당을 대표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국민의힘이 의석은 적지만 뭔가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장동혁 대표가 아니더라도 광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할 텐데 지금 본인 스스로 제1야당 대표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한 단면을 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이런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모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3: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건 완전 다릅니다. 딴 마음 먹은 건 완전 다릅니다.
4: 국민을 이기는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6: 경고성 메시지로 응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7: 당정청 의원팀 원팀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6: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 채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4: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 김대중 대통령의 발권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 확신합니다.
8: 정청래 대 김민석과 뭐 송영길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막 있었는데 정권은 짧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리는 건드린 거잖아요.
4: 정권은 짧습니다.
8: 구도가 이쯤에서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
4: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9: 대통령 뜻이야, 그게.
4: 그렇다고 미리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심정심.
2: 네, 거리 좁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저희가 좀 영상을 통해서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쓰고 있는데 거리가 좀 좁혀질까요?
0: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야 거리가 좁혀지겠죠. 예.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말은 저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행동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당과 본인 당신의 어젠다를 자꾸 세팅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정권 초에 대통령을 이렇게 가려도 돼, 당이? 대통령은 국정을 성공시키고 그 힘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면 당은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대통령이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잘못하고 있는데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용비어천가이자 뭐 너무 심한 아부가 되겠지만 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마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당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략에 대해서 뭐 물밑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책임, 거의 모든 책임 이거는 예. 당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어젠다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이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뒤따라야지만 저런 말들이 진정성이 있다 내지는 대통령과 그러면 잘 할 수 있게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겠다라는 예. 믿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간략하게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예. 그냥 선거에 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까?
0: 뭐 좀 아까 이은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정권은 짧다.
2: 그 말. 예. 그 말이 루비콘강 건넌 겁니까 지금?
0: 그렇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 민주당의 당원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 그래.
0: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정권이 짧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아직까지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어떻게 좀 만회가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만회를 하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달콤한 말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다는 것처럼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집권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럼 두 가지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좀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서울선거에 나타났거든요. 이 상태로 일방독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당청 갈등이 세게 벌어지면서 분열각들이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여당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열에 걱정을 하게 되는 당원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당원들의 걱정을 좀 어느 정도 다독여주면서도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정청래 대표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정치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저 달콤한 말들이 그대로 쭉 이어가기에는 이미 선거를 앞두고 가야 될 길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시 이 전당대회 앞에서는 본인이 가야 될 길들에 대한 선명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후퇴는 없을 것이다.
1: 말은 이렇게 얼마든지 쏟아내겠지만 예.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에 관련돼서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선명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후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면서 당원을 상당히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9: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입니다.
10: 지금 생각하기에 한 6말 7초쯤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11: 6말 7초요. 예.
10: 정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예. 하셨고 예. 또 노력을 해오셨고요. 예. 국정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이 선거를 해서 또 그 결과를 만든 후에 예. 다시 정부가 국정할 수 있도록 토스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 모두가 성찰해야 될 네.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예. 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 네,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시기에 로드맵을 밝히면서 당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당원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이거 본인은 물러서지 않겠다. 다시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 밝힌 겁니까?
0: 그렇죠. 의지기도 하고 앞으로 선거 전략은 선명성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개헌과 내란이 있었고
2: 예.
0: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고등을 줬습니다. 미래 권력, 현재 권력에 대한 경고 등을 국민이 켜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한다면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0: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만 정당이라는 것은요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공직에 추천을 하고 공직으로서 권력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실상 당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무조건 사적인 결사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적 공적.
1: 여당과 야당, 당권을 둘러싼 각당 내부 계파 갈등에 대해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9: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

미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다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강한 햇볕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와 산지, 호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시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한강대교 북단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로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공사 지점 잘 살펴서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 점 쪽으로 홍지문터널 입구 부근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여파로 성산램프부터 정릉터널 일대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한편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교통량이 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천 일교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마음에 꼭 드는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이 노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리. 옛날 사람들은 그걸 지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고 소리만 듣고도 벗의 속마음을 읽어냈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지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무대에 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가장 오래된 우리 음악, 국악을 가장 새로운 AI가 만든다면 그 소리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6월 16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의 오프닝에 이어서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요즘 AI가 우리 삶의 곳곳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글, 영상 뿐만 아니라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도 AI가 주목받았고요. 사실 그래서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거 AI가 만든 가짜 아니야? 이러고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음악은요. 뭐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에어가 이 방송 끝날 때마다 음악을 노래까지 함께 작곡도 해주면서 저희 방송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어요. 국악. 이거는 AI로 될까? 미국 기반의 AI 엔진들이 과연 국악을 이해할까? 이런 궁금증도 들잖아요. 그 무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떨지 에어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995. 오늘 이야기의 무대를 올리는 곳은 국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이 악단이 태어난 해가 1995년이에요. 30회 넘게 가장 전통적인 우리 음악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악단이 지금 가장 앞선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숫자 100만. 이번 공연의 곡을 만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지음이라는 이름의 AI예요. 이 AI가 듣고 익힌 음악 데이터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사람이 평생 들어도 다 못 들을 양을 이 AI는 이미 품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 5. 그렇게 지음이 새로 지어낸 곡이 모두 5곡.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그린 밑그림 위에 사람 작곡가들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AI가 시작하고 사람이 완성한 음악인 셈이죠.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1995년. 국악기만으로 큰 무대를 채우겠다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야금, 대금, 해금. 손끝으로 빚어낸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지금. 지음이라는 AI가 100만 개의 소리를 들은 끝에 가야금 가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데이터로 빚어낸 소리입니다. 세 번째 장면, 오는 6월 26일. 국립극장 무대 위에 사람과 AI가 같이 섭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같은 무대에서 같이 소리를 냅니다. 공연의 이름은 공존입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AI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시대, 우리 음악이라는 말의 주인은 이제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우리 음악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이 만드는 음악의 자리는 어디에 남게 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공존이라는 기획에서 얘기 이미 상상하셨겠지만 AI와 인간 그리고 과거와 미래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없애고 어느 하나가 선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특한 특히 우리 음악, 전통음악, 국악의 영역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국립국악관현악단 최치성 단장과 또 포자랩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수주 음악감독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1시 5분 2초입니다. 입안도 깔끔해지고 하루의 소식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양치질 뉴스 치카치카 하고 오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로나 때도 줄지 않았던 정규직 일자리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16개월 동안 이어지던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특히 청년층의 충격이 집중돼 20대가 16만 4천 명, 30대가 3만 3천 명 줄며 두 연령대만 합쳐 19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부진에 더해 AI 확산까지 겹친 영향인데 공채 시즌이던 지난 3월 IT 통신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 신입 공고는 1년 전보다 73% 급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러니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입니다. 양측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먼저 서명을 마쳤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이란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벤스 부통령은 이번 문서를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표현했고 세부 현안은 앞으로 기술적 협상에서 다뤄집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은 우선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제재 완화도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실제 교섭은 단 8곳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37개 하청 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사실을 공고한 곳은 81곳,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80건 가운데 69건, 86%에서 원청이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는데도 그렇습니다.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교섭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섭 지연이 길어지자 노동계는 다음 달 15일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원청 교섭 보장을 내걸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는 22일 전국 매장 문을 일찍 닫고 전 직원 역사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데 1999년 개업 이후 전 매장이 일제히 일찍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도 함께 역사인식,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사과의 후속 조치로 정 회장은 당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역사, 기념일, 젠더, 혐오 표현 등을 점검하는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짧은 시간 세상 소식들 다 전해드렸는데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도 줄지 않았던 정규직 일자리, 특히 20, 30대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26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경기 불황도 아니고요.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 판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혹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네, 뉴스 전해드렸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온마이크 시간은 따뜻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리 음악과 AI의 공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1: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AI 진행자 이름은 에어잖아요. 온 에어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에어가 지음이라는 걸 찾아내서 설명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인데요. 음악 하나 연주하면 친구의 마음과 작곡가를 작곡의도를 잘 아는 그런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가 죽자 악기를 부수고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겠다라는 설화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음악과 음악을 통한 공감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나요? 국악 그럼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깊은 음악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게 AI와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만났습니다. 그걸 만든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치성 예술감독 겸 담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포자랩스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윤수주 작곡가 음악감독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단장님,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러면 뭔가 장엄한 국악음악이 막 흐르고 아주 조선시대 때 음악, 옛날 음악들일 것 같은데 AI와 함께하는 공존이라는 무대가 섰어요. 어떻게 기획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가 악단이 이제 1995년에 창단했으니까 한 30년 지났죠. 이 전통 음악 쭉 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우리 전통 음악하고 이 기술이 어떤 만났을 때, 네. 어떤 혁신의 기술, 최신의 기술이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네.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또 요즘에는 또 그 AI가 우리 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국악과 AI 기술이 만났을 때 예술과 기술이 서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0: 네.
1: 한번 그 제시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0: 예, 미래를 만나는 오래된 익숙한 과거, 전통.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윤수주 감독님, 네, 네. 블로그에는 맛집 탐방로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작곡자이시고 영화음악도 많이 하셨어요. 그 네. 천문, 많은 국민들이 봤던 영화인데 네. 그 영화 OST도 참여하셨던 분이죠.
2: 아,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게 보면 공존이라는 프로젝트 말 자체에 이미 다 녹아있는 것 같지만 AI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공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여기,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AI가 생성한 음악을 바탕으로 이제, 좀,

0: 구간별 레퍼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구성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AI가 생성한 음악들을 구간별로 조금 선별 좋은 구간들을 선별해서 엮어내는 작업도 하고 이제 네, 좀 AI를 잘 버무리는
1: 아니, 근데
0: 그런
1: AI에게
0: 것도
1: 음악을
0: 있습니다.
1: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잘 알아듣나요?
0: 이게 이제 저희는 요번에 이제 AI를 음악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수단보다는 이제 창작자, 작곡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때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멜로디를 쓸까, 어떤 리듬을 쓸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를 AI가 어떻게 보면 조금 대신해서 그런 스케치를 대신 해주고 작곡가들이 이제 좀 요리할 수 있는 재료들, 음악적 재료들을 제공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돕는 그런 역할을
1: 어려우실 수도
0: 하고
1: 있어요. 비유로 하자면요. 예전에 밭에 가서 좋은 채소 골라와야 되고, 닭 잡아야 되고, 이걸 요리해야 되는데, 싹 세팅해주고, 정말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 비슷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작곡가, 편곡가, 여러 이제 연주자분들 다양한 이제 예술인들의 해석이 좀 나름대로 이제
1: 또 창의성이
0: 들어가겠지만요.
1: 들어가고요.
0: 이제 AI가 초안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단장님. 작곡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단장님 곡들을 많이 예전에도 들어봤는데요. 또 KBS PD도 하셨었고. 이 작곡 방식과 AI라는 방식이 되게 낯서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방 안에서 고뇌하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막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은 AI가 이렇게까지 도와줍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2: 근데 AI가 참 뭐랄까, 저도 이제 AI를 접해보고서 놀란 게, 얘가 내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정보를 주면은 그걸 잘 분석해서 나에게 맞게끔 아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야 진짜 AI가 대단하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 그 AI가 이제 이미 우리 일상에 있는데 한마디로 그. 내 삶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또 나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AI한테 우리 관객들의 어떤 정서, 이걸 좀 얘기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음악에 AI가 만드는 음악에 국악적인 걸 일일이 악기를 다 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선율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또 국악적으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1: 이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국악에는 뭐 식임새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일종의 뭐 뉘앙스, 무드, 뭐 약간 스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요? 약간 구슬프게, 약간 꺾어서 이런 거 AI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맞아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음원 생성 모델도 기본적으로 서양 음악의 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임새라든지 이런 국악 고유의 특징들 아니면은 이제 연주자의 어떤 표현까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국악을 단기간 내에 AI한테 학습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량의 국악 데이터를 새로 AI한테 요 무대를 위해서 학습을 시키기보다는 그런 식임새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 측이나 아니면 국악 작곡가분들의 자문을 조금 빌려서 이제 그런 국악의 특징들을 녹인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설계를 했습니다.
1: 그 데이터 학습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네요.
0: 만약에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면은 방식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다르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음악의 규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직접 AI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면은 그 속에서 AI가 스스로 어떤 패턴이나 경향성 같은 거를 찾는 딥러닝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이제 따로 학습을 시켰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해온 그 모델 자체를 활용을 하되 국악적인 부분은 이제 국악 작곡가분들 이제 그런 한의 도움을
1: 도움이
0: 조금 받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닦기 어려운 아니 단장님 이를테면 AI한테 요거 메나리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0: 근데 그래서 우리 악단이나 아니면 또 우리 그 작곡가들, 편곡가들이 적당히 우리 국악적에 맞게
1: 네.
0: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번 음악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와, 이거, 어쨌든 사람과 AI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손영웅 이사 같은 경우는 인간과 AI가 상생하는 창작의 방식을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 시도가 정말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곡을 만드시잖아요. 윤수주 감독께서도.
2: 네.
1: 예. 이거 AI가 좀더 낫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치지 않는 창의성 그런 부분은 이제
1: 네.
2: 인위적보다 낫다고 생각을
1: 아.
2: 하고 이제 작곡가들도 곡을 계속 써오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맨날 비슷한 아이디어만 떠오르고 비슷한
1: 네.
2: 악상만 떠오르는 그런 고착화가 되는 게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AI한테 뭐 이런 느낌의 음악 몇개 만들어줘
1: 네.
2: 하면은 가끔 이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멜로디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거나 독특한 변주들이 나오거나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저도 역으로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단장님,
0: 동감해요.
1: 그거 작곡 맞아? 옛날 선배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1: 아유,
0: 같아요.
1: 거기서 선율을 줬으면 그 네가 작곡한 거 맞아? 이럴 수도 있지
0: 맞는데
1: 않나요?
0: 제가 이제 작곡 AI한테 한번 이제 대중가요적인 거
1: 네네.
0: 요런 거를 작곡하려면 기가 막히게 작곡을 해요. 기존의
1: 네.
0: 작곡보다 더 뛰어난 곡도 많이 나와요. 근데
1: 아.
0: 그런데 그래서 요즘 음악 작곡가 옆에 보면은
1: 네네.
0: 갑자기 이제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만 제가 이제 1616번이에요. 근데 지금
1: 네.
0: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몇천 곡을 막
1: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0: 등록해요. 그러니까
1: 다뤘어요.
0: 이건
1: 예.
0: AI다. 우리 이렇게
1: 맞습니다.
0: 결정해서
1: 치권하듯이 만든 거죠.
0: AI로 한 거는 이제 작곡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1: 네.
0: 근데 뭐냐면 그 가요나 이런 거는 또 도나카나식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1: 예.
0: 국악적인 거는 아무래도 데이터 학습이 덜 돼서 그런지
1: 블루오션이네요.
0: 약간은 거기서 좀 우리가 손을 대줘야 돼요. 근데
1: 맞습니다.
0: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1: 네.
0: 상당히 훌륭한 음악들이에요.
1: 야, 음악 선율 이 기본적인 보편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채성 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악의 어떤 특수한 면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노라는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저희는 이 인터뷰 내용을 3분짜리 노래로 나중에 들려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음악만 듣고 방송 내용 소화하세요. 이렇게 들리는데 저희가 진짜 국악 스타일 한번 요청했거든요. 코리안 트레디셔널 이렇게 해서 약간 검색어를 주고 프롬프팅을 했는데 결과물은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또못 맞추기도 하고요. 약간은 아직은 이 음악 창작 영역에서는 AI가 사람과 상생, 공존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참 공존이라는 타이틀로 기획하신 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주 감독님, 어쨌든 이 곡들을 완성도를 높이거나
2: 네.
1: 어떤 작업을 해야 될때 비중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거든요. 스토리를 완전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칸 영화제에서는 못 들어와. 밖에서 해. AI끼리. 이거 스토리는 사람이 했는데 영상, 장치, 뭐 세부적인 대사는 AI가 좀 도왔어. 그러면 들어와. 이렇게 하거든요. 음악 분야도 지금 이런 뭐랄까요? 정리가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 AI가 이제 음악 제작에 있어서 AI가 어떤
1: AI와 인간의
2: 부분을
1: 목, 이거 인간이 더 많이 주도했다고 봐야 돼? 아니면 AI가 주도, 이런 좀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 그게 이제 뭐 프로젝트마다 뭐 곡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뭐 어떤 경우는 AI가 그냥 딱 완성된 곡을 만들어서 내놓은 결과물이 그대로 이제 활용될 때도
1: 네,
2: 있고
1: 저작권 옆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2: 네.
1: 네.
2: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AI, 저희 이제 내부 생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음악 말고 그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MIDI라고 해서
1: 네.
2: 어떤 디지털 형태의 악보예요.
1: 네.
2: 그런 형태로 음악의 조각들을 생성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어떤 멜로디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은 그 멜로디만 가지고 인간 작곡가가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편곡을 해서 이렇게 곡으로 완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비중 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1: 예, 딱
2: 같습니다.
1: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근데 뭐 AI가 좀 많이 활용하면 아, 이거 저작권

0: 누구를 등록해야 되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 단장님. 지금 이제 오늘도 기사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신기해요. 지휘도 그렇고 뭐 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공연 내용의 큰 틀의 방향. 아, 이런 걸 오셔서 관객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1: 어제도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오늘 뭐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이 지음이 뭐냐면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우리가 이제 국립과학관에 어떤 AI 페르소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 소리음자 지음이라고 했는데 지음하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탁탁 해주는데 몇초 만에 정리가 돼서 딱 답을 해요. 사실 음악도 AI한테 어떤 분위기로 곡을 해달라 하면 대중가요적인 거는 몇초 만에 나와요, 곡이. 너무 훌륭한 곡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관객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서적인 것들 이야기하면은 그걸 감안해서 이 지혜미가 곡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뭘 물어봤냐면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뭐냐, 관객들한테. 그랬더니 그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종합해서 이 친구가 또 가사를 썼어요. 그 가사에 노래를 입혔는데, 아, 그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이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인데, 아, 이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일상생활에 들어온 이 AI가 나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를 한번 느끼는 그런 장소가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아니, 윤 감독님. 데이터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기존에는 창작자가 고뇌해서 딱 내놓으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단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관객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일종의 협업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야가 좀더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음이 곡을 써서 공연 무대가 완성이 될 테고, 뭐 발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지를 얘기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은 일반인들이 자기만의 음악을 소유하고 하게 됐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음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음악인들도 자기만의 이제 음악을 만들고 뭐 그거를 즐기고 음악이 단순히 듣는 예술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데이터의 마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꼭 드는 혹은 그 상황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거 단장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참여한 또 국악 작곡가분들도 계세요. 뭐 이해진, 김백찬, 이정호. 김백찬 작곡가는 여러분 서울 지하철 타시면 환승할 때 나오는 그
1: 네,
0: 국악곡. 예, 그거
1: 맞습니다.
0: 만드신 분이고요. 단장님, 보니까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AI 프로그램을 시켜서 음악을 만들 때 일본 악기, 샤미센, 뭐 고토 아니면 중국 악기, 뭐쟁 이런 악기들이 주로 활용된다.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서라도 우리 국악기사에 좀 넣어야 되지
1: 네,
0: 않나요?
1: 좀참 안타까운 면인데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K 뭐 컬처 K 뭐 이제 K가 확산되려면 K 문화가 확산되려면 사실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악기가 국악기가 샘플링 돼갖고 전 세계에 쫙 퍼져서 나갔을 때 이건 문화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
0: 그래야겠네요.
1: 생각하고 우리 국악방송이 있잖아요. 국악방송에도 계속 계셨었지만 국악방송에서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그게 벽에 부딪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0: 이제 데이터의 시대여서 이거 그냥 하면 좋고가 아니라 저는 필수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작곡가 분들도 그 샘플링된 소리를 쓰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편곡을 좀 해야 되는, 편곡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곡이 좀 필요한 거죠, 후반 작업 같은 것들이.
2: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멜로디라든지 음악의 뼈대들을 완성하는 일을 이제 작곡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편곡은 거기다가 살을 붙인다든지 어떤 악기가 어떤 선율을 연주하고 어떤 악기가 어떤 리듬으로 뭐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편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오케스트라 작업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 작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음이라는 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입니다. 우리는 에어가 있는데 거긴 지음이네요. 언제 한번 저 PD님 지음을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좀 묻고 싶어요. 예, 인터뷰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겠고 끝으로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랜 시절 사실은 손으로 악보를 그리시거나 테이프로 방송을 편집하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AI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금 감독을 맡고 계시고 단장이신데 미래 또 앞으로는 어떻게 돼갈지 아까 뭐 관객들의 데이터도 저는 인상 깊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갈지 그리고 이번 지음 공연 좀 와주십사 하고 얘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앞으로는 AI가 더 이제 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단순하게 음악적인 걸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뭐 종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향, 뭐 조명, 뭐 무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하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만 더 충실하게 더 AI한테 좀 가르쳐 주면은 AI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효과를 올리는 좀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5년, 10년 후에는 다시 한번 공전의 무대를 마련하겠지만
0: 네.
1: 그때는 이번보다는 더 이제 발전적인 모습이 되겠고 이번 공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가 느끼는 내가 AI하고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나
0: 네.
1: 이걸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관객들이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네. 좋은 아마 그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 전통음악을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리랑이라는 담벼락은 문턱은 쉽게 넘으시는데요. 이번에도 알고리즘 아리랑 이런 초연되는 곡들도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들으러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윤 감독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네.
0: 이게 지금 실제로 포자랩스에서 AI를 활용한 여러 작업들도 하는데 더더더 미래에는 아마 이런 건 사라질 거예요. 혹은 이런 미래가 예상되어 있으면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이것도 사실 이제 기술이
0: 굉장히 중립적인 답변을 찾아주는 분이십니다.
2: 네, 가능하냐를 예측하는 게 참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의 발전도 기술의 발전이지만 이제 기술이 어떤 창작자들의 창작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 이제 예술적인 네. 영감을 불어넣기도 하고 작곡 활동을 돕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기술의 예술적인 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AI로 발전이 네. 됐으면
0: 이번
2: 좋겠습니다.
0: 이번 공연 기획에서 감독님의 작품도 공연이 되나요?
2: 제 작품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AI를 잘 어르고 달래고
0: AI가 곡들.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네.
2: 그렇죠. 이제 AI와 저와 그리고 국악 작곡가 분들과 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분들께 네. 이제 함께 완성한 곡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0: 예. 네. 자, 늘 뭐 국가 행사라든지 중요한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혹은 BTS 노래 속에서도 경기 아리랑 선율이 살짝 들어가죠. 그냥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가깝게, 더 자주, 더 내 마음에 들게 즐기는 기회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번에 마련했네요. 저도 한번 꼭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최치성 예술감독 겸 단장 그리고 윤수주 음악감독이었습니다. Find a way back into 네, 인터뷰 끝났고요. 사람과 AI가 함께 음악으로 공존하고 상생한다. 좋습니다. 조금 오늘은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평소시에는 음악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마음껏 소개를 했는데 오늘 저희 에어 YTN 라디오 인공지능이 이 방송 인터뷰를 3분짜리 노래로 만들었는데 곡 제목이 지음입니다. 감히. 예,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스노우라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 지음을 이해했는지 들어보시죠.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비슷한데 이상한데라고 할 거예요. 약간 땅따라당 땅따다다당 할 때는 약간 일본 느낌도 나고요. 약간 그 고또라는 악기가 소나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야금 비슷한 악기여서 이렇게 좀 세게 튕기는 소리가 나요. 우리 가야금에 부드럽게 적셔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근데 가사는요, 입으로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구전 심수, 국악의 핵심 뭐랄까요, 음악 전승의 논리거든요. 우리 에어 역시 대단합니다. 네, 가사는 인정합니다. 끝곡으로는요, 아리랑 판타지 이무지치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아리랑과 우리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이죠, 이무지치의 아리랑 판타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쌀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벌써 3년이나 지났어. 15년 중에 3년이 지났다고. 어떡하면 좋아.
7: A씨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씨가 말하는 15년이란 숫자는 15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15년이란 숫자는 A씨를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6: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꼴은 못 본다고. 그리고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 없을까 너를 없을까 씨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7: 예상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갔죠.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말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 순간 그날의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8: 사건 이후 한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가족을 봤는데 피해자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군요.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했습니다.
7: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란 말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용서해 주질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7: 오늘 다룰 사건,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9: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3년 1월부터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중순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고요.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B씨 직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서로 이동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몽키 스패너와 흉기를 들고요. B씨는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장에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B씨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직장 동료들이 달려 내려왔고 그제야 A씨가 제압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동료 직원도 다쳤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동료들이 곧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9: 네, 동료들이 조금만 늦게 내려왔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경막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가 귀에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라고 말했다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7: 이별 후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보복, 실제 살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죠?
9: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흉기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때문인데요.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아니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7: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9: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2회 정도로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그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이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패턴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7: 네. 15년 뒤에 출소하면 뭐 전자발찌라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민까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9: 네, 저도 피해자가 이민까지 생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에 출소 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5년이 붙어 있어서 출소 후 일정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7: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끔찍한 교제살인 미수사건이자 스토킹, 보복성 범죄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려졌어요.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유, 소송 배경 설명해 주시죠.
9: 네,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 약 일주일 전 A씨의 특수협박으로 B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B씨 직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 당일의 대응입니다. A씨가 오후 1시 30분에 직장에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조사 후에 긴급체포나 신병 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7: 1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9: 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1시 30분에 A씨 직장 방문이 긴급 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경찰로서는 전자단지 부착이나 유지 같은 잠정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그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A씨가 이를 목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배상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7: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9: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달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강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증거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거죠.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안내나 임시 숙소 이동 권유 등은 있었다고 보았고 범행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한 직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수사기관의 부작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그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 내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9: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 판결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거든요. 항소심에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0: 게임이다. 경찰이 조사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하거나 잠정 조치를 신청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 시간이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사실 노출 문제인데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다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 당시 상황을 더 촘촘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더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호남 지역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많지는 않겠는데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

0: 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위 속에 운전하실 때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음이 올 때는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방금 전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혹은 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 때문에 성산 램프부터 터널 입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5: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7: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6: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7: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 공개될 겁니다.
6: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종전 MOU 체결을 합의한 뒤 미군은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를 즉각 해제했고 이란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5: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MOU는 체결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낸 뒤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이란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8: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막아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해상을 봉쇄해온 미국이 양국의 종전 MOU 체결에 합의한 직후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를 발표한 이후 이란 국적의 유조선 3척과 화물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역시 이란 선박들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이란 항구를 향해 이동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항행 소식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알자지라는 이란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항을 양국이 체결한 합의안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첫 가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선사들은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쟁 위험 구역 지정 해제와 보험료율 재조정, 그리고 실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눈치싸움을 벌이며 조심스럽게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합의 이후인 어젯밤과 오늘 새벽 이란 남부에서 폭발음이 연속해서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죠?
8: 네, 이란 남부 게슘섬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현지 시간 어젯밤에 두 차례, 오늘 새벽 한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메흐르는 이번 폭발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고 해협 내 선박 통행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들의 항로 통제를 위해 경고사격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경고사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하고 통항로 확보를 위한 기뢰 폭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슬람 혁명수비대나 현지 당국은 이 폭발음과 관련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5: 네, 그리고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딴 마음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8: 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CIA는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엔 합의했지만 실제로 핵 관련 조치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CIA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했는데요. 미 정보기관들이 도청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나 중재국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란 내부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이해하고 있는 합의 내용이 미국 협상팀이 설명하는 합의 내용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IA 국장은 이란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먼저 양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란이 MOU 체결을 통해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의 혜택을 얻어낸 뒤 최종 협상에서는 핵 관련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이란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긴 마찬가지죠?
8: 사실 협상판을 깨며 뒤통수 친 역사만을 보면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미국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였죠. 2018년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인 이번엔 핵 협상 도중에 군사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도 정권이 바뀌거나 기분이 바뀌면 언제든 약속을 깨는 나라가 미국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란은 앞에서는 악수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먼저 합의한 내용을 지키라며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4: JD 벤스 미 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조만간 이란에 전격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찰단 복귀는 미 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료화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본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7: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많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9: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

0: 1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폅니다.
1: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서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아니라 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며, 이란에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며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물가를 끌어올린 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2: 경찰은 단체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체증 자료 등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2: 네, 개표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체육단체와 시위대의 대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사무실이 있는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체육단체들은 생업이 걸려 있고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체육단체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일부에서는 체육단체 측과 시위대가 동수로 경기장에 들어가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시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일부 시위대끼리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 네, 경찰이 출입 제지와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4: 네, 경찰은 오늘 아침부터 2시간여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방송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정부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를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그리고 그곳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 펜싱 대표팀은 오늘 출국했다고요?
4: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레 예정된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펜싱카를 비롯한 장비와 경기 물품 등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오늘 2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대표팀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탁한 공공업무가 방해받고 있고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겸허히 듣고 존중하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고 또 펜싱 선수들이 칼을 못 꺼내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의 배경에는 인쇄와 검수, 보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투표록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3: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인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인데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투표용지 인쇄업체의 섭외가 어렵고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결정은 그대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인데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를 계속한다고요?
3: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야가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강론을 두고는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당권을 둘러싼 여야 각각의 당내 상황도 복잡한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네,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이 잠시 뒤에 다시 열린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한 차례 짧게 만난 양당 원내수석은 잠시 뒤 오후 2시에 다시 회동합니다. 모레로 추진되는 본회의에서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정조사 자체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 참여할 의원들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0: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1: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입니다.
2: 양당 소식도 알아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한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찾은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경찰이 시민과 대치하는 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3: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0: 현장에서 연일 전면 재선거 구호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등 6곳 지역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낸다는 입장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집회 참석 직전 유튜브에서는 충북에도 선거인 명부가 사라졌다며 추가 선거 소청을 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이 말하는 이 선거 소청 목적에는 온도차가 다소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가 목표고 정 원내대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목적이라 이 취지를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소청과 맞물려서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도 서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처음 의원총회를 요구했던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가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정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가 예상되는 18일보다 조금 더 빠른 내일 의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5: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움직임이 분주하죠?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를 두 달 앞두고 전초전이 치열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절차를 정비하는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6: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0: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거듭 선명성을 강조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나날이 격화하는 명청 갈등 속에 정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참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아침 SBS 라디오에서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면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끝나기 전에는 정 대표가 거취를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민석 총리는 오늘부터 2박 3일 호남 일정에 나서는데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당권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6선의 송영길 의원도 몸풀기에 나서는데요. 모레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영남권 순회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 서명까지 마쳤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까지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네.
0: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서명하는 것을 이제 서명식을 19일에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우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휴전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거나
3: 해상군에 이란학과
2: 교수입니다. 빚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우선 효력을 좀 발생시키는 결정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 안정화를 좀 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휴전 위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전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거든요. 헤즈볼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결국에는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확

0: 확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휴전 위반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 이렇게 한번 좀 전망해 볼 수 있고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할 것은 사실은 이란은 전자상황을 원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란과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그 이제 이란 국내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원했지만 미국이 또 이것을 이제 대면으로 해서 협상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예. 자, 지금 뭐 전자서명과는 별도로 오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Hey, sir, are you going to try to attend the science? 금요일에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하실 겁니까?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참석할 겁니다. 원래 그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이디가 그 회의 참석을 위해 특별히 온 겁니다.
1: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방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은 이제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썼던 발언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유의
2: 화법이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입니다.
3: 사실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일정상으로 가능 여부 G7 정상회의 이후에 참가 가능하죠. 동선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의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교 안보 성과의 치적을 트럼프 자신이 가져가기를 원해요. 사실 그걸 이제 노벨평화상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동안 있어왔고 대표적으로 민주콩고하고 루안다 간의 이제 협상을 백악관에서 직접 중재한 예.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의지도 있다. 다만 가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에 맞는 외교적인 격이 갖추어진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모스타바인데 모스타바는 두 가지 이유로 오기가 힘들죠. 일단 신변 안전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정체제가 지금 과도기로 지금 안착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MOU 협상의 행사를 위해서 가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60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모스타바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은 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해서 이란 측에서 어떻게든 격을 좀 높여서 그런 행사가 하도록 성의를 보여봐라. 그러면 뭐 폐지시키는 대통령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상으로서의 국격을 약간 낮추는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비중으로 따져봐야 된다. 안 올 확률이 60%, 올 확률이 한 40%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 예.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진실된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자리에 와서 서명식도 하고 뭔가 내가 뭘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잖아요. 아직까지 전자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MOU가 지금 전자서명을 했다는 것은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이에요.
4: 네.
3: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역봉쇄 해제거든요. 그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아주 고강도는 아니지만 저강도에서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것 뭐 13개 그거 포함해서 13개 4개 아이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첫 번째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공개해라. 어떻게 다른가를 국민이 한번 검증을 하겠다는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 당당하면 즉 오바마 행정부가 돈으로 협상을 샀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이란 전쟁에 실익이 있었느냐 자꾸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28일 기점으로 이란 전쟁을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유리해진 점이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대도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이런 카드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뭐 괜히 선의처럼 당연한 것을 선의처럼 이렇게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익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핵 협상 과정에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MOU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MOU 체결이 결국은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될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겠죠. 이게 승리가 아니고 결국 엄청난 패착이었고

0: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강대국 정치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낮췄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이 전쟁을 벌였으면 안 되고 결국 이제 지금 MOU를 체결한 것도 전략적인 실패다라는 미국 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사실 그런 이제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1: 예.
2: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종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포커스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시 핵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2월 아까 지금 방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의 상황과 결국은 같은 상황이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명분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근데 여하튼 전쟁은 일어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만약에 JCPOA보다 좀 높은 수준에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전 이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성과를 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MOU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이 돼봐야 최종적인 그런 원안을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몰조항 없이 그런 이란과 영구적인 합의, 그러니까 핵 합의를 뭐 이룰 수 있다, 뭐 좀 이런 약간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3: 네.
2: 이제 만약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트럼프의 성과로 가져갈 수
1: 예.
2: 있죠. 예를 들면은 오바마 정부 때는 뭐 원심 불리기 10년, 뭐 고농축 우라늄은 15년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일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 그냥 그 영구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성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 예. 19일에 이제 그 정말 공개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지 내용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팔순 잔치를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 격투기 UFC 대회까지 열었는데 뭐 말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다라고는 하지만 뭐 가족들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대하게 치렀지만 미국 내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이제 노킹스 시위가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는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 유가 상승, 그다음에 생활비 상승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팔순 잔치에 이 파티를 할 상황이냐라는 이제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죠.
3: 네.
0: 그게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사유화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백악관이라는 공간을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좋아해왔던 UFC랑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것도 왕처럼 한다. 이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UFC가 시작될 때 백악관의 발코니에서 이게 지켜보는 식으로 딱 하고 내려와서 이런 이제 왕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하나도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UFC에서 다 이제 비용을 댄다고는 하지만 연방 정부기관 7개 곳이 지금 그 역할을 하면서 한 1,000만 달러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 네.
0: 비용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고 사실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3: 네.
0: 그게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이게 이제 중간선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 불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중간 선거까지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실제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주목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다 진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다 진다 하더라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1년 반 동안 펼쳐왔던 정책을 다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간 선거로 인해서 뭐 미국이 달라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예.
1: 네. 그런데 이 UFC 대회에서 좀 황당한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한 출전자가 미셸 오바마 여사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인데 뭐 평소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들은 많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0: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3: 예.
0: 경계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비판 발언을 많이 했고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인격 모독성 발언이잖아요. 뭐 남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이 UFC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입히게끔 하는 발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더 지금 미국이 양극화된 상태에서 더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고 그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서포트해주는 발언처럼 들릴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대목이 있죠.
3: 예. 다시 이제 종전 합의 타결 내용을 짚어보자면은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전자서명까지 했고 19일에 직접 만나서 서명식까지 할 예정인데 문제는 전자서명까지 한 마당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한다,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 우선 기본적으로 이란은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JCPOA 때도 보면 이게 다자협정이었는데 P5 플러스 1과 이제 이란과 협정이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한 것이고
3: 네.
2: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6월에도 그랬고 올해 2월에도 핵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처음에 대면 협상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했을 때도 이란이 좀 나오기 꺼려했던 것이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네. 것이고 암살에 대한 위협이.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보면 미국도 이란을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MOU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은 뭐 호르무즈협 재개방이라든지 또 보면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란 제재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전을 한 후에 이제 이런 핵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네.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 좀 세부적인 조항에서 보면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이런 것이죠.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보면은 동결 자금 중에 일부를 좀 해제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120억 달러라고 지금 요구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MOU 서명을 하면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그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달라고 네네. 하는 것이 이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MOU에서도 지금 여러 버전이 뭐 존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MOU 공개와 이제 후속 협상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크겠죠. 일단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전쟁 이전처럼 별도의 요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4: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비스 수수료. 그러면 결국에는 호르무즈협 통항 자체가 유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지금 걸프국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뭐 핵도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협 봉쇄예요. 그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묘수를 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료는 상대방을 겁박을 하고 위협해서 강제적으로 징수와 받겠다는 것이고 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국제 협의이기 때문에 다 부당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구분함으로써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방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60일간 개방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게 없어요. 사실 돈만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숙제가 있고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강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수수료까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중강도 장악은 그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그 해협청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필요시는 검문 검색까지 한다.
3: 네.
0: 그다음에 저강도는 그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다 그 어떤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켜준다. 이건 사실은 이란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되면 국제해협으로 복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미래 억제력을 가져간다. 그게 통제가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혹시 공격 가능성이 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킨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략을 짜내는 동안 미국의 스탠스는 혹시 바뀐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거든요. 그 뭐냐면 국제 해협으로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게 초기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이란과 오만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틈새를 좀 준 게 아닌가 이게 우려가 있거든요. MOU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네네. 그게 없다고 하면 이란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럼 미국은 추가적으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도 거기에 준한 고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쨌든 60일 동안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갈등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사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핵 문제였는데
0: 네.
1: 오히려 지금 보면 호르무즈 문제가 더
0: 그러게요.
1: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
0: 예.
1: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이것을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역카드를 이제 꺼냈을 때 이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 통행료, 뭐 통제권, 지금은 다시 또 서비스 수수료로 또
0: 네.
1: 지금 이야기 좀 옮겨갔는데 일단 미국은 보면은 역봉쇄를 풀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개방할 거라고 그렇게 좀 이게 1대1로 카드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정말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다가 지금 나중에는 지금 협상을 해보자. 협상을 통한 종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무즈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란은 경제 문제랑 연결시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이게 해외 동결 자금 문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0: 네.
1: 또 보면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그런 이란 재검 기금 같은 것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란은 산유국이면서도 공업화를 이미 이룬 나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은 제조업이 정말 발달해 있고 이란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사이파라든지 이란 코드로라든지 자체적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공업화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국제사회 대립각을 세우느니 차라리 이게 정상국가로 나감으로써 이제 어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이란 지도부가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 이야기 또 살짝 말을 바꿔서 서비스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굉장히 보이고. 그리고 이란은 또 내수시장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많이 이 전쟁과 관련해서 나왔던 나라들이 GCC 국가들이잖아요. 이 GCC 6개 국가를 인구를 합친 수보다 이란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0: 네.
1: 내수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개방이 되기만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통행료 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이건 협상카드로서 좀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2: 네,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워낙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수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기류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2: 네.
1: 지금 이제 배들이 다니고 하는데 좀 안전이 보장이 돼야지 좀 자유롭게 항행이 될 텐데, 그래서 길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길에 제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배들이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 네.
1: 순차적으로 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한국을 포함한 또 국제사회의 공조가 있다고 하면은 길에 제거 문제는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단시간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길에 제거 문제도 좀 제거가 되고 이제 이랬을 때좀 정상화가 될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 이후에다 논의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0: 네.
1: 그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종전이 된 이후에는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좀 전에 이제 이주환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이란의 동결 자금 18조에 달하는 동결 자금을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란은 바로 이거를 이제 동결을 해제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또 그걸 바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이제 각 진영의 입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동결 자금 해제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0: 네.
3: 첫 번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사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더 피폐해졌어요. 심지어는 저항 경제마저도 이제 약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어서 그게 이제 미국의 역봉쇄의 효과였고요. 그렇기
0: 네.
3: 때문에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함으로써 지금 그이 약화된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내는 마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MOU 합의 때문에 이란 내 강경파가 지금 항복이냐 아니냐 뭐 이걸 따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항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결 자금 해제를 받는다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체제가 이제 뭐 이제 아들이 이제 결국은 그 자리를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게 동결 자금을 해제를 받아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선물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란이 하는 거 봐서 이거 성과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이행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MOU에 핵 약속은 담겨져 있고 방법은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3: 그 약속을 그러면 60일 기간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지키는 이행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동결 자금을 240억 달러 중에서 다는 아니고 뭐 처음에 120억 달러 하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120억 달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서 간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건 이란이 결국은 잘못한 MOU 체결이다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빨리 주면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이 60일 내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명 이후에 60일 동안의 협상에서 이 이란의 핵물질 처리 이 부분이 양측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이란이 진행할 핵 협상이 기존의 핵 합의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4: It is doubtful that
5: 새롭게 도출되는 어떤 핵 합의도 애초에 우리가 맺었던 합의와 크게 다를 거나 그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합의는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For a long stretch of time before we, the United States, pulled out.
2: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번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을 JCPOA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볼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그렇죠. 일단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JCPOA를 비판을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응 개념으로 좀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핵 협상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협상 과정을 물론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JCPOA 일몰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사실 그 과거의 JCPOA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 합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핵 합의가 진행이 되는가가 좀 관건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전까지 사실은 이란이 이제 NPT 체제에서의 이제 회원국이기도 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 그런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부정했던 것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만 이제 결론이 이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란이 이긴 전쟁인가 미국이 이긴 전쟁인가 예. 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그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 양측이 다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동결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란 쪽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쪽도 JCPOA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역시 승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측이 더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거기에 참석한 그 정상들에게 뭔가 좀 이란과의 종전의 이후에 또 무슨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요구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G7 정상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주요 어젠다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네. 지금 MOU 체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의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자리를 지금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성과를 과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불만을 표출한 자리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기회라도 제거해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전쟁을 끝냈으니 사실 전쟁 끝낸 건 아니죠. 이제 그렇죠. 휴전을 연장하면서 네. 종전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으니 이제는 기뢰전뿐만 아니라 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에게는 재건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고 일부 뭐 유럽과 한국 포함해서 이제 재건 어떤 투자 차원에서의 뭐 동참도 요구하는데 그거는 또 별개로 사실 안보 차원에서 역할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게 있을 테고 다른 이제 G7 국가들은 중동 평화와 안정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해협으로 복원되는 것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0: 돈은 안 받지만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봉쇄 그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원천적으로 쓸 수 없게 어떻게 국제협의로 복원시킬 것이냐. 그 방법 차원에서 단순하게 외교뿐만 아니라 뭐 국제사회가 함께 뭐 다자적 뭐 연합함대라도 만들어서 해양 안보를 지키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까지도 구상하는 차원에서 이 이러한 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예. 자,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이란에 대한 재건 비용 3천억 달러, 우리 돈 한 454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참여를 해야 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2: 예, 우선은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재건이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거 3천억 달러 관련해서 뭐 걸프국이 분담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쟁 중에도 전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걸프국들에게 좀 분담을 네.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걸프국도 피해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걸프국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 상황과 종전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GCC 국가들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 인데 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우디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영내 안정입니다. 지금 종전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호르무즈 협의 봉쇄가 된다든지 전쟁이 재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GCC 국가들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 성격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0: 이란 정부 관계자죠. 이제 만나는데 한 얘기가 이런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란의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오래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 완화 여부가 달라질 거라 설명했는데요. 반면 이란 측은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주환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서머네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서머네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4: 서머네드피아.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6: 민준아
11: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올해 봄부터 국제사회

0: 를 긴장시켰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 화상식에서는 개전부터 종전 합의까지 사건 발생 순으로 되짚어봅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졌죠. 특히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세계 경제에도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결국 양측은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간 뒤 약 두 달간 협상을 이어왔고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이란 역시 경제 제재와 군사적 부담이 커지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핵 개발 문제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순 있지만 진정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버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다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강한 햇볕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호남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오후 2시 34분경 서대문 영선시장 건물 옥상 위에서 화재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검은 연기가 시장 일대에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영천시장 이용하실 때는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반포대교 일대까지 정체되고 있고 다시 한강대교 지나서 양화대교 사이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야.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합수본이 준비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검경 합수본은 그간 본격 가동을 위한 세부 준비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어제부터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합수본이 꾸려진

0: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에 있어 합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일부 인원들은 아직 합류하지 못했다는 게 합수본 측 설명인데요.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사건 이첩 등 실무 준비 작업을 오늘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는 검찰과 경찰을 합친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죠?
0: 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과 함께 수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물을 얼마나 밀도 있게 분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합수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합수본 구성 이후 필요한 관련자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투표소별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관계자 등 실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는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했는지, 선관위의 늦장 대응을 의사결정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곳 지역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내기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의원총회를 거쳐야 할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지도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또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로 그동안 국제 유가가 내려간 덕에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27단계에서 8계단 내려간 19단계가 적용되며 뉴욕 등 최장거리 비행은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가 20만 원 넘게 인하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많이 내려간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에 국제 유가가 그간 계속 떨어진 상황에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내려갑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6월에도 6단계가 내려가면서 27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보다도 8계단이 더 떨어진 셈입니다. 기준이 되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더욱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 5월 사이엔 갤런당 410센트대였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갤런당 338센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왕복을 기준으로 뉴욕 등 최장거리 왕복 비행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21만 5천 원이 인하되게 됩니다. 6월 발권 왕복 항공편에는 90만 3천 원대가 붙었지만 7월 발권표부터는 68만 8천 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본 후쿠오카처럼 최단거리 왕복 비행도 유류 할증료가 기존 12만 3천 원에서 9만 2,800원으로 3만 원가량 싸집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항공 측에서 먼저 발표한 것인데 아시아나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하게 인하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공지할 전망입니다. 5월 기준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기도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이처럼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여름 휴가철 해외 장거리 항공편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우리 수출 물가 소식도 짚어주시죠.
5: 네, AI 투자 확대 흐름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지수는

0: 188.58로 4월보다 0.3%가 올라서 11개월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 수출물가 지수가 208.98로 지난 2010년 7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5월 수입물가 지수는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68.05를 기록했고 4월보다 0.3%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24.8%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전쟁 직후 물가가 크게 올랐던 영향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당 수석이 오는 18일 모레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조 대상은 중앙과 지역 선관위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등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국조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국조특위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던 코스피가 상승 전환한 뒤 8,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76% 오른 8,696으로 출발해 오후 2시 반 기준 2.08% 오른 8,72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하락 전환에 0.07% 내린 8,540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홀로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9로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1.5% 하락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해 1,51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와 전술적으로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3백 전술을 구사해서 사실상 창과 창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베르비아를 상대로 한 마지막 평가전 때 나온 멕시코의 세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공을 지그재그로 돌리며 올라가다가 앞에 틈 비어 있는 키노네스에게 공이 건네진 뒤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은 다른 선수가 다시 슈팅으로 골로 연결합니다. 이때 멕시코 공격 숫자와 상대 수비 숫자가 비슷합니다. 3백에 기반한 멕시코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기레 멕시코 대표팀 감독이 구사하는 3백은 공격 전개할 때 공격 숫자가 최대 6명까지 늘어납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 대량 득점이 가능해 남아공과의 첫 경기에서 나온 두 골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2: 4-0으로 이겨야 해요. 4-0. 멕시코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4-0. 그러면 분명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두 골만 더 넣으면 돼요.
1: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3백도 원래 매우 공격적인 전술입니다. 수비할 때 최대 5명으로 늘어나지만 공격할 땐 거꾸로 이만큼 늘어납니다. 3백 전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지만 체코전에선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3: 오늘 정말로
2: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제대로 구사하지 않으면 뒷공간을 내줘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건 한국이나 멕시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조직력이 바탕이 된 3백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0: 멕시코 할리스코주 정부가 한국과 멕시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현지 시간 18일 주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다고 현지일간 엘피난시에로가 15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경기를 치르는 사포판과 그 인근 과달라하라는 행정구역상 할리스코주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0: 직장인들은 쉬지 못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란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안팎이 이란 현 정권을 규탄하는 거센 반체제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가 열린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망명객 등 이란계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옛 팔레비 왕조 국기를 흔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규정을 내세워 정치적 의미가 담긴 옛 국기와 정권 규탄 배너의 경기장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중은 국기를 옷처럼 몸에 두르거나 몰래 숨겨 들어와 기습적으로 펼쳐 보이는 등 굽히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이변이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비겼고 벨기에와 이집트, 또 사우디와 우루과이도 비겼습니다. 약팀의 선전에는 골키퍼의 빛나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1: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첫 출전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FIFA 랭킹 2위 스페인과의 H조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B클럽에서 뛰는 몸값 높은 스페인 선수들은 경기를 압도했지만 밀집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전후반 27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7개에 그쳤고 그마저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40살 보지냐 골키퍼에게 막히며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카보베르데 팬들은 마치 우승한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2: 정말 월드컵에서 우승한 기분입니다. 모두 우리가 7골 차 정도로 대패할 거라고 했지만 한 골도 주지 않았습니다.
1: 유럽의 강호 벨기에는 이집트와 비겼습니다. 이집트는 전반전에 살라의 패스를 받은 아슈루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벨기에는 교체로 들어간 루카쿠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얻어내며 1대1로 비겼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사우디는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골키퍼는 무려 9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과 뉴질랜드는 두 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보 정책을
4: 서훈 전 청와대
3: 걱정을 끌고 가는
4: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 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손목은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4: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3: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2: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4: 고 이대준 씨 친형입니다.
5: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2: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73번째 생일인 어제 발송한 메시지에서 총서기 동지가 건강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생일에 축전과 화환을 보내고 이를 공개한 건 2023년 시 주석의 칠순 이후 3년 만입니다.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1: B-52는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군은 7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6: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전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이륙한 B-52 한 대가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폭격기의 잔해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활주로엔 축구장 크기만한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미군 측은 레이더 현대화를 위한 시험비행 도중 사고가 일어났으며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개되기까지는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4: 그 과정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6: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는 옛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개발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배치됐고 현재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76대도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애초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차세대 폭격기 투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지금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B-52에 이어 개발된 B-1이나 B-2는 천문학적인 유지비용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B-52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은 최근 73조 원을 들여 B-52의 엔진과 레이더 등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B-52의 수명은 최소한 2050년대까지 연장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수도 워싱턴 DC에 새로 단장한 리플렉팅 풀 반사 연못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이 지적했습니다.

0: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1: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날이 상당히 덥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볕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9도까지 올라서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한여름 수준의 더위는 계속됩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더위 속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 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가 열대야에 근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0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북부와 호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급등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들이 묶여 있습니다.
1: 이란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19일 서명과 함께 열릴 것이다, 개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당장 그 선박들이 오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도 우리 선박도 24척이나 있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3: 현재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가 약 500척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박은 24대, 대부분 유조선, LNG선 등입니다. 배들이 대부분 덩치가 크고 또 배 안에 원료가 특히 유류가 잔뜩 실려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한 30대 정도? 그렇다면 현재 500대니까 빠져나오는데 뭐 20일 내에는 물리적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평상시 때이고 지금 기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이란도 모르는 기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위험을 부담해가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반드시 상책은 아니다. 이래서 배들이 알아서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미 보험에 관한 경우에 일부 보험은 만료됐거나 또는 실효된 보험도 있는데 보험 없이 움직이는 문제도 선주들로서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따라서 19일 날 MOU가 발효되더라도 실제로 모든 배가 다 빠져나오는 데는 빠르면 한 달, 또 길어지면 두 달 또는 세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일단은 안전이 보장이 돼야 이제 배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행료 문제도 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다 이렇게 못 받긴 했는데, 이란에서는 지금 서비스 비용을 좀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유가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3: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톨 프리, 반드시 퍼마넌트 톨 프리를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톨, 우리 고속도로에도 고속도로 요금 받는 톨이 있는데 이 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국제해양법상 UN 클로스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톨, 그 통행료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말뚝 박아

0: 놓고 이거 못 지나가 우리 근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톨은 이란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그 폭이 약 33km 정도 되는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수심이 깊은 곳은 매우 제한돼 있거든요.
1: 네.
0: 그쪽까지 배를 끌어줘야 되고 또그 수심 관리해야 되고 도선 이용료, 지금 말레카 해협 같은 데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배를 끌어주고 도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선 이용료를 안 내면 통과 못 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톨이라고는 안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FEE, fee라고 그러기 때문에
1: 예.
0: 이란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우리는 톨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fee만 긋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톨 없다는 얘기야. 이란은 fee만 받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양쪽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fee가 한 대당 150만 달러. 그러면 이게 사실상 통행료잖아요.
1: 그러게.
0: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 예.
0: 따라서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미 들어있던 배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60일은 완전 돈 비용 없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 그 60일 이후는 fee가 될지 톨이 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겠다는 게 이란의 확고한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톨은 없다라고 그러지 fee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은 지금 강력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마 돈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지금 국제해양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돈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에 다니던 그 전쟁 이전에 드나들던 선박들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전 소식에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전 이후에 뭐 정상화 됐을 때도 계속해서 뭔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쉽게 더 떨어지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0: 지금 전쟁이 터진 게 2월 27일이지 않습니까?
1: 28일, 예.
0: 현지 시간,
1: 네.
0: 한국 시간 이래 조금씩 다른데 그 2월 달에 전쟁이 터질 당시에 국제 유가가 50달러대 후반이었어요. 50달러대 후반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80달러로 떨어졌다? 12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80달러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1: 그렇죠, 예.
0: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3월 이전, 2월달 유가보다는 훨씬 높은 거
2: 예.
0: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적어도 50이나 60 정도 내려가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수수료든 통행료든 얼마를 걷느냐에 따라 좀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걷게 되면 부담이 될 거거든요.
1: 그렇죠.
0: 부담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이 기름 회사들이나 선사들도 그거를 빌미로 최종 소비자한테 가격을 또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것뿐만 아니고요. 국제 유가는 지금 그나마 이렇게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이게 된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엄청나게 방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요. 지금 미국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 초반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크게 지금 전략 비축유가 거의 고갈이 돼 있는
2: 예.
0: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부족하면 이제 미국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통행이 돼도
1: 네.
0: 미국 정부는 이제 전략 비축유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국제 유가가 쉽게 내려가겠느냐. 또 중동 걸프만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증산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파괴되는데 인프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0: 뭐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는 더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전까지 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돌아가는데 일부 전문가는 6개월 걸릴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50달러대의 배럴당 유가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 현장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은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발표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적 검문이나 또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담화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받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고요. 또 허위 사실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계정 차단 등의 강력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지금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입에 실패했던 체육단체가 저희가 앞서도 생중계로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시위대 측과 합의해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앞서 경찰은 체육단체 출입을 막는 행위,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에 체증 자료 등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5: 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3: 네, 지금 개표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앞서 아침 9시부터 시위대와 2시간 넘게 대치한 체육단체가 방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재로 시위대와 합의했습니다. 시위대와 체육단체가 곧 함께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시위대가 투표함과 투표지를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언론사가 대표로 카메라를 들고 함께 들어가는 것을 두고도 항의하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다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일부에서는 체육단체 측과 시위대가 동수로 경기장에 들어가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시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며 오전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1: 네,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은 출입 제재와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죠?
5: 네, 앞서 경찰은 오늘 아침부터 2시간여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 펜싱 대표팀 오늘 출국했죠?
5: 네, 그렇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레 예정된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펜싱카를 비롯한 장비와 경기 물품 등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오늘 2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대표팀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학체육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탁한 공공업무가 방해받고 있고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화재 속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천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옥상 위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요. 검은 연기가 상당히 많이 피어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신고가 들어왔고요. 소방당국은 현재까지는 확인된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6: 조금 전 전해드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0: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서 셔틀을 자처했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습니다.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습니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아빠들끼리도 호형호제하면서 친해졌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난달 함께 떠난 봄 캠핑장에서 터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역시 불길한 예감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겨왔습니다. 심지어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육아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옵니다.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일까요?
2: 네, 실제로도 부정행위는 평소에 자주 보던, 서로 믿었던,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1: 네, 지금 딸들끼리 커플 가방 메고 다니고 아빠들끼리는 주말 축구 교실 픽업을 함께 다닐 정도로 이제 가족 전체가 끈끈했던 사이예요. 이거는 사실 외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 네, 민법 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네.
2: 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성적 일탈이 여기에 해당하죠.
1: 네.
2: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 그렇죠.
2: 만약 그 정도가 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6호 기타 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민법 84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양쪽 가족이 아이들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2: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네.
2: 자녀들의 교우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좀 사연자분이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2: 네, 사연자분께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것은 소송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 확보였습니다.
1: 네.
2: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1: 네.
2: 맘카페나 학부모 단체방 등에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2: 네, 왜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1: 네.
2: 자칫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네.
2: 추가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소송 과정에서 그 남편과 상대방 여자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로고 기록 조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둘이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도 피해자지만 상대방 가족의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그쪽에서도 사연자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양쪽 집이 이제 손해배상 크로스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도 그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1: 네.
2: 두 가족이 수년간 함께 캠핑을 다니고 아이들 픽업까지 나눠 맞던 사이였으니 상대방 여성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2: 반대로 상대방 가족의 남편, 즉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면 아이들 문제가 가장 걱정일 것 같습니다. 두 집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이고 또 단짝 사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된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걱정입니다.
1: 네.
2: 법적으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1: 네.
2: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2: 특히 이 사안처럼 상대방 가족의 아이들과 같은 반이라면 부모 간의 분쟁이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2: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아이들에게는 부모 간의 갈등을 최대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매개로 두 가족이 오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상황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돼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연자분은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한테도 이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영상 결정적인 증거 되시는데요. 화난다고 이 사실을 맘카페나 단톡방에 이제 폭로하시면 오히려 형사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 정보는 DM, 그러니까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겁니다. 왜 대놓고 병원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비밀스럽게 쪽지로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의사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특정 병원의 위치, 가격, 효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을 빠뜨린 후기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쪽지나 비밀 댓글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M 공유 법적으로는 정말 안전할까요? 만약 대가 없이 쓴 순수한 내돈내산 후기라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부터 협찬, 그러니까 공짜 시술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고 후기글을 올린 뒤에 DM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전달 방식이 쪽지든 비밀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점점 날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낮 시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뜨거운 볕을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도심 서대문 영선시장 건물 위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고는 모두 완진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통일로 독립문역에서 홍제 삼거리 구간 하위차선이 부분 통제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도 아직은 속도 줄여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구간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광명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나라나 서부 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신정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 and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원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앞 집회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5: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를 비롯해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어떤 조치들이 발표됐습니까?
6: 정부가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개정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의 배경에는 인쇄와 검수, 보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5: 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팀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을 내놨는데 서울에서만 인쇄 비용 1억 7천만 원이 감소한다며 비용 절감 효과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7: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부터 보시면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 용지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잉크가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늦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에는 지방선거 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근거로는 잔여 투표 용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서울 지방선거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우려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4: 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7: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단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표록은

0: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돼.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1: 선관위
0: 적혀 있기 때문에
1: 진상규명
0: 보려고 하고.
1: 위원장입니다.
2: 이를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등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을 포함해 대학생 19명을 만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3: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오전에 집회에 실패한 체육단체가 결국 시위대 측과 합의는 했지만 지금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막으면서 진입이 막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5: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3: 네, 체육단체가 오전부터 진입을 시도했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5: 네, 앞서 오전 9시부터 시위대와 2시간 넘게 대치한 체육단체는 결국 국민의힘 중재 합의로 시위대와 합의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사 카메라 기자와 함께 들어가 촬영하며 물품을 갖고 나오고 이후 밖에 있는 시위대로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와 체육단체는 함께 경기장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함과 투표지를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언론사가 대표로 카메라를 들고 함께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오전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다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한편 경찰은 출입 제재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요?
5: 네, 경찰은 오전에 사무실 진입이 무산된 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조사,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정보 서울 경찰청장도 나중에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력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경기장 안에 사무실에 있는 체육단체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 펜싱 대표팀은 오늘 출국했다고요?
5: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레 예정된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펜싱 칼을 비롯한 경기 장비 물품 등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오는 2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표팀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고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네, 전해드린 것처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12일째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송파구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지금 시위 참가자 중에 이제 불상의 여성 한 명이 지금 문을 잡고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서 이를 설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3: 예, 오전에 진입에 실패한 체육단체, 결국 시위대 측과 합의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구를 막으면서 진입이 막힌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 네, 지금 출입구에는 이제 시위대가 붙여놓은 어떤 구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증거 보존, 부정선거, 진상 밝혀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양손으로 저 문을 붙잡고서 지금 저곳에서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인데요.
1: 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사 카메라 기자와 함께 들어가 촬영하면서 물품을 갖고 나오고, 이후 밖에 있는 시위대가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한 명이 시위대가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체육단체 진입 시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추가되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서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일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이틀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네, 투기 구성을 비롯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 원 구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합의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 네, 여야 원내 수석이 오후 2시 비공개 회동에서 국정조사 처리 계획서를 오는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견을 보여왔던 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 숫자는 9명씩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 단체 2명을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를 받고요. 조사 범위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수석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선관위로
4: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5: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5: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이렇게.
2: 네, 이 자리에서 결국 원구성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과 경제분야 상임위를 놓고도 향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 네, 이어서 오늘 양당 지도부의 행보도 전해주시죠.
2: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쯤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향한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서 나오는 전면 재선거를 같이 외치고 있는데요. 경찰 겨냥해서는 시민과 대치한다면 선을 넘어도 세게 넘는 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4: 장동혁 국민의힘
6: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4: 대표입니다.
6: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2: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등 6곳 지역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낸다고 밝혔는데 충북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무효 소청은 투표지 부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차원이라며 재선거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 반대 목소리를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오전에 정 원내대표를 만나 내일이라도 당장 장대표 거취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앞당겨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를 두 달 앞두고 정청래 대표 거취가 관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첫 일정으로 전당대회 절차를 정비하는 중앙위원회에 나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7: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2: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거듭 선명성을 강조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나날이 격화하는 명청 갈등 속에 정청래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참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잇따르는 거취 입장 요구에 대해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아침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이 끝나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거취를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8: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8: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 공개될 겁니다.
8: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은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0: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내년 시급이 12,000원 선까지 올라야 숨통이 조금은 트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숨에 풍족해질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깊어질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 감당해야 할 물가가 또 오르는 야속한 쳇바퀴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제도나 환경이 바뀌길 마냥 기다리기에는 당장 버텨내야 할 몇 달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나 시급이라는 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가계부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오르는 물가 속에서도 내 자산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흔들림 없는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는 방법,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생력 키우는 비결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은 왜 계속 해야만 하는지 야속합니다. 두 분 팀장님들은 요즘 어떤 상황에서 야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이걸 실감하세요?
2: 저 최근에 느껴본 적 있어요.
0: 뭐야?
2: 너무 일이 늦게 끝나서 8시가 넘어서 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하나 시켜 먹을까 했는데 치킨이 27,000원인 거예요.
0: 한 마리예요?
2: 네.
1: 아니 평소에도 자주 시켜 드시는데
2: 그래서 그날은 그냥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던 날이 있었죠. 근데 치킨이 27,000원이라는 게 혼자 먹기에는 남잖아요. 근데 27,000원 주고 먹기엔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0: 치킨을 김치볶음밥으로 선회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거거든요.
2: 맞아요.
1: 맞아요. 저도 뭐 외식 물가에서 굉장히 쉽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3인 가족이긴 한데 뭐 예전에 그냥 외식 비용으로 뭐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3인이서 5만 원 정도 뭐 주류를 곁들이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요 뭐 거의 뭐 10만 원에 맞아요.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생각 없이 뭐 영수증 됐습니다 하는데 문자로 날라오는 거 보면 그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요즘에. 저는 교육비 보면서 야 물가 진짜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피아노 학원 다녀도 그냥 뭐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네. 10얼마? 일주일 내내 다녀 10얼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자리 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 진짜 교육비 만만치가 않거든요.
1: 저도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이제 금세 저도 체감하겠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그냥 넉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1: 맞아요.
0: 가계부 그냥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쵸.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 항목들 분석하고 좀 체크해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겠죠.
1: 아 물론입니다.
0: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집 가계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항목들 짚어보고 새나가는 불필요한 그런 지출들 잡아내서 돈 새는 구멍 틀어막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그냥 막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거 하나 없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자산 어떻게 하면 크게 불려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에 있어서 돈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항목 체크해서 꾸려나가야 되는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526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청취자입니다. 납입한 지 오래된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 진짜 이젠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지를 하려고

0: 보니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너무 아깝고 또 그냥 유지하자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는 보험료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솔루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앞서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외식 물가 너무 올라서 치킨 못 사 먹고 김치 볶음밥 해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학원 어디를 좀 덜 보내고 집에서 문제집 풀리면서 가르쳐 볼까 막 이렇게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다 보면요. 아 이거 보험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자 증권을 들여다보면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금방 이 위험들이 미래에 곧 발생할 것만 같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 네, 우선 이 상담을 하다 제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니까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1: 그런 분들이 아직 많으신가요?
2: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해드려도 이 뒤돌아서면 까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내 보장을 수정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증권을 봐도 이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0: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나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 되는 걸까요?
1: 일단 뭐 첫 번째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하나 두 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는 뭐 그중에 갱신 실손보험 같은 게 계속 갱신되면서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어서 이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이럴 때는 우선 증권을 보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연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0: 일단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가입 연도를 확인해야 된다. 왜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2: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납입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1: 이 보장을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2: 그렇죠. 이 보장을 살펴봤을 때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 이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라면 새로운 상품과 비교한 후에 나중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를 권유할 때도 있지만 이 납입하신 지가 오래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이 그 안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그렇군요. 가입하지 얼마 안 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가입돼 있다면 뭔가 새로운 상품이랑 비교해서 해지를 권해볼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0: 납입한 지 워낙 오래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총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2: 그렇죠.
0: 그거를 해지해서 보장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좀 삭제 같은 방향을 통해 수정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1: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 20년 납입으로 뭐 월 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8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보험료 납입은 끝나고 보장만 이어지는 상품 보장이 쭉 이어지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증권을 보니까 질병 뭐 상해 입원일당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가 좀 좁고 좀 이제 뭐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들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이 부분만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더니 이 7만 원의 보험료가 3만 7천 원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납입할 비용을 제대로 가입된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의 가입 연도를 보시고 적어도 내가 절반 이상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해지 또는 수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0: 그렇군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되고 고민되신 분들 첫 번째로 해지해야지 라고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입한 이 보험들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고 월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뭘 삭제하면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없애버려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2: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장의 점검이 필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많이 보시고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종합보험이라든가 혹은 운전자 보험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시다 보면은 꼭 중복으로 가장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담보들 중에 하나예요.
1: 맞아요. 대표적인 거.

0: 들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담보이긴 하지만 굳이 이거를 중복으로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까지는 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골절이라든가 화상, 깁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하나 있죠.
2: 실손보험.
1: 맞아요. 실손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 더 좋겠죠.
2: 그렇죠. 보험 다이어트 하고 싶다. 뭔가 보험은 나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복 삭제부터 체크해 보시고 삭제해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 지금 권재은 팀장님 짚어주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두 분은 살면서 골절, 화상, 깁스 뭐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좀 이슈 있었던 적
1: 저는
2: 있으세요?
1: 저는 단 한 번도 없지만 다수를 받은 분이 또 계세요.
2: 아, 여기 김정수 팀장님 골절.
0: 예, 저는 뭐 심심하면 골절, 뭐 심심하면 화상, 뭐 깁스도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저 또한 이거를 뭐 중복해서 많이 가입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실손에서 웬만한 것들이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각각 담보 하나씩만 가입을 해놨고요. 이걸 중복해서 가입한다면 뭐 나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겠죠. 어차피 그렇죠. 보험은 매몰 비용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덜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일단 이제 보장을 뭐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20년 넘게 이 보험 상담을 좀 도와드렸지만 사실 완납한 상품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납입할 여력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갱신형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가입 당시에 갱신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기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그때까지 납입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50대 전후까지는 보험료가 미미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갱신이 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보고 갱신 특약이 가입됐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 갱신형 특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가능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특약들은 이 갱신이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젊으시고 건강하실 때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가 부담될 때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자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는 증권이 다 있는데 봐도 봐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받고 100세 시대를 위한 보장 준비와 내 노후 자산 마련의 토대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자산도 불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샵 0945번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서 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30대 같은 40대 미혼 청취자분이세요.
0: 본인 이야기신가요?
1: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분도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점검을 원하셨어요.
0: 그렇군요. 30대가 뜨신 40대 여성 청취자분. 권진 팀장님 표정이.
2: 아니죠, 다른 분이죠.
0: 뭔가 본인 이야기를 하시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이분의 실물을 뵙고 싶네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상담 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고민이 결국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점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아?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요. 가입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설명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새로 가입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 맞아요. 뭐 저희도 이제 이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담보들이 생겨나면 교육도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매일 도와드리지만 전문 분야에 저희처럼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우리가 막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해놓고 안 쓰면 다 있는 것처럼 보험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보장과 특약이 있는지를 다 잊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청취자분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가입하신 상품의 총 보험료는 2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우선 12만 원의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보장으로는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서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암보험은 4만 원의 보장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나머지 10만 원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총 보험료는 뭐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근데 불필요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미혼이라고 했는데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뭐 그 부분도 이 청취자분도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친척분의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된 이 종신보험이었는데 이제 납입하신 지 약 한 4, 5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은 이제 실손을 좀 빼내면서 해지를 권유해드렸습니다.
0: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1: 우선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나 80세 만기이긴 했지만 암진단비가 5천만 원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하는 기간이 8년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연금 상품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암보험의 암진단비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은 없으신 상태예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들 다 삭제한 거니까.
2: 맞아요. 그래서.
0: 그렇죠. 이제 보장을 좀 채우셔야겠는데요.
2: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존 보험의 암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 만기다 보니까 좀 더 만기를 좀 길게 100세로 이제 준비를 하기로 하셨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4천만 원 정도 추가 준비를 해서 총 7천만 원 정도로 대비를 하셨고 앞서 이제 종신보험에 조금 범위가 좁게 가입되어 있던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이제 범위를 넓혀드려서 각각 천만 원씩 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를 또 천만 원씩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월 10만 원으로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이 40대이시면 앞으로 남은 60년을 이제 이 보험 활용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보다야 내가 살면서 필요한 아플 때 쓸 수 있는 그런 생존 시 진단비, 치료비
2: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넣은 사례 바로 제 사례였습니다.
0: 아니 어쩐지. 아,
2: 뻔뻔하시네요.
0: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앞서 30대 같은 40대 하는데 진짜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1: 유튜브 라이브를 많이 안 보시길래.
0: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30대 같은 40대 권진 팀장님 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셔도 지금 라이브 통해 전문가들의 얼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라이브 채팅창에 좀 여러분들의 그 보신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음 주 후에는 제가 뭐 50대 같이 생긴 40대로 뭐 제가 주제를 해서 제가 제 거 갖고 와야 되겠네요.
0: 아, 그러면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전문가니까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가 일을 도움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실패 사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실패를 저희 얘기를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청취하시고 내가 필요한 보장 혹은 내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때에는 좀 상담을 미리 빨리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들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슬럼프도 겪고 실패를 경험할 텐데 재무설계 전문가 또한 그렇겠죠.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만렙인 우리

0: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도 분석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나잇 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3: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은 어떻게 김정수 팀장님 사연인가요?
4: 아니요, 아니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이고요. 현재 화물운송업을 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죠. 본인과 비슷한 사연들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은퇴 전에 보장 점검도 좀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싶다 싶으시다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0: 그렇죠. 운전할 때 굿모닝 굿나이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도 애청자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뭐 한두 번 듣고 상담 받아야지 하기보다는 되게 오랜 기간 듣고 이 라디오 방송에 신뢰가 쌓여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제일 오래 청취하신 분은 7년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0: 7년 만에 7년 그럼 상담 만에 신청을
5: 하신 거예요.
0: 그렇군요.
5: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신 게 다행이신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해지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 없는 특약만 해지를 하고 유지를 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저도 굿모닝 굿나잇을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 또 돌아서 막 까먹고 그럼요. 막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물어볼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요.
5: 맞아요.
0: 자,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보장을 갖고 계셨길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4: 네, 일단 현재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월에 43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 가입하신 상품 총 6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뭐 1인 보험료는 뭐 꽤 많은 비용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2009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이제 18만 원, 운전자 보험이 4만 원, 또 치아 보험이 7만 원, 또 종합보험이 한 건 더 있으셨어요. 9만 원, 또 4만 원, 이렇게 종합보험이 두 건이 더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또 주택화재보험 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0: 건수가
4: 굉장히 여러 건이죠.
0: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종합보험 18만 원, 제일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보장이 들어있었을까요?
5: 우선 이 보험료가 많이 납입되고 있는 큰 이유는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2009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9만 원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인상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4: 두 배 올랐네요. 그렇죠?
5: 맞아요. 그리고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진단비 1천만 원, 그 외 질병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모든 보장기간은 8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0: 아, 보장 만기가 80세인 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짧아 보여요. 좀 불안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암진단비 3천만 원이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장은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니까 이건 좀 어떻게 부분특약 삭제를 하셨을까요?
4: 네, 물론 보장의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부분특약 삭제를 해도 되지만 이게 29년도 2월까지만 납입하시면 납입 완료가 되고요.
0: 얼마 안 남았군요.
4: 또, 네, 맞아요.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약 4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요. 다만 실손의료비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거를 4세대로 변경해드리려 했지만 실손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왜요? 보험료가 이렇게 부담되시는데 왜 실손 전환을 안 하셨을까요?
5: 물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해드리는 게 좋았지만 이 최근에 청취자분께서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치료나 시술을 받으시고 혜택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추가 치료할 일은 없지만 추후에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시고 치료가 좀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비교하고 변경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0: 그렇군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실손 전환할 때 당연히 이렇게 병원 매번 다니시는 것 같은 계획들 잘 체크하고 실손 전환을.

0: 그냥 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죠. 뭐 현재 현증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실손보험이 굉장히 부담되느라 도저히 못 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4만 원가량 납부하셨었죠.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서 한 3배, 4배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4만 원 안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보험이 아주 잘 가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 봐 이제 3년 전에 미리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해요. 얼마 전 치과 치료를 마쳤는데 뭐 단순히 씌우고 떼우는 치료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고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보장이 훨씬 더 적으셨대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아직 임플란트를 해야 될 만한 이빨이 아직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동안 납입하신 비용은 아깝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이 비싼 치아보험은 좀 일단 정리를 과감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0: 네. 주변에 이 치아보험 가입 중인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한 개만 해도 치과 보험은 무조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임플란트가 비싸잖아요. 개당 얼마 하나요? 100만 원?
1: 네, 뭐 보통 정도?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죠.
2: 한다고 했을 때 치아 보험이 월에 뭐 3, 4만 원이면은 하나만 해도 일단 이득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O.
1: 땡.
2: 땡. 뭐 정소리 맞죠?
1: 잘못했네요.
2: 종소리 같네요.
1: 네, 뭐 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이 치과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실손보험처럼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그러면은 가입할 만한 건데 실제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7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2: 치아보험 7만 원.
1: 그렇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우리가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 이게 또 그렇죠? 면책기간 같은
1: 그렇죠.
2: 게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감액기간도 있고 면책기간도 있는데 자 그럼 7만 원씩 2년이면은 24개월인데요. 한 170만 원 정도를 그렇죠. 납부를 하셔야 돼요.
2: 하나 하면 손해네요.
1: 네. 그때 가서 두 개 하신다 그래도 30만 원 정도의 이득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임플란트가 필요하실 때 그때 가서 가입하시고 2년 뒤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 두 개 하는 거 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대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치아보험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치과보험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른 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을까요?
0: 네, 나머지 종합보험 두 건에 총 13만 원은 납부하고 계신데 보장을 살펴보면 딱히 4만 원의 상품으로는 표적항암 치료를 위해 가입하신 거 말고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를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리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드렸습니다.
2: 그렇군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지치기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일단 실손에서 뭐 입원비에 대한 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9만 원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 외에 또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반복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모두 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또 수술비, 반복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그 외에 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기존 암 진단비가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셨지만 이제 90세 만기로 또 추가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2: 불필요한 보장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까지 낮춘 두 개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문자는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맘카페에서 핫한 게 있어요. 자, 2971번님이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맘카페에서 어린이 간병보험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부모가 직접 간병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아이 돌 전후로 열경련이 있어서 두 번 병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간병했을 때도 부모 간병 비용이 지원되는 보험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1: 일단은 뭐 저도 아직 그만한 나이에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뭐 저도 가입을 할까 고민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 가입 여부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태아 때 가입하는 보험에 그 간병인 담보가 있다면 저는 가입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태어나서 영유아 뭐 15세 미만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5세 미만에 뭐 부모가 간병해도 뭐 간병비가 나간다라는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도 간병인 자격이 있는 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는 딱히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좀 모르겠지만 애들이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열이 고열이 난다거나 해서 입원하면은 사실 이틀 삼일 응급실 들어갔다 이틀 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왕력이 있었던 뭐 열 뭐 고열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병력이 있었으면 이것도 정확하게 건강고지를 5년 이내 또 2년 이내 입원 수술이라든지 5년 이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울 뿐더러 이거를 예 우리가 굳이? 예 만약에 정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이미 기본적인 뭐 아이들 보험하고 아이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납부하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보셔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질문 주신 2791번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갱신형인지 보장 기간이 짧은 건 아닌지 내 노후에 무위험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 건지 체크해보고 싶으시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멀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더위의 기세가 어제보다 더 강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여름 더위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더위 속에 운전하실 때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졸음이 올 때는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간선도로마다 통행량이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사이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청담대교 이전부터 마포대교 지나 가양 일대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서강대교 지나서 동호대교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

임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전북 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 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면담을 위해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불신 야기 등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겸허히 듣고 존중하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고 펜싱 선수들이 칼을 못 꺼내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대가 점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와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박대출, 김미애 의원 등당 일부 지도자와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위대와 체육단체의 중재를 시도하는 동시에 경찰 진입 등을 우려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해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건 독단이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조은희 의원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긴급 최고위에서 정한 건 지나친 독단이라며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장 대표가 소청과 함께 재선거까지 주장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오해가 크다며 혼선을 덜기 위해 당론이 뭔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결과를 냈으면 충분히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당 안팎의 사퇴론에 대해 원래 행사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어려울 땐 허수아비를 세웠다가 기득권을 챙길 때는 지도부를 내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원들 보기엔 공천권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또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상당 기간 거기에 묻혀 아무 일도 할수 없다며 연말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거듭 당원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록 가운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며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 8.17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며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안정적인 당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은 어마어마한 역린을 건드린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야당 대표가 정권, 그것도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할수 있는 얘기라며 그러면 대통령하고 맞먹자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라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거나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제주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2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부산 28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도, 습도는 42%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 중 하나인 카보베르데.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서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죠. 인구 52만 명의 작은 나라인데요. 오늘 우승 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이란도 무승부로 승점을 따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공은 둥글고 승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축구나 정치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집권초라서 선거 승리를 당연시하거나 영남이어서 승리를 자신하거나 이러면 유권자들에게 혼쭐이 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한편 튀니지는 스웨덴에 5대1로 패배하면서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가끔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바뀌는 게 축구 감독이고 제일 안 바뀌는 게 정치인 같습니다. 6월 16일 김준호의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화요일 스프링 캠프 시간입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곽우신 기자는 지난주에
1: 네, 불출석. 죄송합니다. 네. 네.

0: 불출석하고
1: 무슨
0: 말았습니다.
1: 일입니까?
0: 아, 그 제가 운전하다가
1: 네.
0: 전방 주시를 잘못해가지고,
1: 아하.
0: 네, 그래서
1: 다치신 분 없습니까?
0: 아, 다행히도 뭐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가해 차량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잘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드리고, 저도 이제 주의하는 시간 갖도록
1: 그럼
0: 하겠습니다.
1: 책임지고 방송에서 다 하차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0: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1: 살면서 생길 수
0: 네,
1: 있는
0: 그래서 네, 다 접촉사고가 있었고요. 아무튼 보험 처리를 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농구를 치면 반칙은 아니고 바이올레이션 정도다. 이렇게
0: 아, 네,
1: 넘어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의 마지막 시간인데
0: 맞습니다. 아.
1: 반면에 박상수 변호사님 늦으셨습니다.
0: 한 명씩
1: 일주일에 한 명씩
0: 돌아가면서.
1: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정말 이게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0: 아, 당선 이후, 아,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업돼 있긴 하죠.
1: 이런 국민의 심판을 금방 받을 텐데. 박상수 변호사님 예의주시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은 꾹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얘기부터 해보죠. 올림픽공원 선관위 관련 시위가 계속 2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결해서 농성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적 검문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불법 시위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쉽게 정리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우진 기자님?
0: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에 경찰청에서 조금 강경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가가지고 이제 나름의 중재라고나 할까요? 강경 진압은 막아야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고. 그러면 사실 뭐 이거를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의 오전 중에 강제 진입은 이제 무산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오후에 한때 장 대표가 좀 중재를 해가지고 아 합의하에 조건부로 두 명씩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일부분들이 여전히 끝까지 아 나는 이거 이 들어가게 할수 없다라고 물리적으로 막아세우면서 결국 이제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나름 중재라고 해서 잠깐 이제 기대를 모았다가 그마저도 실패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저는 야당에서 왜 갔나 싶긴 합니다.
1: 이거 뭐, 그 시위대 안에서도 좌파다 빨갱이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0: 서로
1: 있는.
0: 뭐 대진연의 뭐 프락시나 아까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요. 네.
2: 장노혁 대표 되게 억울하시겠어요.
1: 네.
2: 그동안 거의 매일 이 올공이라고 해서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여하시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가서 또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까지 드셨던
1: 네.
2: 그 공이 오늘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게 아닌가?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1: 네.
2: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집회 현장에 가보실 수 있죠. 가서
1: 네.
2: 민심도 직접 들어보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엄중한지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 정치권이 그 해법을 제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그쪽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쪽 주장을 대신 선동해주는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좀 큰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이 체육단체가 현재 이 잠실 그 체육관에 9개 종목 단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해야 하는 특히 펜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쓰던 펜싱 칼을 가져가지 못해서 다른 데서 급히 대여해가지고 지금 출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2: 이게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자기가 쓰던 뭐그 기구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한데 남의 걸 빌려가지고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라면 지금 이 시위가 아무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1: 네,
2: 봅니다.
1: 올림픽 공원 시위 이제 격화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변호사님?
3: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네,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정부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당이고 집권당이고 다수당이면 나와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장동혁 대표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외치는 구호나 이런 데에는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고 있는데 도대체 여당과 정부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공권력이 존재를 하는 나라고 국가가 존재를 하는 나라라면 정부 여당이 나와야죠 이제는. 예, 정치적으로 아무리 불편해도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진짜 이제 선관위를 정말 근본부터 개혁을 하자 그러면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뭔가 하여튼 설득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죠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현재 법안이 나와 있는 게 한동훈 의원이 내놓은 1, 2, 3호 법안 외에 여야 어디에서 지금 무슨 법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선관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할 문제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국무총리는 초기에 그 대학생분들이랑 이제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제 보도체도니까 한동훈 대표는 법안 발표 계획을 얘기했죠. 법안 발의를 아직 한 건 아니죠.
3: 네, 근데 지금
1: 10명을 채워서
3: 법안이 이제 명수가 최대한 많이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법안은 다 지금 성안은 됐어요.
1: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의원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3: 그렇죠. 네, 네. 법안은 정확하게. 지금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1: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정확하게 팩트만 정리를 하는 거고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거는 뭐 여당 쪽에만 물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찰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검찰청장 권한대행은 그래요. 뭐 올 가을에 공소청 뭐 중수청 체제로 갔으니까 안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경찰청장은 왜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일까요?
2: 그게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서 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몇 군데에다가 취재를 좀 했는데 정확하게 왜 지금 아직까지 경찰청장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취재를 다 안 됐어요. 네.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선거를 관리하고 특히 선거 이후에 이 선거가 부실했다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인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경찰청장의 부재는 좀 아쉬운 측면이 크죠.
1: 네.
2: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께서 그 어떤 이유가 있으신 상황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1: 네, 어쨌든 뭐 대법관도 네. 지금 공석이 길어지고 경찰청장 권한대행, 검찰청장 권한대행 뭔가 좀 더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여야가 드디어 이제 힘달기 겨루기 끝에 이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야당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뭐 비교적 순리대로 간 것 같습니다.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2명이 구성을 하는 거고요.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선관위, 그리고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구시 기자님.
0: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가 무용론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뭔가 수사한다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나와서 이제 발언을 요청하고 증언을 요구했을 때 사실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강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돌이켜보게 되면은 국정조사를 했다고 해서 어떤 진상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마무리되거나 하지 않았지만 단초는 됐단 말이죠. 아 여기 뭐가 더 있었구나. 이런 어떤 정황적으로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라든가 좀 문제된 부분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더 한 발짝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첫 발은 잘 내딛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뭐 특검을 가니 마니 저는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대략적인 이제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스케치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유의미할 거라고 봅니다.
1: 박상수 변호사님.
3: 저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이 스텝이 너무 느리니까 지금 이 현장에 이게 열기가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스피디하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국정조사 합의 들어간 거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뭐 수사를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후로 간간 무소식이죠. 그게 지금 벌써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국정조사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뭐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건 없어도 국회의원들이

0: 요즘 뭐 전당대회 그리고 이른바 명천 갈등 뭐 이야기 빼면 사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할까 싶을 정도로 계속 쌈박질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CBS 노컷뉴스인가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정 대표를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다운표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최후 수위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뭐 그냥 싸움이다 싸움 중이다라는 거를 그냥 자기 고백하는.
1: 예. 아니, 저는 이 기사를 저도 봤는데 네. 보고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저는 이거는 잘못 나온 메시지가 아닐까.
0: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보면.
1: 네. 네. 제가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지금 설령 이런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낼 수 있죠? 저는 제가 청와대에 저도 2년 근무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당정관리의 메시지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당정은 파국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그런데 지금의 제가 볼 때 당정이 그 정도 상황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긴장관계는 있어요. 긴장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당대회를 놓고 이렇게 파국적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청와대가 고백을 한다? 저는 좀 제 귀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너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당이 뭐 전당대회를 8월 17일 날 여는 건 기정사실이고 또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킬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된다. 그런 신사협정 같은 것들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불이 엄청 크게 번지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오실 텐데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청와대는 지금의 현 상황을 아주 그냥 관리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더 정리해보겠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게 진짜 청와대발 메시지가 맞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러면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보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날 정청래 대표를 불러야죠.
1: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 대표가 불렀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또 이 출국할 때의 상황과 귀국할 때 상황이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출국할 때 정 대표가 공항에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그 전달한 이유 명분을 청와대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엄중한 이 투표용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동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당이 바쁘실 테니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라라는 상황이 지금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서 가도 이게 수미 쌍관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것도 정무라인 발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특정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정무수석 아니면 정무비서관인데 당신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당은 또 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문제가 크다.
1: 문제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0: 약간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1: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런 메시지는 좀 지금 이 시점에 불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과거신 기자. 근데 보통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라고 쓰면 그 기자가 바이라인까지 걸었는데 창작하진 않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네네네. 물론 이제 저희도 그 언급은 못하지만 관계자냐 고위 관계자냐 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익명으로 인용했냐고 하더라도
0: 고위 관계자 정도 되면 그 수석급이고 그쵸. 관계자면 네. 비서나 선임행정관급이다.
2: 네, 보통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말이 지어내지 않았을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청와대의 주류 의견이 혹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약간 완전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저는 이렇게 자꾸 누수돼가지고 보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마치 갈등관계나 긴장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를 키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도부를 지적하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러고 또 이제 경공 나가서도 조승래 삼성 얘기한 거

0: 부분도 있고 정청래 대표도 이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요. 어제는 시계도 차고 오고 이전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라고 해놓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러고 있고 그 말은 뭐냐 결국 지금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갈등을 더 키우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아 지금 대통령이 지도부를 향한 혹은 청와대가 현재 당 지도부를 향한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걸 인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 거고 해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더 빠른데 자꾸 일각에서 아니요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지적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청와대랑 당 지도부 사이가 좋은데요 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게 더 꼬이는 게 아닌가 스텝이.
1: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메시지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런 그 약간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참 이게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언행들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무적으로 무슨 판단인 건지 좀 물음표가 뜨기는 하는데,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뭔가 선전포고를 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네. 동시에 본인이 연임 시도도 하고 또 특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에 가까이 가겠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이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둘 다 이제 도전할 것이라는 게 약간 기정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당원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있고 네. 뭐 다른 이제 뭐 일반적 여론조사 이런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쪽이 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거잖아요. 그에 맞춰 본다고 하고 정 대표가 연임 도전한다고 하면 본인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SNS에 쓴 거라든가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기조를 재확인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당원들한테 다음 전당대회 때 다시 한번 본인을 지지해달라라는 호소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일부지만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전 정청래 대표가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1: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글쎄 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청래 대표 쪽 정청래 대표가 상징하는 세력이 굉장히 장기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고 있었던 것 같아요. 1년간.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격을 맞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청래 대표 뒤에 붙은 세력은 루비콘강을 건너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씨의 지금 그런 그 글들이나 말에서 저는 이제 확실히 그 확신이 좀 드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우리 김진욱 대변인보다 한참 정치 후배지만 최근에 당정 갈등을 먼저 겪었던
1: 선배로서
2: 네. 정말 처절하게 겪었던 입장에서 지금 김진욱 대변인의 이 고뇌에 찬 발언들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유난 갈등보다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뉴스를 오늘 보면서 약간 눈을 의심했는데 네. 정무라인? 하는 생각이 드는 정무라인이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난 갈등 때도 그래도 정무라인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관계자 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도 다 예측할 수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노력은 했어요. 네. 네, 노력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요가 돼서 붙여보려고 당정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든 막 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는 사실 당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상대편이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김진욱 대변인 같은 분들이 꽤 소중한 분들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이 길은 8월 전당대회까지 끝장을 볼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 두 세력의 싸움이고 이건 한 세력이 이길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김진욱 대변인.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정치인 생활하셨으면 그때 당정 갈등 심했는데
3: 그때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그 창당 발기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좀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1: 그때부터 안 심하잖아요.
3: 지금 상황을 저는 뭐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 당내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네. 심지어는 뭐 저희 분당도 뭐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열린우리당 자체가
3: 그때도
1: 분당이고
3: 그때도 분당이었고 네. 또 그 이후에 2015년 16년 이때도 또 뭐 국민의당으로
1: 나가시고
3: 나가실 네. 때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1: 분단 그것이 불사 이런 건 아니죠.
3: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뭐 최근에 어제 나온 뭐 리얼미터 이런 데에서 5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할 여러 난제들, 현안들이 사실 그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들의 좀 질책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뭐 60%대로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당이 얼만큼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네. 그 성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빈말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 당권을 잡기 위한 그런 레토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원들은 기대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쟁이 좀 격화될 수는 있어도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그런 그 유난 갈등 같은 그래서 뭐 N차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다.
2: 그래도 우리는 악수를 길게 했냐 짧게 했냐였지만 여기는 아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악수를 길게 했냐 짧게 했냐 가지고 제가 논평은 했어도
1: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번 있어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다른 분이 당대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면서 네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 행보 좀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가 광고 듣고 김민석 총리 얘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7: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8: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 김진욱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얘기해 볼 텐데요. 김민석 총리는 뭐 사퇴 의사는 이미 표명을 한 상황이고 뭐 6말 7초 정도에 실제로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랑 이제 같이 호남행 이제 갔는데 지난번에도 이미 총리 재임 중에도 갑자기 익산에 집을 사서
3: 전세 아니었던가요?
1: 뭐 전세였나요? 뭐 어머니 모신다 그랬나? 어쨌든 뭐 전북으로 갑자기 그래서 아니 총리 공간이 있는데 저는 위장전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농담입니다. 네,
3: 그래서 총리 공간은 뭐 임시적 거처.
1: 임시적 거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김민석 총리 행보는 이제 완연히 뭐 당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 뭐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또 본인도 아직까지 최종적인 입장 발표는 뭐 어차피 총리 사퇴 이후에 나오셔서 하실 생각이시겠지만 로망 당대표가 노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다 충분히 네. 네, 그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호남에서 사실 저희 민주당이 이제 호남이 베이스고 호남의 권리당원이 한 33%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의 민심을 강하게 얻는 사람이 가장 좀 유력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실 거예요.
1: 네.
3: 거기에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이시고
1: 그렇죠. 고흥.
3: 네, 고흥 출신이시고 또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맞습니다. 상황이고 또 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논산이지만 사실은 논산이 옛날에는 전북에 붙었다가 네. 이제 충남으로 이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고가 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만 이제 호남 연고가 좀 부족하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또 지금 그 주소지를 어머님을 저희 전북 익산으로 모신 게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는데
1: 네.
3: 사실 저는 뭐 그것만 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남 분들이 갑자기 주소지 전입하면 이제 호남 사람 뭐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에 전입 신고하면 갑자기 부산 사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얼마만큼 호남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사실 이제 개막이 된 거예요. 뭐 전준위 구성이나 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7월 한 중순경에 된다고 하지만 실제 오늘 중앙위도 열렸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뭐 당원당규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 준비가 이제 시작된 거죠.
1: 알겠습니다. 화구진 기자님,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광주 가서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 뭐 그런 회의도 가고 뭐 당선자 워크숍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시 광역단체장 당선자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네 분 안 왔어요. 오케이. 근데 우상호, 박수현, 전재수 세 명 불참. 이거는 뭡니까? 반석 연대입니까? 이건 뭡니까?
0: 아니 저는 일단 친석 반석하는 그 개파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나요?
1: 없죠.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네. 친석은.
0: 그거 일단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런 이 기량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갈등 상황에 끼고 싶을까라는 물음표가 들긴 하고 왜냐하면 여기 등판을 하고 안 하고 지금 오늘 저희 다루는 것처럼 바로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상호 지사도
1: 근데 이건 와도 그 안 오면 더 티나는 거 아니에요? 오는 게 오히려 약간 약간 그냥 기본값 아닌가요?
3: 근데 이원택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가셨잖아요. 네. 전북에.
1: 네. 네.
3: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저기 친석했냐 그건 네. 아니라고
1: 아니죠. 그렇죠. 뭐. 왜 그러면 일정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도 싶은데
0: 네. 우상호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정천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선거 결과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명확하게 이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관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리고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자구해서 가지는 않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약간 소진영은 아니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좀 줄을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는 분명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 장으로서 광역단체 장으로서 이제 뭐 인수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모두 많은 상황인데 지금 당 싸움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부 다 갔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앞에 모두가 실무지사들 다 왔다 당선자들 민주당 소속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뉴스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작용했던 게 아니었을까. 아하. 그 정도로만.
1: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유시민 작가 노무현재단 떠났다는 얘기 어제 잠깐 좀 다뤘었는데 이게 저희도 뭐 오늘 근데 또 뭐 그 관련해서 그 누구죠? 그 노건호 씨 어제 메시지가 그거죠? 유시민 작가는 귀중한 지식인 자산이고 근데 이제 다만 뭐 곽상원 의원의 문제의식도 이해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갔는데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갈등 요인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뉴스 보고.
2: 두 세력의 싸움이죠. 명청 간의 싸움이고 지금 청라인 쪽에서 유시민 작가는 뛰겠다라고 사실상 선전포고하고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탄이 노무현 재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곽상원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한 약간의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김어준 씨도 한 발 물러서는 것 같더니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다시 이제 확실히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김진욱 대변인이 특보님이 이제 가장 당대표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정청

0: 청와대 대표가 조금
1: 임전부터
0: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뭐 이지은 지역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에게 모두 테이크하고 네. 가는 상황인데 네. 정청래 대표가 막상 네.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인 것 같다. 아.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점점 발언이 세지는 게 아닌가.
1: 역으로.
0: 예, 왜냐하면 테러를 끊는 거죠. 아. 사령관이 망설이면 네. 참모들이 테러를 끊으면서 네. 몰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전장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지난주에 내일도 나오시겠지만 김지호 대변인은 이런 갈등 속에서는 차라리 우회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 안 하는 게 지금 모든 갈등을 제일 봉합하고 지금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냐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2: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불출마를 선언해라. 네. 이런 지금 요구들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거
1: 아닌가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노무현 재단에다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2: 뭐 그렇게 보셔야죠. 네. 저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께서 그 이제 상임고문직을 해촉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던진 한마디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비평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유튜브도 그만두시겠다. 근데 그 유튜브가 대부분 책에 대한 비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비평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남는 건 이제 정치적 비평밖에 정치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그 정치 비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당내에서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당원들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감을 누가 느끼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자중해야 된다. 서로 뭐 이 경쟁을 좀 격하게 그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넘지 않을서는 절대 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 2년 차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예, 국민의힘의 패널들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원들은 불안하죠. 정청래 대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놓고 판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게 된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앞으로 올 수 있어서 그 지금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다.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월드클래스 대통령을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 발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본인의 심정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금의 대표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다. 근간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격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존재감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이제 돌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1: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기 많은 거는 다른 방송 가서 하시고요. 네. 네. 장도혁 대표 어제 그 선거소청 그 이제 당 차원에서 했잖아요. 당내에서도 좀 말이 많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랑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부 무효인 거냐 아니면 전면 재선거를 위한 거다라는 게 계속 장 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왜 서울 선거를 넣었냐 서울시장 선거를 넣었냐 어제 김용태 의원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오세훈 견제구다 두 그 대선 주자가 또 있는 것이 싫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
3: 국민의힘 기자님. 상황은 봉숭아학당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민주당이 워낙 갈등 국면 때문에 이슈를 잡아먹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시끄러운 게 장도혁 대표한테는 좀 반사익적인 측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장 대표가 이번 일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보도 나온 것들을 종합해보는 뭐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긴급 최고위를 오후에 열어가지고 이 소청을 넣기로 하겠다고 한 거는 그 회의 안에서는 재선거 얘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원내 그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소청 넣는 거를 받아들이기를 선거 중에 어쨌든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국한을 하는 거지 재선거로 바로 연결짓지는 않겠다라는 거로 받아들이고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최보윤석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대변인 브리핑은 다섯 곳이었는데 이후에 당에서 그 공지했을 때는 여섯 곳이었고 또 오늘 아침에 장 대표는 이제 문화일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일곱 곳을 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점 이 스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 대표는 이 재선거 국면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위기를 벗어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네. 이 와중에 정동식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대표 후보들 중에 가장 온건하고 가장 당권 주류파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네. 정 원내대표마저도 장 대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장 대표의 우군으로 가져갈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균열이 나오고 있다.
1: 아, 네. 그래요. 그 장동혁 대표 못 버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 이제 보수 혁신을 외치시는 분들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결국 원내대표 결과가 이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적 갈등이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은 다수파라는 것이 어떻게든 존재한다. 근데 이 다수파가 장 대표를 계속 승인할 것인가는 아직 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예전에 찐윤 실세라고 하거나 언더 찐윤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포스트 장동혁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나요?
0: 네, 네. 당에서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55대 48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 명이 투표를 못해서 55대 49였거든요. 네. 6표 차이기 때문에 3명만 돌아서면은 다수파가 바뀌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내년 7월까지 버틴다 해도 정점식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6월이거든요. 내년 6월에는 우리가 무조건 그 개혁파가 다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 쪽이죠.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힘이 있을 때 비대위로 전환해야 자기가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급할 게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당의 공지가 돌았어요.
1: 뭐.
0: 내일 오후 2시에 의총이 있습니다.
1: 아, 그 본회의 전에 의총이 있다고.
0: 본회의 전이 아니라 본회의가 18일이잖아요.
1: 네.
0: 원래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가 본회의 직전에 의총해가지고 박정훈 의원이 걱정하던 것처럼 뭐 한 시간 정도 대충하고 그냥 의총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가 충돌이 있고 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1: 화가 났다.
0: 하루 전날에 아주 넉넉한 시간으로 의총을 할 수 있는 내일 오후 2시에 의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굉장히 우리 의총이 간만에 민주당의 그 명청
1: 갈등처럼.
0: 넘어서는 의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왜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잡았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1: 여러 가지를 함의하는 바다.
0: 네.
1: 어제 정점식 의원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0: 아니 뭐 정점식 원내대표는 근데 본인이 확실히 리더십 교체를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거예요.
1: 근데
0: 정중동하면
1: 누구대요? 누구예요?
0: 다른 돌고기는 하는데
1: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입니까?
0: 아니요, 좀 다른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1: 아, 다른 이름들이.
0: 네.
1: 아.
2: 저는 내일 2시 의총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밋밋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 네.
2: 왜냐하면 지금 그 의총이 세게 붙는다라는 건 소위 그 당의 주류와 또 친한계 소장파들 전체가 다 나와서 양측의 이 갈등이 고조돼야 되는데 한쪽이 안 나오면 그냥 김이 쭉 빠지는 거 아닐까요?
1: 아.
2: 저는 당 주류 세력은 특히 장동혁 대표가 내일 의총장에 안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내일 의총도 왜 안 나왔냐.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이 지금 뭐 재선거 문제부터 지방선거 평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왔느냐라는 성토대회만 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올림픽공원에 또 가 계신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3: 일단 그 당 일정 공지에는 장동혁 대표가 내일 의원총회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3: 네네, 지난번 의원총회 때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고 대신 네. 올림픽공원으로 달려가셨는데
1: 네.
3: 내일은 어떠실지 좀 봐야겠죠.
1: 아,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여의도 쪽의 기자들은
3: 네.
1: 국민의힘의 어떤 장동혁 체제가 내년 여름까지 간다로 관측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3: 그러니까 지금 당장 흔들릴 가능성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내일 다수가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그냥 버티면 버티는 거잖아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 당이 당대표 갈아치운 거 한두 번 갈아치운 게 아닌 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결의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결국 그런 압박카드 수위를 높여가지고 최고위원 중에 이탈표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 말고 다른 최고위원들 두 명 이상을 포섭해가지고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인데 네. 그게까지 연결될 만한 루트가 아직 재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1: 김재원 의원은 사퇴가 무슨 소리냐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 인터뷰에서.
3: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을 살짝 섞어가지고 네. 만약에 네 명을 채운다고 하면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붙겠죠.
1: 그쵸.
3: 하게 된다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민수랑 조강한 최고위원 두 분은 워낙 명확한 친장동력계니까. 네. 네. 그럼 그 네 명을 합심할 수 있을까? 그럼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신동욱 최고도 그렇고 다음 공천이라든가 당내 역학관계에서 아 이제 주류가 교체되고 있구나. 진짜 기류가 내가 앞으로 정치적 생명을 살아남으려면은 저쪽으로 갈아타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옮기는 거니까 그 균열을 의원총회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시발점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뀌고 네. 2년 임기 채운 당대표 없어요. 네. 네. 저는 장도영 대표도 2년 임기 채우기는 거의 어렵다.
1: 비대위원장 6분인가요? 7분인가요?
3: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0: 뭐 신동욱 의원은 의총 결의를 따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의총의 향방에 따라 신동욱 의원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키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아.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지키면 내년까지 갈 거고 못 지키면 무너질 건데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대안을 가지고 서서히 움직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지금 누가 김재원한테 그럼 2년 후 총선에서 경북의 공천장을 약속을 할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선택에 많은 게 걸려 있는 거죠.
1: 아, 이제 결 끝나기 전에 김재원 최고를 다시 모셔야 되나? 아, 저희 진짜 많이 저희에게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수 제거는 지금 야 김문수의 책사 어떤 김재원 최고에게 담겨 있군요. 아, 네.
0: 그분이 최고위원 그만두시면 저랑 같은 평당원이 되세요. 네. 그래서 예, 최고위원
1: 여당이 뭐 자리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0: 그렇죠.
3: 아니면은 근데 어쨌든 붕괴되면은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다시 하니까 그때 어떤 강력한 전대 그
1: 또,
3: 후보가
1: 또 돈 들잖아요. 그
3: 최고위원 지명직
4: 지명직이죠.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전문 출마 하셨잖아요.
0: 최고 직업이 최고위원이세요.
4: 네. 세 번 하셨으니까 또 출마 지금 네 번째 도전이신가요?
0: 네 번째 도전이죠.
1: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분과의 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요 구성이 길진 않았는데 제가 좀 하더라도 향후에도 잘 지켜주셔서 정면 승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곽우신 기자, 김진욱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한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11: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호남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계속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모레도 내륙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강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구간 12km가량 정체고 일산 쪽은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다중 추돌 사고입니다.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변 많이 혼잡합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까지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대가 점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와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출, 김미애 의원 등당 일부 지도부와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위대와 체육단체의 중재를 시도하는 동시에 경찰 진입 등을 우려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해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묻지마식 재선거 소청에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겠느냐며 위헌적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건 독단이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조은희 의원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긴급 최고위에서 정한 건 지나친 독단이라며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지낸 조 의원은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도 긴밀하게 논의했다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긴급 최고위 전 교감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보수 야권은 일제히 생명이 걸린 병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중증 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MOU 합의문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JD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이전에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이미 한쪽 반 분량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며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 뒤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다자 회의와 별개로 G7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 여부도 주목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도 역대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거시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습니다. 올해 들어 명목 GDP 성장률이 대폭 개선된 만큼
가계 정부 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하고

0: 통화 재정 당국의 정책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8도, 습도는 44%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민주당의 글쎄요, 전략가이자 정책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진성준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재 민주당 상황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4부는 김은배 팀장님과 함께 올림픽공원 시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민주당 3선 중진 정책 전문가이자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희가 전화로만 모시다가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4: 네, 저도 현장에 나와서 좋습니다.
3: 네, 그 이제 워낙 소신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요즘같이 또 명청 갈등이 뭐 이제는 없다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당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착잡하신 기분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전에 일단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갑작스러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 상황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4: 지방선거 결과를 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뼈아픈 승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3: 아, 뼈아픈 승리다.
4: 예, 산술적으로 승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프죠. 뼈아픈 승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만큼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거기서 교훈을 도출해야죠.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당내 권력 투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뭐 불가피하게 정치라고 하는 건 권력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당의 노선이나 또 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또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이나 뭐 이런 것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뭐 논쟁을 하거나 설전을 벌이는 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또 더구나 진영으로 나눠져서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당청 간의 네. 갈등까지도 네.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이를테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뼈아픈 승리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런 국민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얻을 방법이 없어진다. 저는 이제라도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뼈아픈 승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월드컵이니까 16강으로 올라갔는데 핵심 네. 선수 막 두세 명 레드카드 받고 이제 16강 경기 못 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뼈아픈 승리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어떻게 더 잘할 거냐를 위한 이른바 정책, 정치 노선적 갈등이라면 승인하겠지만 네. 단순히 인적인 그 뭐 커넥션을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권력을 위한 개파 싸움으로 좀 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아, 네. 그러면 그 이제 평가가 뼈아픈 승리인데 그러면 서울에서 또 서울 예전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네. 네. 정무비서관도 청와대에서 하셨고 네. 네. 어떻게 정책위원장 할 때 부동산 얘기나 뭐 여러 가지들 이슈들 많이 제기하셨는데 뭐를 제일 크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서울 같은 경우만.
4: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의 부동산 이슈는 선거의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놓고 상수다. 접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처방도 정말 필요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변수를 앞 하고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을 발굴해서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원호라고 하는 무명의 정치인, 네. 뭐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 행정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성동구청장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민주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다 그 정원호 후보가 서울을 어떻게 경영하겠다고 할 것인지 또 서울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자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할 것인지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죠. 또 어쩌면 텔레비전 토론도 회피하는 모습을 네. 보여서 크게 실망을 끼쳤지 않았는가.
3: 매력을 못 발산했다.
4: 그래서 이제 정원호 후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바도 있었겠지만 네. 당 차원에서 서울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전략이 깊이 있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본인 농담처럼 본인 페이스를 못 보여주고 네. 전대협 선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거 다 따라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선거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하다가 후보의 어떤 매력 발산 원래 갖고 있던 기본도 못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인상 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백서 만들고 평가위원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전 인터뷰 찾아보니까 진성준 의원께서는 이건 무공천하는 게 맞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입장을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전에 있던 당원당규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규책사유 있는 데서 무공천. 그렇다면 군산, 안산, 평택 이 세 군데를 다 무공천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4: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비록 자신의 귀책사유로 벌어지는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3: 네.
4: 그걸 어떻게 다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평택을의 경우는 명백한 우리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고
3: 네.
4: 또 민주당이 공천하기 이전에 네. 이를테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3: 네.
4: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무공천 원칙을 지키는 게 어떻겠었나 뭐 결과론적인 평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공천하고 나서 그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국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랬다면 차라리 공천하지 아니하면 못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를 공천을 평택에 조국 당이 나가고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겼을까? 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2등을 했으면 아 참 경쟁력 있는 후보구나라고 할 텐데 네, 네. 3등을 하셨으니까
4: 네.
3: 조금 아니면 차라리 그럼 군산으로 가세요. 군산으로 가고 평택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4: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3: 양당 간의 논의가 없었다.
4: 근데 이제 적어도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그야말로 이전 투구식의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를 공방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 네.
4: 그렇다면 그 평택 의뢰 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부정적인. 되었겠는가라고
3: 네.
4: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아도 우리 귀책사유로 벌어진 보궐선거니까 공천하지 않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또 결과론적으로 봐도 차라리 공천하지 않았던 것이 더 전국선거를 위해서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3: 그렇게 보면 이번에 울산이나 경남도 마지막에는 막판 사전투표 이후였나요? 진보당 네, 후보가 이제 후보단이라고 있었는데 조금 중앙당 차원에서 너무 그 어쨌든 대선도 같이 치룬 우당들 아닙니까?
4: 네.
3: 진보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4: 네.
3: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 부재 아니면 의도적 침묵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4: 글쎄 이제 선거 초반이나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여론 각종 여론조사가 평택 을의 경우는 아주 팽팽하게 나왔어요. 네. 삼자 박빙이었죠.
3: 그렇죠. 네.
4: 오히려 1, 2위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나눠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3: 네.
4: 그러다 보니 선거 캠페인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도 판단했던 것 같고
3: 네.
4: 조국혁신당도 똑같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4: 이제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울산이나 또 경남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보 차원에서라도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0: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억울하겠지만 연임 도전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결국은 정청래 책임론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어쨌든 이겼는데 왜 나아갖고 그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입장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가장 무겁고. 그래서 그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는 마땅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일정에 올라야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책임 지고 물러나라, 사퇴해라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연임에 도전할 만한 명분은 많지 않다.
0: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당원들이 그 부분은 판단할 거다라고.
1: 그렇습니다.
0: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1: 그래서 이제 뭐 출마 여부는 본인의 결단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이 판단과 감각이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무슨 뭔 출마를 기정사실로 놓고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놓고 막 공격을 해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이번에 그 토마토인가 어디서 보니까 패자가 누구냐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최고 승자가 이제 대선 주자가 된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승자라는 건 패자가 하정우가 아니고 패자는 장동혁. 오세훈이었다는 거에 패자는 어쨌든 정청래.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자가 유희동이니까 패자는 조국. 그리고 이제 200명 가까이 출마한가? 150명 이상 출마했는데 한명 당선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4대 패자거든요. 그럼 1당, 2당, 3당, 5당의 당대표가 패자가 되는 거고 김재현 대표도 사실은 평택에서 성적이 황교안 대표보다 밀렸고 1, 2, 3, 4, 5당이 다 패자가 되는 이런 선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글쎄요, 그 아주 재밌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돌아볼 바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정말 그 냉정한 성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차분한 논의를 못하고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막 당대당 또 당청 간에 막 투쟁을 벌이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나니까 너무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0: 근데 오늘 그 CBS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 발로 정무 라인에서 얘기하는데 정 대표가 안 듣는다. 그래서 최후 통첩으로 대통령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워딩이 남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김진욱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자기도 청와대 일해봤지만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는 노력을 하고 갈등이 있어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건데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주셨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정무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메시지 보면 이건 정말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수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 관리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글쎄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당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0: 네, 그
1: 모르겠습니다.
0: 부분은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1: 그
0: 기사에는.
1: 뭐한것 아닙니까? 예. 그 언제나 청와대와 당의 뜻이 일치할 수는
0: 그렇죠,
1: 없습니다.
0: 그렇죠.
1: 서로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처방과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이 차이를 가급적이면 물밑에서 조율하고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몇 가지 있었다면 그것을 더 안으로 사귀면서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무슨 청와대 정무라인이 바깥에다 대고 당하고 얘기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스스로 무능한 것을 토로하는 것이고 당청 간의 엇박자를 스스로 폭로하는 자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0: 적절치 않다.
1: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대통령도 최근 메시지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너무 좀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가 과잉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제되거나 조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농 반농담 반진담으로 김남준 의원, 김남준 부대변인의 부재가 나온 장면 아니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

0: 대통령 메시지도 조금 선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 대통령의 SNS 메시지 중에 우리가 선을 넘었다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지당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대통령 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야당은 찌르는 창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당은 그것을 방어하는 방패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방패가 아니라 여당은
0: 그릇이다.
1: 그릇이다.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매우 인상 깊게
0: 저도
1: 들었습니다.
0: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그 연장선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여당의 자세와 입장이 어쩌야 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게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얘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과잉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건강한 노선 갈등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성래 대표는 두개간것 같습니다. 1인 1표 강화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근데 요것들 관련해서 중간에 뭐 김남희 의원, 뭐 전현희 의원을 저격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요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정책통이신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1: 글쎄요, 저는 그두 가지 사안이 이번 일테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고 할때 연임 메시지로는 뭐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인 1표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인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할 때에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까지도 반영해가지고 정리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 1인 1표제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목에서 강화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뭐 전면 폐지 문제는 저는 그건 당의 입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기왕에 한번 중수청을 설치하고 또 검찰정법을 개정할 때 공소청으로 바꿀
0: 공소청법,
1: 때 그때 이미 정리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해서
0: 아,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
1: 정리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근데 다만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야 될 현실적 필요는 있기 때문에 경찰에 보충 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건 큰 가닥이 터진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뭐 1인 1표제라든지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30 청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 이를테면 정부는 당면한 과제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뛰고 있는데 이런 성장 중심의 전략 정책들이 초래할 그늘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모두의 성장으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뭐 대통령의 전략도 그런 겁니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죠.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정책과제. 이를테면 민주당표 민생개혁 시즌2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그것에 소홀했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전당대회를 임해야지. 그건 이미 정청래 대표가 1기 때 당신의 주의와 주장으로 실현했던
0: 써먹은
1: 바라고 저는
0: 거다.
1: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정성호 장관은 조금 성폭력 피해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보안수사권 약간 일부 유지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당정 갈등은 일단 뒤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의 맥락에서 보면 일단 의원님 주로 보면 금투세 해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 보유세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의 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조세 정의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셔서 뭐 문자폭탄도 많이 받으시고 뭐 어쨌든 그런 고맙습니다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늘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의 부의 재분배 그리고 하나는 그거를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나 뭐 초과세수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써서 성장에 마중물로 쓸 거냐 이런 얘기들일 텐데 의원님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금투세랑 보유세 관련해서는 최근 판 왜냐하면 이게 늘 역동적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문제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이제 제 개인적인 소신은
0: 네 보좌관들 지금 긴장하고 있죠. 이 부분 질문 안 하길 바랬을 텐데
1: 네, 네 변함이 없습니다. 네. 금투세는 뭐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성격도 있지만 또 동시에 주식 투자 등과 관련된 금융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합리화하는
0: 형평성 차원에서
1: 선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뭐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0: 네.
1: 뭐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까지 네. 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런 금융 상품별로 세제가 다 달라요.
0: 그렇죠.
1: 이거 불합리한 거죠.
0: 너무 복잡하고.
1: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0: 그렇죠.
1: 또 더구나는 이게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것이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손익을 통산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대다수의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세제입니다.
0: 네. 지금까지 거래세 떨어져도 거래세 막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죠. 네.
1: 저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네. 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진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전에 논의를 할 때에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뭐
1: 2500선 왔다 갔다 하던 때
0: 그렇죠.
1: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 네. 그때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0: 네. 그러면 그때 그 얘기 하셨던 분들이 지금 8천 시대에 답을 해야 될 거지 지금 진성준 의원이 더 목소리 높일 단계가 아니네요. 오히려.
1: 저야 뭐 아무 영향이 없죠.
0: 네.
1: 이렇게 일관된 입장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0: 보유세 문제는 조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추가 정책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의원님 생각하기에 뭐가 지금 공급 쪽일까요? 아니면 세제 쪽일까요? 뭐 복합적이겠습니다.
1: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급은 물론이고 또 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공급, 수요관리, 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재정경제부가 해마다 7월 달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왔는데
0: 네.
1: 아마도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0: 관측.
1: 뭔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고
0: 아니다.
1: 네, 관측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올리고
0: 네.
1: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부동산 세제의 일반 원칙으로 합의되고 있는 바거든요.
0: 네.
1: 저는 그런 원칙을 구현해서 조세의 형평성도 높이고 또 세제의 합리성도 높여야 된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하반기 국정 오늘 이제 그 모레인가요? 그 국정조사 관련해서 야당의 위원장 주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1: 네.
0: 하반기 국회 논의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애매한 게 하나 있는 거. 하나는 법사위 누가 가져갈 거냐. 사실은 예전 관례대로면 야당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입법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가져갈 건지 말 건지 이게 하나 관심사고. 전 몰랐는데 의원님 삼선인데 아직 상임위원장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게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해야 될 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네. 법사위원장 문제는 야당이 합리적인 야당이라면
0: 네.
1: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반대해 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정당에게 법사위원장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0: 네.
1: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버리게 되면
0: 네.
1: 자신들의 당리 당략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법안에 다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법사위원장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0: 없다.
1: 생각합니다.
0: 아니, 모든 상임위 예전처럼 다 가져간다 이거는 좀 무리겠죠?
1: 글쎄요. 원 구성 협상을 하다 보면
0: 네.
1: 전반기에도 11대 6인가요?
0: 네.
1: 뭐 11대 7인가요? 이렇게 네. 그 균분해서 네. 의석비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맞지 않았습니까?
0: 네. 그건 지켜지는 게
1: 그게 맞겠다. 지켜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관측합니다.
0: 혹시 원하시는 상임위원장 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1: 네, 이제 과거의 관례를 보면 네.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네.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장 잘할 것인가 누가 적임일까를 다 놓고 판단해서 적임을 앉히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뭔가 오히려 계파적 이익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될 것 같은데.
1: 그래서 꼭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 네. 아, 저는 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뭐 보궐로 잠깐 하긴 했습니다. 아. 그런데 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나 노동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0: 기재위나 예, 환노위. 아, 환노위 이름 바뀌었죠.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진성준 의원 어느 자리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지켜봐시면 좋겠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네, 4부는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과 함께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십니까. 김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아, 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9: 네, 건강합니다.
0: 부럽습니다. 그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서의 그 선관위 시위 요구 분재 관련해가지고 체육회 쪽에서도 공권력 투입을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뭐랄까 사적 불심 검문 관련해 가지고 강경 대응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야당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팀장님께서는 그 시위 대응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뭘 제일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9: 사실상 시위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지금 그 올림픽이 거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커다란 폭동이라든가 난동은 없고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회 시위를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이 투입을 해서 진압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제도 시키면서 유도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갑자기 진압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되게 되면 불상사관하고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여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 네. 안에서 폭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강요되는 행위.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인 그 아마 그 선수들한테 수색을 했다고 의미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요거는 집회 시위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범죄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장께서도 강하게 네. 이제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 다른 법, 네. 즉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서 다소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기존에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은 시위를 막 하면 아, 좀 뭐 레드 컴플렉스가 발동해서 빨갱이들 뭐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얘기도 아니고 경찰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생경한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랑도 다르고 왜냐하면 또 길 도로를 막 점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9: 그렇죠.
0: 그럼 이제 무한정 이 장기 싸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도 굉장히 피로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또 전부 다 카메라나 핸드폰 들고 막 찍다 보니까 현장 대원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특히 젊은 기동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9: 그렇습니다. 현장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위대들이 무슨 뭐 노조 행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집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참정권 보장이라는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거 시위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뭐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 나가 있는 경찰력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막는 과정에서 아마 그 위 지휘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냥 자제만 하고 있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참 이게 헷갈리는

0: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일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장기간 대치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경찰관들한테 욕설도 하고 또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또 SNS 올리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대응하는 경찰관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불안감도 있고 또 그리고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은 휴식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1: 네.
0: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지나지 않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1: 지금 그러면 예전에는 시위 현장에 있으면 밥도 잘못 먹고 식판에 먹고 뭐 하여튼 엉망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좀 그런 근무 환경은 좀 개선이 좀 됐나요?
0: 아니 뭐 진행자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교대는 시켜줘요. 무슨 말이냐면 식사 시간을 좀 늦는다 하더라도 현장 지원 경력이 있으면 다른 경력이 대치시키고 식사는 하는데 요게 제대로 원활하진 않다. 왜냐하면 인원이 좀 부족해. 여기에 만원 인원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경비 업무라든지 치안력 있는
1: 그렇죠.
0: 경력을 빼대면 치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사다 보니까 그 교대 근무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하되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시간을 제 시간에 먹는 게 아니고 지나서 먹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이죠.
1: 지금 기사 보니까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주니어 핸드볼 여자 대표팀 뉴스팀 그 소지품을 막 무단으로 수색하고 막다 보여 막 이렇게 시위대가 강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표현 중에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좀센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놀랬거든요. 패가망신이란 표현을 그 연좌제인데 어쨌든 그 경찰청장이 그렇게 서울청장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사태들 좀 일찍이 경험해보기 좀 힘든 장면이잖아요, 기존에.
0: 그렇죠. 서울 경찰청장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송파 경찰서지만 관할하는 게 서울 경찰청장인데
1: 네.
0: 기동대를 동원하는 거는 송파서장이 요청하게 되면 서울 경찰청장이
1: 네.
0: 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워딩이 뭐냐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이건 좀 강한 워딩입니다. 무슨
1: 네.
0: 말이냐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에 해당된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그 가정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런 워딩을 했나 모르지만 이거는 경고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요된 행위한다든지 폭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문제가 되니 자제를 해라 하고 이제 압박을 한 것인데 좀 워딩이 센건 맞죠. 패가망신 아니고 본인이 강하게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강제 해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 공권력 투입할 이 안에 있는 기물들이나 뭘 이렇게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사실 고기를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그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뭐랄까요 뭐 입출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확보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 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 얘기는 사실은 경찰이 나와 있으니까 공권력은 투입됐는데
1: 네.
0: 지금 대한체육회장이 말하는 것은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한다면은 즉 돌이켜 보면은 진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기동대를 투입해서 진압해달라는 얘기인데 진압할 때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1: 그러니까요.
0: 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경찰로서는 아 이게 정당한 아니 불집회를 하는 건데 이게 불법적이고 소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강력하게 진압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제시킬 때에 발생하는 불상사는 모든 게 경찰이 오로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은 요청을 할수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서울경찰청장이고 송파경찰서장이고 경찰관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됐을 때는 오로지 경찰관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강력하게 진압하는 게 아니고 되시는 대로 대화와 협력, 화해를 한 다음에 자진해산하면 제일 좋겠죠.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장이 강하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위하고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으니 자진을 해산해달라 이렇게 뒤집어서 요청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제가 봐도 완전한 강력한 공권력 투입을 통한 그런 8,90년대적인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 너무 이 싸움이 길어지면 현장에서도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거고 지도부에서 뭔가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은 뭐 하냐.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팀장님의 오랜 경력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경찰 차원에서는 풀 수 있을까요?
0: 경찰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진압해가지고 그거를 시위를 해산시키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문제점이 더 큽니다. 네, 나중에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대화와 화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력이 강력하게 투입해가지고 해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오히려 우리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절대로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회 시위를 보장을 하되 그걸 대화와 화합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청장이 강력한 워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압부대 즉 경찰 기동대를 진압시켜서 강제로 시위를 해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열기가 좀 식으면 자진 해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자진 해산. 지금 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0: 근데 열기라는 게 네. 올랐다가도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일이 필요한데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 끌게 되면은 서로가 이제 사회적 갈등도 되고 경찰력도 피곤하고 치안 공백이 되니까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만약에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방화라든가 불법적 얘기들이 발생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진압을 하겠죠.
1: 길어져서 서로 지칠 때도 기다리고 있지만 서로 지치다 보면 예민해져서 사고가 그렇죠. 날까 봐 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런 네. 사고 안 나게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강력한 진압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시간이 남아서 제가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전에 일했던 후배들이랑 가끔 통화하실 거 아니에요?
0: 가끔 통화는 하고 있죠.
1: 네. 경찰청장이 너무 오래 공석인데 말들이 안 나오나요? 경찰 안에서?
0: 아 경찰청장이 지금 대행 권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경찰청장이 빨리 와야 되는데 요거는 뭐 우리 직원들이 권할 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빨리 와서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네. 계속 대행체로 가니까 그 대행도 네. 대행도 책임감이 있지만 조금 자기가 대행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경찰청장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 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0: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좀 미묘합니다.
1: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가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0: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피가

6월 16일 김준호의 뉴스 장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월드컵 얘기로 했으니 월드컵 얘기로 끝내볼까요? 카리브해에 있는 퀴라소 독일에 7-1로 어제 졌는데요. 그래도 한 골 넣은 거 정말 뭉클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더라도 꼭 진 게 아닌 것 같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 한가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비도 내리면서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라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호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성동분기점에서 월곡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마포와 용산, 강남과 여의도에서 정체 보이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강남권에서만 서행하고 있는데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9: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8: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3년 전 일어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10대 A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한 끝에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사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 작동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판단으로 국가가 감당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경찰의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네, 경기 군포경찰서가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신생아에게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에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측은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 과정이 미흡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지난달 통제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은 설악산 일대에서 최근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는 데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특수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황 기자입니다.
3: 119 특수대응단 헬기가 구조용 호이스트를 내립니다. 잠시 뒤 네덜란드 국적 20대 여성이 무사히 헬기로 올라옵니다. 설악산을 찾은 외국인 등산객으로부터 구조 신호가 들어온 건 평일 새벽 시간. 회운각 인근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발목을 접질러 걸을 수 없다는 신고였고 헬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깎아지른 듯 거대한 설악산 울산 바위. 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울산 바위를 등반하던 일행 4명에게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은 이미 아래로 추락해 숨진 상황. 구조대원은 로프에 의지해 맨손으로 암벽을 오릅니다. 4시간 사투 끝에 여성을 포함해 나머지 일행 3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산불 통제기간이 끝나자마자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 설악산.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추락과 고립 등 각종 산악사고가 이어지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에 공개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미국 전문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포기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호르무즈 운영 방식과 이란 핵 문제 등 핵심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6: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눈이 드는 자금은 제재 완화를 뜻할 뿐 이란의 미국에 세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이 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6: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5: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을 위한 피해 보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해서 미국과 이란 등과 소통을 시작했지만 실제 선박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 MOU에 포함된 호르무즈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지금도 2천 척 정도의 선박이 고립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또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라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두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1: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또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료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1,500원에서 최대 459,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6,400원에서 34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할증료가 112만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8,000원이 4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2,800원에서 27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8: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관계자입니다.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물론 유류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 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0: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코스피가 2%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 일본이 30여 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1.76% 오른 8,696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름폭을 키웠고 2.1% 오른 8,726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78%와 4.11% 오른 34만 3천 원과 23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은 한반면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에도 외국인 또한 전거래일보다 매수 규모를 키우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 금리 인상 당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란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을 맞았지만 이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고 추가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8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5: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4: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충격이 있을 수 있죠.
3: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1.48% 내린 1,018로 마감했습니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511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SK그룹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 6,180억 원으로 집계돼 전 거래일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시총 2천조 원을 돌파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을 받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는데 그룹 시총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4.06%에 달합니다.
2: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였던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영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김미섭,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고객들께 매우 안타깝고 또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의 인수단에 포함돼 IPO 청약 물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청약을 진행했지만 미국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6: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7: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앉아, 앉아.
6: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7: 굉장히 세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목격자입니다. 이상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6: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안암역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시설 점검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공사 측은 승객 안전을 위해 대피와 우회를 안내하고 배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측은 가스 배출 조치를 완료한 뒤 오전 11시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살인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 축구대표팀은 미국에서 월드컵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이란계 이민자들의 반체제 시위가 벌어졌고 또 이란 대표팀 감독은 피파 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9: 우리는 이란을 위해 일어설 것이다.
8: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9: 이 사자와 태양 국기가 진정한 이란 국민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의하는 겁니다.
8: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피파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9: It sucks, but 상황은 최악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선수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경기에 나올 겁니다.
8: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락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9: 우리는 가장 억울한 대우를 받는 팀이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가장 존경받는 팀이 됐습니다. 아미르 갈렌노엔이 이란 월드컵 대표팀 감독입니다.
8: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이란과 사우디가 나란히 무승부를 거두며 아시아팀 무패 행진이 6경기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체류 제한 비자를 받은 이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우디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H조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시작된 아시아팀 무패 행진은 6경기째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71명은 어제 듀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3차에 걸친 집단소송 참가자는 현재까지는 1,072명, 1인당 청구액은 100

0: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위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1: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 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변호사님.
2: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경기장 내 진입이 막혔는데 관계자들의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취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 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습니다.
4: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5: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6: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1: 네, 오늘 오전엔 좀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좀 합의를 해서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지금 체육단체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그 명분이 뭘까요?
7: 네,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이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이 투표 용지가 지금 이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결국에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이 사건 자체, 이 상황 자체 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명분은 또 있긴 합니다만
1: 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체육 관계 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라는 점은 별도로 조금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예. 자, 그리고 뭐 서울 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경찰력 동원을 계속 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7: 결국에는 충돌 우려 이걸 가장 경찰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뭐 강제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이 봉쇄를 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그런 부실 선거로 인해서 인한 그런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부담이 크지 않나
1: 네.
7: 과잉 진압이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위대가 뭐 다른 개인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1: 네.
7: 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뭐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뭐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7: 네, 그렇습니다.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위력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막아서
1: 네.
7: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 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그런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7: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런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뭐 제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7: 일단 죄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런 업무 방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따지면서 뭐 1인이나 혹은 소수가 방해를 한 것보다 당연히 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 죄질을 더욱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예.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으로 곧바로 뭐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위력이 행사되었다라는 점은 좋지 않은 점으로 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자체

0: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던 그 문제까지도 고려한다면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유리한 양형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법원에 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양형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그 검문 검색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 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뭐 당시에 뭐 자료를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0: 네, 일단 뭐 확보된 그런 체증 영상이라든가 혹은 이런 동선들이 확인되는 그런 CCTV 영상을 추적을 해서 이 가해자를 좀 찾는데 추적을 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일단 지금 문제되는 상황 결국에는 형법상 뭐 강요죄에 해당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특수 강요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선수에게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뭐 신체 수색이라든가 혹은 짐을 검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지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따라서 뭐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그 영상 자료들을 충분히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 자, 이 봉쇄 시위가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이 장비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를 챙기지를 못하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쓰던 장비가 아닌 어떤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금전적인 손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2: 아니면 성적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0: 사실 그런 것까지 손해로 포섭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 충분히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로 인한 성적이 뭐 나쁘다라는 점은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뭐 경제적으로 추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뭐 배상받거나 혹은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 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좀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0: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언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는지, 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또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뭐 윗선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점들이 우선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는 순서로 보입니다.
1: 네.
0: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또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은 수사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뭐 합수본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윗선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 임직원, 그러니까 약 3천 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직 전원이 피의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0: 우선 윗선 피의자를 언제쯤 소환을 할까? 사실 이거 예측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동시에 관련 전자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2주 정도면은 사실 빠르면 2주 정도면은 이런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들도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임직원 3천 명을 이제 고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 예.
0: 사실 이 고발이 있다라고 해서 뭐 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뭐 상당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관위 전체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개인 정보를 다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집단 자체를 명시를 하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중에서 정말 피의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3천 명을 추가 고발했다 하더라도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건을 통해서 피의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거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근데 이제 3천 명을 고발했고 거기서 이제 좀 곤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은 걸 추려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0: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뭐 이런 고발 자체는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 고발장 내용에서 그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뭐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지금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뭐 관련자라고 보인다 그리고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뭐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뭐 거의 이제 해체 수준의 어떤 개혁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단체 뭐 이관을 하거나 업무를 좀 분장을 좀 다시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헌법 규정을 헌법 규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컨대 외부에서 별도로 이 선관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또 한편에서는 뭐 감사원, 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 혹은 뭐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서 뭐 감사원과 선관위의 그런 권한 쟁의 싸움에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이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던 만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그런 독립기관이 또다시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배경이 또 드러났는데 뭐 용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처럼 뭐 보관이나 검수가 어려울 순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제 적게 이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사실 뭐 이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예.
0: 일단 선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쇄 기준을 뭐 100%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물론 이제 그런 효율성 등을 따져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좀 꼼꼼하게 대응 방안들을 세워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 네.
0: 뭐 결과적으로는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봤을 때 이런 대응 방향 자체가 방안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이런 대응들, 대응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뭐 새롭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 역시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런 관리 부실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예. 자, 지금 뭐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투표소 상황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 분석에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투표록은 왜 중요한 겁니까?
0: 물론 지금 수사기관에서 뭐 선거 관련자들을 불러서 당시에 이제 투표 용지가 언제부터 부족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뭐 진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 말고도 더욱 정확하게 그 사항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투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대별 그런 기록들을 보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당시에 선관위가 언제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기 때문에
1: 네.
0: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전체적인 사안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진입이 막힌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회견에 이어 오늘은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도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벌써 3년이나 지났어. 15년 중에 3년이 지났다고. 어떡하면 좋아.
9: A씨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씨가 말하는 15년이란 숫자는 15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15년이란 숫자는 A씨를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8: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꼴은 못 본다고. 그리고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 없을까 너를 없을까 씨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9: 예상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갔죠.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말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0: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 순간 그날의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1: 사건 이후 한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가족을 봤는데 피해자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군요.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했습니다.
0: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란 말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용서해 주질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0: 오늘 다룰 사건,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2: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3년 1월부터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중순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고요.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B씨 직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서로 이동해 피의자 신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요. B씨는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장에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B씨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직장 동료들이 달려 내려왔고 그제야 A씨가 제압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동료 직원도 다쳤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동료들이 곧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2: 네, 동료들이 조금만 늦게 내려왔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경막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가 귀에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라고 말했다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0: 이별 후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보복, 실제 살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죠?
2: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흉기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때문인데요.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아니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0: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2회 정도로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그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이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패턴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0: 네. 15년 뒤에 출소하면 뭐 전자발찌라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민까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2: 네, 저도 피해자가 이민까지 생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에 출소 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5년이 붙어 있어서 출소 후 일정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0: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끔찍한 교제살인 미수사건이자 스토킹, 보복성 범죄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려졌어요.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유, 소송 배경 설명해 주시죠.
2: 네,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 약 일주일 전 A씨의 특수협박으로 B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B씨 직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 당일의 대응입니다. A씨가 오후 1시 30분에 직장에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조사 후에 긴급체포나 신병 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0: 1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2: 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1시 30분에 A씨 직장 방문이 긴급 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경찰로서는 전자단지 부착이나 유지 같은 잠정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그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A씨가 이를 목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배상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0: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2: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달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강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증거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거죠.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안내나 임시 숙소 이동 권유 등은 있었다고 보았고 범행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수사기관의 부작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그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내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

0: 문제.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 판결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거든요. 항소심에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경찰이 조사 당일 A씨를 긴급체포하거나 잠정 조치를 신청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 시간이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사실 노출 문제인데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다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 당시 상황을 더 촘촘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더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해서 걷기 좋은 저녁이지만 그래도 일교차는 꽤 납니다. 현재 서울 28.1도, 부산 24도, 광주 27도 보이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겉옷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호남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석수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작된 곳이 많아졌는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추풍령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포와 강서에서 정체 구간 살짝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 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에서 종암 가는 길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월곡 램프부터 시작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 행사장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4: 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틀 동안 확대 회담과 환영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G7에 이어서 2년 연속 참석인데요. 청와대는 연속 초청을 통해서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닌 만큼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과 인도, 케냐, 이집트 정상도 함께 초청됐는데요. 이틀간 진행되는 확대 회의 세션, 또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 코스피가 오늘 2%대 상승세로 8,7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4: 일본이 30여 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5: 1.76% 오른 8,696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름폭을 키웠고 2.1% 오른 8,726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78%와 4.11% 오른 34만 3천 원과 23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한 반면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에도 외국인 또한 전거래

0: 1보다 매수 규모를 키우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 금리 인상 당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란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을 맞았지만 이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고 추가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8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2: 박경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충격이 있을 수 있죠.
0: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1.48% 내린 1018로 마감했습니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511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SK그룹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 6180억 원으로 집계돼 전거래일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합니다.
4: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증시 호조에 따른 B2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토스뱅크도 조만간 신용대출은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합니다. K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합니다.
3: 일본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연 1%로 올렸습니다.
4: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도 예고했는데 전 세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일본은행이 반년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행 0.75%에서 0.25%포인트를 더 올려 1%로 올렸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6: 기존의 0.75%에서 1% 전으로 변경하기로 찬성 다수로 결정했습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입니다.
5: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고 결국 1%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7: 경제 물가 정세와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적절히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입니다.
5: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올해 연말까지 1.25%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까지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옮겨가서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를 포함한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몇 달 전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8: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금융 정책을 적절히 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라미노루 일본 관방 장관입니다.
5: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도 달러당 엔화는 160엔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0: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만 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미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PGIM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오히려 세 차례나 인상할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점쳤던 PGIM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놀라운 경제 회복력과 유가 충격으로 굳어진 인플레이션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하며 물가 기대 심리를 단호하게 꺾기 위해서 연준이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 아는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없다. 대리 출전으로 은메달을 가로챈 삼척시 승마협회 관계자가 남긴 말, 최근 YTN 보도를 통해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대리 출전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대회는 차기 대회 출전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켜졌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지난해 열린 제60회 강원 도민체전 승마 종목에 대리 선수를 출전시켜 은메달을 획득한 삼척시 승마협회. 대리 출전한 박모 씨는 선수 등록조차 안 된 무자격 선수였습니다.
4: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5: 삼척시 승마협회 관계자.
4: 아는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어.
3: 강원 도민체전 규정상 무자격 선수 출전 시 해당 단체는 실격 처리되고 메달도 몰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차기 대회에 문제가 된 종목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원도 승마협회는 이에 따라 올해 대회에서 삼척시의 승마 종목 출전을 금지하고 대회 경기장을 삼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원도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체육회는 출전 자격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사전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체육회장이 나서서 삼척에서의 승마대회 개최를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4: 도민체전 하려고 승마랑 또 지금 열심히 만들어 놓고
6: 하는데. 그 도민체전하고 관계없어요.
4: 맞아요.
6: 해도 관계없다고.
4: 관계없어요.
6: 그래도. 아니, 그 관계없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해요.
4: 예,
6: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아요.
3: 지난 대회 무자격 선수 부정 대리 출전이 확인됐고 이에 따른 차기 대회 출전 불가 규정이 있지만 강원도 체육회가 나서서 이를 무시한 것. 삼척시 승마협회는 올해도 강원도민체전에 제재 없이 출전해 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2: 종합편성 채널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본격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회생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자 신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JTBC의 ARS 신청에 따라 당장 회생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오던 JTBC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종합 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츠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8: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9: 중앙그룹
8: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 박미통위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재정 상황 유동성
9: 김종철
5: 위기
9: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장입니다.
5: 그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7: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두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천 원이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10: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관계자입니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물론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는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과 쇠고기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11: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12: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1: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산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13: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들려올 때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9: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13: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도 역대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거시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명목 GDP 성장률이 대폭 개선된 만큼 가계 정부 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하고 통화 재정 당국의 정책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5: 듀엣토의 더 클래식
26: 6월 1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7: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번호 365번 중에서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 번호 365번 중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6곡을 들었다고 했는데 3-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한 곡이 30초 정도인 곡들입니다. 사실 이 슈베르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주 그 피아노 소품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왈츠나 에코세스 같은 춤곡이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해서 또 이런 소품들을 많이 발표했다고 해요.
0: 방금 들으신 연주는 루돌프 부후빈더가 얼마 전에 발표한 슈베르트 춤곡 모음곡 음반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자주 연주되지 않는 슈베르트의 춤곡을 160곡이나 모아놓은 것입니다.
1: 다른 피아니스트는 연주하지 않아도 되는 곡을 더구나 한두 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곡을 연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0: 누군가 하면 좋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후빈더는 참 대단한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은 음반에서 골라봤습니다.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 번호 969번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 나온 부후빈더의 슈베르트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연주되지 않았던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이고요.
1: 사실 부후빈더는 성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0세를 맞는 음악가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베토벤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베토벤 소나타는 32곡인데 이걸 다 연주한 건가요?
1: 전부 다 연주하면 10시간이 넘는데 연주회를 7번 하면서 전곡을 연주한 거고요. 악보 없이 외워서 연주한 거고 부후빈더는 올해부터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오는 9월에도 내한 연주가 있습니다.
0: 올해 80세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 대단하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1악장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리카르도 무디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서 셔틀을 자처했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습니다.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습니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아빠들끼리도 호형호제하면서 친해졌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난달 함께 떠난 봄 캠핑장에서 터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역시 불길한 예감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겨왔습니다. 심지어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육아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옵니다.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일까요?
1: 네, 실제로도 부정행위는 평소에 자주 보던, 서로 믿었던,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0: 네, 지금 딸들끼리 커플 가방 메고 다니고 아빠들끼리는 주말 축구 교실 픽업을 함께 다닐 정도로 이제 가족 전체가 끈끈했던 사이예요. 이거는 사실 외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민법 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0: 네.
1: 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성적 일탈이 여기에 해당하죠.
0: 네.
1: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0: 그쵸.
1: 만약 그 정도가 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민법 84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양쪽 가족이 아이들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0: 네.
1: 자녀들의 교우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0: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좀 사연자분이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0: 네, 사연자분께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것은 소송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 확보였습니다.
1: 네.
0: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네. 맘카페나 학부모 단체방 등의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0: 네, 왜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자칫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법적 절차 내에서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네.
0: 추가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소송 과정에서 그 남편과 상대방 여자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로고 기록 조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둘이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도 피해자지만 상대방 가족의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그쪽에서도 사연자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양쪽 집이 이제 손해배상 크로스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남편과 상대방 여성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도 그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1: 네.
0: 두 가족이 수년간 함께 캠핑을 다니고 아이들 픽업까지 나눠 맞던 사이였으니 상대방 여성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상대방 가족의 남편, 즉 배신당 또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면 아이들 문제가 가장 걱정일 것 같습니다. 두 집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이고 또 단짝 사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된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걱정입니다.
1: 네.
0: 법적으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이 사안처럼 상대방 가족의 아이들과 같은 반이라면 부모 간의 분쟁이 아이들의 교우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들에게는 부모 간의 갈등을 최대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매개로 두 가족이 오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상황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돼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연자분은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한테도 이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영상 결정적인 증거 되시는데요. 화난다고 이 사실을 맘카페나 단톡방에 이제 폭로하시면 오히려 형사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 정보는 DM, 그러니까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겁니다. 왜 대놓고 병원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비밀스럽게 쪽지로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의사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특정 병원의 위치, 가격, 효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을 빠뜨린 후기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쪽지나 비밀 댓글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M 공유 법적으로는 정말 안전할까요? 만약 대가 없이 쓴 순수한 내돈내산 후기라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부터 협찬, 그러니까 공짜 시술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고 후기글을 올린 뒤에 DM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전달 방식이 쪽지든 비밀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2도, 강릉 19도, 광주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도로 정체는 다 풀렸는데요. 곳곳에서 야간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분기점에서 달래내 구간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촌에서 남춘천 구간 2차로에서 터널 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내촌 부근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휴게소 부근 갓길에 작업 있습니다. 여주휴게소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6월 말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 일부 통제가 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2: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3: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4: 저희 집단에 들어가서
5: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3: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6: 카메라 두 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0: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1: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0: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서로 그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0: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으로 파악됐습니다.
4: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전북 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서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 선관위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3: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4: 외부 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 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6: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5: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며 서명 시기

0: 열리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에 공개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한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만간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이전에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료화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본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고녀희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3: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많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4: 결국 영구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펴니다.
3: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측정해서 징수할 방침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아니라 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됩니다.

0: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는 셈인데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 갇혀있는 우리 선박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란 등 관련국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언급한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3: 정부는 호르무즈 개방이 포함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전쟁 이후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에 한국인 선원 130여 명이 100일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박 말고도 호르무즈 탈출을 기다리는 선박이 2,000척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 선박은 120척가량. 그런데 지금은 기류의 위험 등으로 하루 20, 30척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종전 합의에 기류의 제거가 포함됐지만 하루 50척 이상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5: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3: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참여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란 재건 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3년 전 일어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계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입니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7살 레이 양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이후 찾은 대학병원마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과 다른 지역의 사법처리 사례 등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응급의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뒤늦은 사법처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현장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문제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의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료적인 행위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요.
6: 응급실 뺑뺑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0: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하지만 직장인들의 지갑은 여전히 빠듯하기만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내년 시급이 12,000원 선까지 올라야 숨통이 조금은 트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숨에 풍족해질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깊어질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 감당해야 할 물가가 또 오르는 야속한 쳇바퀴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제도나 환경이 바뀌길 마냥 기다리기에는 당장 버텨내야 할 몇 달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나 시급이라는 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가계부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오르는 물가 속에서도 내 자산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흔들림 없는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는 방법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생력 키우는 비결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은 왜 계속 해야만 하는지 야속합니다. 두 분 팀장님들은 요즘 어떤 상황에서 야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이걸 실감하세요?
2: 저 최근에 느껴본 적 있어요.
0: 뭐야?
2: 너무 일이 늦게 끝나서 8시가 넘어서 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하나 시켜 먹을까 했는데 치킨이 27,000원인 거예요.
0: 한 마리예요?
2: 네.
1: 아니 평소에도 자주 시켜 드시는데
2: 그래서 그날은 그냥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던 날이 있었죠. 근데 치킨이 27,000원이라는 게 혼자 먹기에는 남잖아요. 근데 27,000원 주고 먹기엔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0: 치킨을 김치볶음밥으로 선회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거거든요.
2: 맞아요.
1: 맞아요. 저도 뭐 외식 물가에서 굉장히 쉽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3인 가족이긴 한데 뭐 예전에 그냥 외식 비용으로 뭐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3인이서
2: 5만 원?
1: 5만 원 정도 뭐 주류를 곁들이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요 뭐 거의 뭐 10만 원에 맞아요.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생각 없이 뭐 영수증 됐습니다 하는데 문자로 날라오는 거 보면 그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요즘에. 저는 교육비 보면서 야 물가 진짜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피아노 학원 다녀도 그냥 뭐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네. 10얼마? 일주일 내내 다녀 10얼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 진짜 교육비 만만치가 않거든요.
1: 저도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이제 금세 저도 체감하겠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그냥 넉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1: 맞아요.
0: 가계부 그냥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쵸.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 항목들 분석하고 좀 체크해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겠죠.
1: 아 물론입니다.
0: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집 가계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항목들 짚어보고 새나가는 불필요한 그런 지출들 잡아내서 돈 새는 구멍 틀어막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526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청취자입니다. 납입한 지 오래된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 진짜 이젠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너무 아깝고 또 그냥 유지하자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는 보험료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솔루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앞서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외식 물가 너무 올라서 치킨 못 사 먹고 김치 볶음밥 해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학원 어디를 좀 덜 보내고 집에서 문제집 풀리면서 가르쳐 볼까 막 이렇게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다 보면요. 아 이거 보험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자 증권을 들여다보면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금방 이 위험들이 미래에 곧 발생할 것만 같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네, 우선 이 상담을 제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니까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3: 그런 분들이 아직 많으신가요?
1: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해드려도 이 뒤돌아서면 까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내 보장을 수정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증권을 봐도 이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0: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나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 되는 걸까요?
3: 일단 뭐 첫 번째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하나 두 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는 뭐 그중에 갱신 실손보험 같은 게 계속 갱신되면서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어서 이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이럴 때는 우선 증권을 보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연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0: 일단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가입 연도를 확인해야 된다. 왜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납입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3: 이 보장을 그렇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1: 그렇죠. 이 보장을 살펴봤을 때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 이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라면 새로운 상품과 비교한 후에 나중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를 권유할 때도 있지만 이 납입하신 지가 오래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이 그 안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그렇군요. 가입하지 얼마 안 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가입돼 있다면 뭔가 새로운 상품이랑 비교해서 해지를 권해 볼 수도 있겠지만
3: 그렇죠.
0: 납입한 지 워낙 오래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총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를 해지해서 보장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좀 삭제 같은 방향을 통해 수정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3: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 20년 납입으로 뭐 월 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8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보험료 납입은 끝나고 보장만 이어지는 상품 보장이 쭉 이어지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증권에 보니까 질병, 뭐 상해 입원일당,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가 좀 좁고 좀 이제 뭐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들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이 부분만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더니 이 7만 원의 보험료가 3만 7천 원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렇게.

0: 앞으로 나비파이 비용을 제대로 가입된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의 가입 연도를 보시고 적어도 내가 절반 이상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해지 또는 수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1: 그렇군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되고 고민되신 분들 첫 번째로 해지해야지라고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입한 이 보험들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고 월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뭘 삭제하면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없애버려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2: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장의 점검이 필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많이 보시고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종합보험이라던가 혹은 운전자 보험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시다 보면은 꼭 중복으로 가장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담보들 중에
0: 맞아요.
2: 하나예요.
0: 대표적인 것들이죠.
2: 그렇다 보니까 이 필요한 담보이긴 하지만 굳이 이거를 중복으로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까지는 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골절이라든가 화상, 깁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하나 있죠.
1: 실손보험.
2: 맞아요. 실손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더 좋겠죠.
1: 그렇죠. 보험 다이어트 하고 싶다. 뭔가 보험은 나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복 삭제부터 체크해 보시고 삭제해 볼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 지금 권지은 팀장님 짚어주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두 분은 살면서 골절, 화상, 깁스 뭐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좀 이슈 있었던 적
2: 저는
1: 있으세요?
2: 단한 번도 없지만 다수를 받은 분이 또 계세요.
1: 아, 여기 김정수 팀장님 골절
0: 예, 저는 뭐
1: 진단비.
0: 심심하면 골절, 뭐 심심하면 화상, 뭐 깁스도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저 또한 이거를 뭐 중복해서 많이 가입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실손에서 웬만한 것들이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각각 담보 하나씩만 가입을 해놨고요. 이걸 중복해서 가입한다면 뭐 나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겠죠. 어차피 보험은 매몰 비용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덜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일단 이제 보장을 뭐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저도 뭐 20년 넘게 이 보험 상담을 좀 도와드렸지만 사실 완납한 상품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납입할 여력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갱신형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가입 당시에 갱신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기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그때까지 납입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50대 전후까지는 보험료가 미미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갱신이 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보고 갱신 특약이 가입됐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 갱신형 특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가능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특약들은 이 갱신이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젊으시고 건강하실 때꼭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가 부담될 때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자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는 증권이 다 있는데 봐도 봐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받고 100세 시대를 위한 보장 준비와 내 노후 자산 마련의 토대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자산도 불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샵 0945번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의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30대 같은 40대 미혼 청취자분이세요.
0: 아, 본인 이야기신가요?
1: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분도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점검을 원하셨어요.
0: 그렇군요. 30대 같으신 40대 여성 청취자분. 권진 팀장님
2: 아니,
0: 표정이.
2: 아니죠,
0: 뭔가 본인 이야기를 하시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이분의 실물을 뵙고 싶네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상담 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고민이 결국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점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아?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요. 가입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설명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새로 가입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 맞아요. 뭐 저희도 이제 이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담보들이 생겨나면 교육도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매일 도와드리지만 전문 분야에 저희처럼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우리가 막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해 놓고 안 쓰면 다 있는 것처럼
2: 맞아요.
0: 보험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보장과 특약이 있는지를 다 잊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청취자분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가입하신 상품의 총 보험료는 2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우선 12만 원의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보장으로는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서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암보험은 4만 원의 보장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나머지 10만 원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총 보험료는 뭐 과하지 않아요. 근데 불필요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미혼이라고 했는데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뭐 그 부분도 이 청취자분도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친척분의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된 이 종신보험이었는데 이제 납입하신 지 약 한 4, 5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은 이제 실손을 좀 빼내면서 해지를 권유해드렸습니다.
0: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1: 우선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나 80세 만기이긴 했지만 암진단비가 5천만 원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하는 기간이 8년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연금 상품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암보험의 암진단비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은 없으신 상태예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들 다 삭제한 거니까.
2: 맞아요. 그래서.
0: 그렇죠. 이제 보장을 좀 채우셔야겠는데요.
2: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존 보험의 암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 만기다 보니까 좀 더 만기를 좀 길게 100세로 이제 준비를 하기로 하셨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4천만 원 정도 추가 준비를 해서 좀 총 7천만 원 정도로 대비를 하셨고 앞서 이제 종신보험에 조금 범위가 좁게 가입되어 있던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이제 범위를 넓혀드려서 각각 천만 원씩 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를 또 천만 원씩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월 10만 원으로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이 40대이시면 앞으로 남은 60년을 이제 이 보험 활용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보다야 내가 살면서 필요한 아플 때 쓸 수 있는 그런 생존시 진단비, 치료비
2: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넣은 사례 바로 제 사례였습니다.
0: 아니 어쩐지. 아,
2: 진짜 뻔뻔하시네요. 진짜.
0: 아 그러니까요. 앞서 30대 네. 같은 40대 하는데 진짜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1: 유튜브 라이브를 많이 안 보시길래.
0: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30대 같은 40대 권진 팀장님 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셔도 지금 라이브 통해 전문가들의 얼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라이브 채팅창에 좀 여러분들의 그 보신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주 후에는 제가 뭐 50대 같이 생긴 40대로 뭐 제가 주제를 해서 제가 제 거 갖고 와야 되겠네요.
0: 아 그러면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전문가니까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가 일을 도움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실패 사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실패를 저희 얘기를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청취하시고 내가 필요한 보장 혹은 내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때에는 좀 상담을 미리 빨리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들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슬럼프도 겪고 실패를 경험할 텐데 재무설계 전문가 또한 그렇겠죠.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만렙인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융상 품도 분석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은 어떻게 김정수 팀장님 사연인가요?
2: 아니요 아니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이고요. 현재 화물 운송업을 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죠. 본인과 비슷한 사연들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은퇴 전에 보장 점검도 좀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싶다 싶으시다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0: 그렇죠. 운전할 때 굿모닝 굿나이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도 애청자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뭐 한두 번 듣고 상담 받아야지 하기보다는 되게 오랜 기간 듣고 이 라디오 방송에 신뢰가 쌓여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네. 저도 제일 오래 청취하신 분은 7년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0: 7년 만에 7년 그럼 상담
1: 만에
0: 신청을
1: 하신 거예요.
0: 그렇군요.
1: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신 게 다행이신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해지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 없는 특약만 해지를 하고 유지를 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2: 알 수가 없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저도 굿모닝 굿나이프를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 또 돌아서 막 까먹고 그럼요. 막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물어볼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보장을 갖고 계셨길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2: 네, 일단 현재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월에 43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 가입하신 상품 총 6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뭐 1인 보험료는 뭐 꽤 많은 비용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2009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이제 18만 원, 운전자 보험이 4만 원, 또 치아 보험이 7만 원, 또 종합보험이 한 건 더 있으셨어요. 9만 원, 또 4만 원, 이렇게 종합보험이 두 건이 더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또 주택화재보험 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0: 건수가
2: 굉장히 여러 건이죠.
0: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종합보험 18만 원, 제일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보장이 들어있었을까요?
1: 우선 이 보험료가 많이 납입되고 있는 큰 이유는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2009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9만 원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인상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두 배 올랐네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그 외 질병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모든 보장 기간은 8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0: 아, 보장 만기가 80세인 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짧아 보여요. 좀 불안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암진단비 3천만 원이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장은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니까 요건 좀 어떻게 부분 특약 삭제를 하셨을까요?
2: 네, 물론 보장의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부분 특약

0: 삭제를 해도 되지만 이게 29년도 2월까지만 납입하시면 납입 완료가 되고요.
1: 얼마 안
0: 또
1: 남았군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약 4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요. 다만 실손 의료비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거를 4세대로 변경해드리려 했지만 실손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왜요? 보험료가 이렇게 부담되시는데 왜 실손 전환을 안 하셨을까요?
2: 물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해드리는 게 좋았지만 이 최근에 청취자분께서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치료나 시술을 받으시고 혜택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추가 치료할 일은 없지만 추후에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시고 치료가 좀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비교하고 변경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1: 그렇군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실손 전환할 때 당연히 이렇게 병원 다니신 것 같은 계획들 잘 체크하고 실손 전환을
0: 그렇죠.
1: 고려하셔야겠습니다.
0: 뭐 현재 현증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실손보험이 굉장히 부담되나 도저히 못 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4만 원가량 납부하셨었죠.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서 한 3배, 4배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4만 원 안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보험이 아주 잘 가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봐 3년 전에 미리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해요. 얼마 전 치과 치료를 마쳤는데 뭐 단순히 씌우고 떼우는 치료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고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보장이 훨씬 더 적으셨대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아직 임플란트를 해야 될 만한 이빨이 아직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동안 납입하신 비용은 아깝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이 비싼 치아 보험은 좀 일단 정리를 과감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 네, 주변에 이 치아보험 가입 중인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한 개만 해도 치과 보험은 무조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임플란트가 비싸잖아요. 개당 얼마 하나요? 100만 원
0: 뭐 보통 100만 원
1: 정도?
0: 정도 잡으면
1: 그쵸?
0: 되죠.
1: 한다고 했을 때 치아보험이 월에 뭐 3, 4만 원이면은 하나만 해도 일단 이득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O.
0: 땡.
1: 땡. 뭐 하시는 거죠?
0: 잘못했네요.
1: 종소리 같네요.
0: 네, 뭐 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이 치과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실손보험처럼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은 가입할 만한 건데 실제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7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1: 치아보험 7만 원.
0: 그렇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우리가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1: 이게 또 여기
0: 그렇죠?
1: 면책 기간 같은 게
0: 그렇죠.
1: 있는
0: 감액
1: 건가요?
0: 기간도 있고 면책 기간도 있는데 자, 그럼 7만 원씩 2년이면은 24개월인데요. 한 170만 원 정도를
1: 그렇죠.
0: 납부를 하셔야 돼요.
1: 하나 하면 손해네요.
0: 근데 그때 가서 두개 하신다 그래도 30만 원 정도의 이득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임플란트가 필요하실 때 그때 가서 가입하시고 2년 뒤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 두개 하는 거 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대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치아보험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될수 있으니까 꼭
0: 맞아요.
1: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치과보험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른 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2: 네,
1: 하셨을까요?
2: 나머지 종합보험 두 건에 총 13만 원은 납부하고 계신데 보장을 살펴보면 딱히 4만 원의 상품으로는 표적항암 치료를 위해 가입하신 거 말고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를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리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지치기가 된것 같아요.
0: 맞아요. 일단 실손에서 뭐 입원비에 대한 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9만 원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 외에 또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반복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모두 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또 수술비, 반복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그 외에 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기존 암 진단비가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셨지만 이제 90세 만기로 또 추가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1: 불필요한 보장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까지 낮춘 두

0: 분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문자는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맘카페에서 핫한 게 있어요. 자, 2971번님이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맘카페에서 어린이 간병보험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부모가 직접 간병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아이 돌 전후로 열경련이 있어서 두번 병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간병했을 때도 부모 간병 비용이 지원되는 보험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1: 일단은 뭐 저도 아직 그만한 나이에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뭐 저도 가입을 할까 고민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 가입 여부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태아 때 가입하는 보험에 그 간병인 담보가 있다면은 저는 가입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태어나서 영유아 뭐 15세 미만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5세 미만에 뭐 부모가 간병해도 뭐 간병비가 나간다라는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도 간병인 자격이 있는 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는 딱히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좀 모르겠지만 애들이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열이 고열이 한다거나 해서 입원하면은 사실 이틀 삼일 응급실 들어갔다 이틀 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왕력이 있었던 뭐열뭐 고열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병력이 있었으면 이것도 정확하게 건강고지를 5년 이내 또 2년 이내 입원 수술이라든지 5년 이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울 뿐더러 이거를 우리가
0: 굳이
1: 만약에 정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 추천드리냐면 이미 기본적인 뭐 아이들 보험하고 아이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납부하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보셔도 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질문 주신 2791번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갱신형인지 보장 기간이 짧은 건 아닌지 내 노후에 무위험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 건지 체크해보고 싶으시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광교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 노면 작업 중이고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3건의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에서 사근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서행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살짝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달래내 부근 갓길에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왕 판교까지도 작업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가 10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2: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잠실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 저희 진짜로 들어가세요.
2: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0: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3: 카메라 두 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던 펜싱 국가대표팀은 장비가 있던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펜싱 칼 등 장비를 급하게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5: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7: 저희 생업이 걸려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2: 대한체육회 당구연맹 관계자입니다.
7: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6: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5: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겸허히 듣고 존중하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고 펜싱 선수들이 칼을 못 꺼내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이런 가운데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모레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0: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1: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2: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0: 조사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3: 정인 채택에 대해서
2: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3: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은.
0: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4: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2: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0: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8: 서명됐다고 말하기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8: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길 원합니다. 아마 매우 곧 금요일 이후에 공개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함께 이 재건 기금도 종전 합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9: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10: 분결 자금 해제와 재건을 위한 피해 보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입니다.
9: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6: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 우리 선박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언급한 이란 재건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1: 정부는 호르무즈 개방이 포함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전쟁 이후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에 한국인 선원 130여 명이 100일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박 말고도 호르무즈 탈출을 기다리는 선박이 2,000척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 선박은 120척가량. 그런데 지금은 기류의 위험 등으로 하루 20, 30척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종전 합의에 기류의 제거가 포함됐지만 하루 50척 이상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2: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류의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11: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참여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란 재건 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14: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

0: 의원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2: 끌고 오는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손보고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조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2: 김웅이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0: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2: 이유를 이대준 씨, 망각한 이래진 씨입니다.
3: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0: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4: 3년 전 일어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계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입니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7살 레이 양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이후 찾은 대학병원마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과 다른 지역의 사법처리 사례 등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응급의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뒤늦은 사법처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현장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문제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의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료적인 행위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요.
5: 응급실 뺑뺑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7: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투톱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9: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2: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
9: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재선거를 이루고 그리고 특검도 통과시키고 선거제도 선관위 개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10: 3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는 입장이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와는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모양인데 당내에서 온도차가 좀 꽤 있어 보입니다.
8: 그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가 저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선거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224조에.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선거 교수입니다.
8: 선거 관련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예. 선거 결과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청 결정이 받아들여집니다. 소청이 받아들여져야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7: 예.

0: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설령 몇 개의 위반된 행위가 있다. 위반된 행위 분명히 있었던 거죠. 투표 용지가 부족했으니까. 그건 뭐 입증된 사실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잠실 투표소, 서울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1: 예.
0: 잠실 투표소 얘기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걸 뒤집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산술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를 한다는 건 아마 전 선관위에 의해서
1: 예.
0: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1: 예.
0: 이거야말로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에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아마 자신의 정치 입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론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처음에 청년층이 청년들 등장하면서는 이제 부정선거론과 선을 딱 그었었는데, 요즘 그 올림픽공원에 그 핸드볼 경기장 앞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1: 예.
0: 성적이 기본이에요, 이제. 부정선거론은 아예 거의 일상적인 구호가 됐고, 다시 부정선거론에도 아까는 제가 보니까, 보도에서 보니까 윤석열 복귀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그 집회자들의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얘기도 나오고, 거기도 또 일부겠습니다만 간첩 빨갱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대단히 위험한 식으로
1: 예.
0: 자꾸 구호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아서, 적어도 국민의힘의 장동윤 대표 등 지도부가 이걸 자꾸 조장하거나
1: 예.
0: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1: 어쨌든 장동혁 대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올림픽 공원에 나갔는데 그동안은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어느 정도 이제 가리고 나갔었는데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0: 그렇죠.
1: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0: 예.
1: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2: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 당이 과거에 비상계엄과 탄핵 이걸 놓고서 의견이 갈렸었고 또
3: 김종혁 전
2: 부정선거
3: 국민의힘
2: 이번에는 이제
3: 최고위원입니다.
2: 부정선거 재선거 이것을 놓고 또 완전히 의견이 갈려지고 당내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는 그 소청을 법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면서 당대표가 아예 아 우리 목표는 소청이 아니고 재선거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1: 예.
2: 이거 거의 공소취소 특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을 통해서 뭐가 밝혀져서 공소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든다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법에 따르면 선관위가 2주일 내에 그 소청을 제기하면 그 소청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아니다. 이제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재선거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1: 예.
2: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1: 예. 그래서 과연 이거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도 이제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0: 네.
1: 국민의힘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0: 결국은 이 강성 지도부들,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지도부는 아니겠습니다. 아닙니다만, 하여튼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 결집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런 이제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된거 아니에요, 지금?
1: 예.
0: 이것도 진영 간에 이제 이또 나눠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게다가 또 최근에 몇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또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또 앞선 게 나왔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장동 대표는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외 환경들,
1: 예.
0: 선거 환경, 그리고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정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이른바 극우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더 결집하려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당내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전 이게 아주 냉철하게 볼 때, 장동 대표의 당내 입지가 그렇게 취약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예, 정전식
1: 그렇게 보세요.
0: 의원 보니까 55표가 나왔죠. 결선 투표까지 가서.
1: 예.
0: 근데 영남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의원의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차기 총선, 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2028년, 23대 총선이 있는데,
1: 예.
0: 그거를 생각하면 장동혁 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이 의외로
1: 예.
0: 입지가 약한 게 아니라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듭니다, 좀.
1: 예. 근데 이렇게 선거 소청을 하기로 한 지역을 놓고도 지금 좀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도 논란인데, 왜 우리가 이긴 서울이 들어갔고, 그러면 왜 대구는 또 빠졌느냐? 뭐
0: 그렇죠.
1: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2: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 사람이 내가 뭔가 이상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재검표도 해보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진 사람이 정원호 후보가 내가 졌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 송파 이 지역은 이미 개표가 끝났는데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어요.
1: 예.
2: 그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겼는데 오세훈 후보가 져서 야 이건 말이 되느냐, 이건 재선거에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오세훈 후보가 6대 3과 7대 3으로 압도적으로 이긴
1: 그러니까
2: 지역이에요.
1: 불리한 여건에서도 이겼는데 이걸 왜
2: 근데
1: 재선거
2: 저는
1: 하냐.
2: 전 세계 투표 역사상 이긴 쪽이 그진 쪽이 승복을 하고 이긴 쪽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1: 네.
2: 그걸 재선거를 하자는 사례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특이한 주장을 하는 게 논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섯 개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과 인천, 경기, 그다음에 부산과 전남, 광주, 그리고 울산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그 투표지 모자란 것들이 네 건인가씩 있었었잖아요. 네 군데에선가.
1: 네.
2: 그럼 왜 거기서는 안 하느냐.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워낙 표차가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문제가 된그 투표지, 투표함, 그런 것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1: 예.
2: 이 격차의 10분의 1도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선정 자체도 그렇고 왜 6개 지역만이냐, 그리고 왜 대구, 경북은 빠졌느냐 등등. 그다음에 서울에서 승자와 패자가 다 인정하고 있고 그 문제가 된 지역이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왜
1: 예.
2: 한다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1: 그러면은 이게 선관위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아까 교수께서는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2: 저는
1: 그러셨는데.
2: 거의 없다고
1: 거의
2: 봅니다.
1: 없다.
2: 근데 이거 소청 자체를 요구하는 거는 마땅히 할수 있다고
0: 있죠,
2: 봅니다.
0: 있죠.
2: 왜냐하면 너무나 이성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투표수가 얼마 남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다 깐다 하더라도 6만 표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1: 예.
2: 설명이라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청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못을 박고서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1: 예,
2: 어렵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 중이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공식 환영식 지금 막 열리고 있는데요. 한번

0: 그 화면 보시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열리는데 자, 현지 시각으로 이제 16일 낮에 도착을 한 이후에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초청국 자격이죠. 초청국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초청국 G7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 자격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정상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들의 이제 환영 인사를 전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정상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G7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소청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을 오늘 만났고요. 또 5선 중진들과 식사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내일 이제 의총이 추가로 열린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 전에 열린다고 했는데 내일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이런 의견들이 내일 의총에서 충분히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내일까지 아마 소청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2주 내에 해야 되니까.
0: 네, 선거 17일까지니까요.
1: 1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17일이죠.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마 그 당내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의총의 어떤 그 어떤 의결을 거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당내에서도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입장이 약간 달라요. 좀 온건한 입장입니다. 소총은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주 표차가 적게 난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선관위에서 소총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봐요.
0: 예.
1: 아주 크게 일부 지역에. 근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욱 대표 등이 그 주장하는 바는 전국 재선거 또는 서울시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 뭐 충분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고.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0: 예.
1: 전혀 아마 제로 겁니다.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이제 의총을 하게 되고 또 정 원내대표가
0: 네.
1: 뭐 중진별 또 초재선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마 장동욱 대표의 의지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확고해요. 지금 여태까지 쭉 이제 장 대표가 걸어왔던 정치적인 행보가 아주 과도할 정도로 소신이 있잖아요. 이 상황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향후 입지라든지
0: 예.
1: 당내 기반 강화라든지 이런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0: 이성권 의원 그 대안과 모임의 간사죠. 이성권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장 대표가 의원총회도 잘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 뭐 선거 소청이라든가 장 대표 거취 다 뭐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2: 근데 원래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11시에 열리는데 10시에 의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 도대체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거냐. 이렇게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1시 본회의 하기 전에 10시에 열리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하루 정도 전 수요일 날 다시 의총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17일까지 소청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대표가 소청을 하는데 의원들과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0: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상황.
2: 네, 긴급 최고위에서 갑자기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결국은 그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점식 원내대표와 또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은 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전면적인 재선거 요구 이렇게 자막이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건 아니고 서울만 서울을 비롯해서 6개 지역만 네.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당대표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전면 재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이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의견이 뭔지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의총에서 표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0: 일단은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일은
2: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장 대표한테 책임을 지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지켜봐야죠.
0: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내일 같이 거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건 뭐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정부 여당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의 예.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동훈 대표 본인 후보 의원 본인의 말 맞다나 한동훈이라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느냐.
0: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2: 했죠. 이런 얘기가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흔히 있는 거니까요. 예. 제일 잘 싸웠던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복당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한동훈 의원이 한 유튜브 인터뷰를 오늘 했는데 지금은 보수 재건의 골든 타임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제 이전 투구 상황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략 자산인데 내가 가장 전투력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1: 한동훈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전략 자산 맞죠.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얘기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의원도 제가 뭐 한동훈 예. 의원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복당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또 지금 몸이 당이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이 무슨 재선거다 소청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초재선과 또 영남 지역 의원들 또 강성 지도부와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문제. 그러니까 장 대표 즉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 한동훈 의원의 거취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0: 예.
1: 인과관계가 형성돼 있는 건데.
0: 예.
1: 이 상황 속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굳이 복당 얘기를 자꾸 이슈화시켜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이번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그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두 명이에요. 오세훈, 한동훈.
0: 예.
1: 그리고 본인도 지금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도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고
0: 예.
1: 보수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은 물론인데 지금 굳이 이제 강성 지지층들 좀 극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 왔던 분들 그분들은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다 막 이런 표현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일단 빼지 달았는데
0: 예.
1: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복당 얘기를 지금 할 이유가 있을까? 단지 이제 저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는 해야죠. 부단하게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불신 살려놓되 과도하게 당내에서 이슈화시키는 거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유불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될 건데.
0: 그러니까 이런 아마.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자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이게 총선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다음에 이제 총선에 전권을 갖게 되면 이른바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기득권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혹은 내가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공포감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이 글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뭐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다. 저 어깨동무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0: 예.
2: 아직까지 이제 일부 의원들 일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0: 예.
2: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0: 예. 한때는 껄끄러웠던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하고도 지금은 이제 좀 뭐 오늘도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도 했고 좋은 모습을 이어가려고 하는 한동훈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전초전이 뜨거운데요. 출마가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연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3: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이을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4: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는 전남 광주 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고 조직 자율권, 재정 인센티브 보장 등 통합특별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0: 예, 정청래 대표,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클래스다 이렇게 한껏 띄웠었는데 오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을 하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1인 1표제도 이제 또 동시에 또 한 번 이제 강조를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정 대표 요새 발언이 네. 냉탕 온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뭐 대통령을 의식하고 대통령을 직격한 단어예요. 일종의 그 도발에 가깝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급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또 그 전에는가요?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제 글쎄 이제 뭐 시참발언 거의 아부성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오늘 또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거기 이제 약간 대꾸 비슷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은유적으로 이제 사용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 당원이라는 건 뭐예요? 1인 1표제, 당원주권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게 1인 1표제예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같은 표에 가중치를 두는 것. 게다가 이 강성당원도 권리당원이 많은 거.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렇고 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호남 지역이 지금 이 거의 35%인가 그래요. 35% 정도. 권리당원의 숫자가.
0: 전체 권리당원 네, 중에. 권리당원.
1: 압도적이죠. 예. 서울, 경기, 인천하고 합친 거의 80%거든요. 수도권과 호남이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를 좌우하는 건데 거기 이제 공을 들이면서 역시 권리당원은 그 정청래 대표가 생각했던 자신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여러 번 사실상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발언을 많이 했죠. 이미 기자회견 때 이겼지만 졌다고 예.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졌다. 성공이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말이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포용 통합 얘기도 했고 진영. 우리가 볼 것은 진영이 아니다, 국민이다. 이런 얘기는 그 말은 다 맞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맥락에서 볼 때 네. 당연히 정청래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 몸을 좀 낮췄다가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드러내고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글쎄 뭐 하나의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임기 초기이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은 좀 높아요. 60%, 5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여권 내에서 이렇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권력 투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빨라요 지금. 임기 말에 저기 네. 대통령 보고 탈당 요구하는 경우는 많았어요.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탈당했었고.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여권 내에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비치니까 전 그런 게 아마 뭐 선거 이제 부실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정당 지도가 지금 국민의당이 떨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제될 필요가 있고 예.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어떻게든 정리가 빨리 돼야 된다. 여권이 이렇게 자꾸만 권력 갖다 그러니까.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요즘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현주 의원, 비당권파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 정청래 이 구도를 이제 띄우고 있고요. 또 당권파에서는 친명, 친정 갈라치기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정 대표의 최근 메시지에 담긴 의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 아니 우리 저 최 교수님이 잘 얘기했지만 네. 그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고 그다음에 또 과도한 칭송은 조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뭐 느닷없이 월드 클래스라니 이재명 보유국이라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더구나 그 바로 전에는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라고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도대체 누굴 놀리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사자가 굉장히 들 수가 있어요.
0: 그럼 월드클래스 발언을 듣고도 이 대통령 기분 나빴을 수도
2: 있다.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아요. 이거 합작스럽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공격받을 때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말을 인용을 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조금 바꾸면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원이 하는 거거든요.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여는 전당대회를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입 없이 우리끼리 가봅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아니 한편에서는 무슨 월드클래스니 뭐.

0: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하는 거 보면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서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맥락 전체를 보면 대단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아마 대통령이 돌아올 때, 귀국할 때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1: 예.
0: 되겠지만 아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1: 나간다고요.
0: 너무 갈등이 커지는 걸로 언론이 보도할 테니까
1: 예.
0: 일단의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1: 그 청와대가 불러야 나가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그래도 아마 그 이번에도 안 부르면 정말 너무나 대놓고 싸우자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좀 협량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휴전기를 갖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 아마 저 양쪽에 그
1: 예.
0: 이른바 친명, 친천 간의 싸움은 훨씬 더 격렬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1: 그러시군요. 어쨌든 지금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 방문하는 모습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18일 귀국길에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총리가 그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호남을 찾았습니다. 당권 도전을 앞두고 역시 호남 당심 구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2: 그렇게 봐야죠. 뭐
1: 네.
2: 어차피 이제 김민석 총리는 당권에 도전한다는 거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총리 내정이 이미 됐고
1: 네.
2: 지금 중기부 장관으로 말이죠.
1: 네.
2: 그래서
1: 한성수
2: 어쨌든
1: 총리
2: 호남이 대단히
1: 예정표.
2: 중요해요.
1: 네.
2: 그리고 권리당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김민석 총리 이미 총리 자리를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가서 이제 그 당원들 결집해야죠. 워낙 권리당원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하다고 의식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저도 김정희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1: 예.
2: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귀국길에 귀국 행사인데 거기에 대표가 안 나간다. 그건 너무 노골화돼요. 이 권력 간의 갈등이 이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당청 갈등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당도 지금 친명 친청이 있으니까 이거 당청 갈등 이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이번엔 정 대표가 나갈 겁니다. 나가서
1: 안 불러도 갈 거라고
2: 안 불러도 갈것 같아요.
1: 안 불러도 간다고요?
2: 예, 그럴 거야. 모르죠. 뭐 정청 대표 성격이 안 부르면 안갈 수도 있죠. 어차피 내 친구로 까짓 거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수위가 너무 높아요.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이러는 건 한번. 그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속된 말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맞짱 뜨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이 하는 거다 정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당신 웃기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 요새
1: 예.
2: 그런 말 나오대요. 언론 해석 투쟁이다, 해석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들 쓰던데 언론에서
1: 예.
2: 말이죠. 좀 그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일단 봉합이 될 텐데
1: 예.
2: 이건 봉합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너무 초기에 발현됐다 권력 투쟁이.
1: 근데 네. 오늘 광주 전남을 찾은 사람이 김민석 총리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송영길 의원도 전남 광주 시의원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참석을 했단 말이죠. 역시 그 호남 당신 놓고 본격적인 선점 경쟁이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0: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주변에 뭐 만났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1: 예.
0: 김민석보다는 내가 더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더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1: 네.
0: 얘기를 한대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나도 주자다. 그리고 나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뭐나 민석이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도 또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질지 그게 좀 궁금해요.
2: 전
1: 예.
2: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제라는 우리가 대통령제 아닙니까? 특히 임기 초기이고 대통령의 지금 이 지지율이 안정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1: 예.
2: 그런데 당 대표가 이건 사실 지방선거는 지금 민주 당내에서 해석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승패에 대해서. 근데 누군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건 물러나는 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당대표가 책임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 논리예요. 아마 정 대표는 억울한 점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1: 예.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졌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겼죠. 대구시장도 김부겸 후보 졌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죠, 정 대표로서는.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1: 예.
2: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물러나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리가 그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1: 예. 자, 마지막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 이야기를 짧게 좀 하고

0: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에서 해촉을 이제 본인이 요청을 했고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 요 사안을 놓고 오늘까지 이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누구 좋으라고 떠나시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건호 씨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재단은 유가족이 아닌 시민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어요.
1: 네, 그렇죠. 근데 유시민 씨 작가 같은 경우는 아마 예. 떠난 다음에 저 떠나는 게 내가 본격적으로 내 얘기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참전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 교수를 하다가 그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교수를 공격 조국 그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동양대 교수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공격 대열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조국 씨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유시민 저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논란이 계속 될 것이고 더구나 이제 곽상원 의원이 뭐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 그만두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래. 그래서 이번 싸움에 전당대회에서 내가 한번 참전해 볼래. 나는 그런 선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했고 어제 이제 그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빵집이 빵을 안 팔고 사장 홍보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2: 그러니까 그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사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비평을 왜냐하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참전하는 게 되면 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본인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지금 어차피 하나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말이죠. 그 뭐 저 문재인 저기 그 김호준 방송인 그리고 유시민 작가, 조국 전 대표 몇 네. 명의 그 하나의 그룹핑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 누이제명이 있어요. 그건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과도하게 명청대전이라고 프레임하는 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있는데 그런 어쨌든 간에 권력 현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본격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뛰어들려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그 편에 말이죠. 정청래 예. 대표를 돕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서서히 이 권력 투쟁의 막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이제 과도하게 갈등을 비치냐를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예. 결론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아마 저는 그쪽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그만두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
0: 전당대회 참전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유시민 작가의 첫 비평이 또 비평 활동이 어떤 것인지도 상당히 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4: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5: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입니다.
4: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 방미통이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5: 이거 김종철 자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입니다.
6: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3: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회생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자 신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JTBC의 ARS 신청에 따라 당장 회생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기업 공개였던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영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서 김미섭,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고객들께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인수단으로 포함돼 IPO 청약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청약을 진행했지만 미국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밤사이에는 체감 온도가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열대야 같은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은 일부 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도심 공원. 푹푹 찌는 날씨에 강한 햇살까지 더해지자 거리엔 해를 가리는 양산이 즐비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와 손 선풍기, 체온을 낮추는 스프레이도 들렸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하루 만에 올해 낮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8: 스무디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얼음이 많이 들어가고 시원한 음료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7: 평소보다 실제로 오늘 더 많이 팔렸나요?
8: 네,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빙수 같은 것도 평소에 비해서 많이 팔리고.
7: 수도권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여주 가나무과 오산 오산동으로 35도 이상 기온이 올랐습니다. 공식 관측소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이천과 영월, 전주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8월 한여름 같은 기온입니다. 밤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난 뒤 습도가 높아지며 체감 온도가 25도에 육박해 마치 열대야 같은 밤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영남 등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5: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9: 따뜻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극한 더위에 대비해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새롭게 발령합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류와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본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면 많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1: 결국 영구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폅니다.
5: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서 징수할 방침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1: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아니라 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0: 이란 외무부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곧바로 핵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현지 시간 16일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외무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은 종식됐고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반치 차관은 서명식 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우라늄 농축과 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 의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서 미국에서 망명 중인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 정권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비는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세계를 협박하고 무고한 이란인들을 억압하며 중동 지역과 국제사회에 테러와 불안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 귀례 제거 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헌법상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두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000원이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13: 공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5: 관계자입니다.
13: 여행 수요 또한 점

0: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물론 유리활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 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코스피가 2%대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30여 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76% 오른 8,696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름폭을 키웠고 2.1% 오른 8,726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78%와 4.11% 오른 34만 3천 원과 23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한 반면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에도 외국인 또한 전거래일보다 매수 규모를 키우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 금리 인상 당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란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을 맞았지만 이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고 추가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8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5: 박경준 우리은행
4: 청산에 대해서 또는
5: 이코노미스트입니다.
4: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충격이 있을 수 있죠.
3: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1.48% 내린 1,018로 마감했습니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511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오른 G7 무대에서 국제개발 협력 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인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7: 네, 정상회의장 인근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6: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에비앙이 경비가 삼엄해서 지금 인근 제네바에 프레스센터가 꾸려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강재룡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G7 일정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7: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프랑스 에비앙의 G7 정상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열린 확대 회의 세션에 참석해 국제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국, 즉 원조를 받는 나라의 개발 수요는 여전한데 공여국의 공적 재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공적 재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적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각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 구축 등 AI 관련 비전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2: 여러 정상이 모인 다자회의 외에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주목되죠?
7: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EU까지 8개 회원국 정상과 2년 연속 초대된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다자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통상 나라별로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각국과 일정을 조율하고는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이번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안보와 통상 등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준에서 한국과 독일 기업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2: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최대 행사인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 대화와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공개된 교황청 산하 피데스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만나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같은 인간임을 인식할 때 평화는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레오 14세 교황을 서울에서 맞이하는 것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는 분열된 세상에서 대화가 여전히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중재로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대와 합의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서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당구협회 등 9개 종목단체의 직원들은 오늘 오후 순서대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시위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로 지정된 게이트 앞에서 일부 참가자가 버티며 경기장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2: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4시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시위 참가자를 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2: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했던 합수부는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수의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외부 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수 축소를 주장했는데 정작 이렇게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0: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2: 봅니다. 규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1: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0: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몰디브 등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공지를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방콕 등 내로라 하는 휴양지를 방문하는 데 혈세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출장은 업무 명목 일정은 반나절 만에 끝내고 나머지는 일정표도 비워뒀다면서 선관위가 정화 능력을 상실한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선거 소청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이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6: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재선거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5: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8: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지도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5: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9: 신속한 증거 보전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5: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지금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 안팎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 미묘한 시점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3: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13: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12: 정 대표는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4: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12: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15: 야당 대표가요. 정권 그것도 상당한 의원입니다.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12: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의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16: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2: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지난달 통제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은 설악산 일대에서 최근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는 데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특수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119 특수대응단 헬기가 구조용 호이스트를 내립니다. 잠시 뒤 네덜란드 국적 20대 여성이 무사히 헬기로 올라옵니다. 설악산을 찾은 외국인 등산객으로부터 구조 신호가 들어온 건 평일 새벽 시간. 회운각 인근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발목을 접질러 걸을 수 없다는 신고였고 헬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깎아지른 듯 거대한 설악산 울산 바위. 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울산 바위를 등반하던 일행 4명에게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은 이미 아래로 추락해 숨진 상황. 구조대원은 로프에 의지해 맨손으로 암벽을 오릅니다. 4시간 사투 끝에 여성을 포함해 나머지 일행 3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산불 통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 설악산.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추락과 고립 등 각종 산악사고가 이어지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9: 일어나세요.
18: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0: 굉장히 세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18: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0: 체제 시위가 벌어졌고 이란 대표팀 감독은 피파 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2: 우리는 이란을 위해 일어설 것이다.
1: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 이 사자와 태양 국기가 진정한 이란 국민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의하는 겁니다. 이란 인권 비영리 단체 관계자입니다.
1: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피파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2: 상황은 최악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선수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경기에 나올 겁니다.
1: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락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2: 우리는 가장 억울한 대우를 받는 팀이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가장 존경받는 팀이 됐습니다. 아미르 갈렌노에이 이란 월드컵 대표팀 감독입니다.
1: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0: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8순 선물로 독일 대표팀 월드컵 유니폼을 주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7대 대통령을 뜻하는 등번호 47에 트럼프라고 새겨진 독일 축구팀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미얀마 군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란 종전 이후 미국과 지정학 경쟁에 대비해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미얀마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불신에 더해 민주진영 반군과 내전 와중에 중국의 외교적 승인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2: 새로운 미얀마 정부의 통합 발전과 안전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시진핑 중국
3: 정상회담에선 미얀마를 통한 중국의 인도양 진출 구상인 경제회랑 건설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앞서 방북 때 비핵화에 침묵한 중국, 이후 몽골, 네팔 등 주변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종전 이후 재개될 미국과 지정학 경쟁에 대비한 젠걸음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중국은 종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불안한 후속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2: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예정대로 1단계 양해각서에 서명하길 바랍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50%를 수입하는 만큼 재개방은 실리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미국이 올가맨 각종 제재가 풀리면 중국에 대한 이란의 정치 경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해온 제재 할인 혜택은 물론 위안화 결제 비중도 줄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중국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의식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인천 북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25개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0: 뜨대만 남은 공장 건물들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인천 북항 인근 기계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모두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근처에 있는 17개 업체 건물 25개 동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은 공장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졌고 안쪽에 타기 쉬운 물질들이 보관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서울 영천시장 옆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옥상에 있던 가건물 50제곱미터 정도가 탔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변전소에서 시설 점검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며 사고 직후 승객 안전을 위해 대피와 우회를 안내하고 대기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당시 인정된 배상액 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어난 83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씨와 성매수 남성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는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과 쇠고기 등 주요 먹거리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3: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산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4: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5: 김대종
4: 들여올 때
5: 세종대
4: 부담하는
5: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4: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0: 올해 봄부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톡톡 뉴스 화상식에서는 개전부터 종전 합의까지 사건 발생 순으로 되짚어봅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졌죠. 특히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세계 경제에도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결국 양측은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간 뒤 약 두 달간 협상을 이어왔고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이란 역시 경제 제재와 군사적 부담이 커지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핵개발 문제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순 있지만 진정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6월 1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 번호 365번 중에서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번호 365번 중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6곡을 들었다고 했는데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한 곡이 30초 정도인 곡들입니다. 사실 이 슈베르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주 그 피아노 소품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왈츠나 에코세스 같은 춤곡이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해서 또 이런 소품들을 많이 발표했다고 해요.
0: 방금 들으신 연주는 루돌프 부후빈더가 얼마 전에 발표한 슈베르트 춤곡 모음곡 음반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자주 연주되지 않는 슈베르트의 춤곡을 160곡이나 모아놓은 것입니다.
1: 다른 피아니스트는 연주하지 않아도 되는 곡을 더구나 한두 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곡을 연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0: 누군가 하면 좋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후빈더는 참 대단한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은 음반에서 골라봤습니다.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번호 969번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 번호 969번 중 1번부터 6번까지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 나온 부후빈더의 슈베르트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연주되지 않았던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이고요.
1: 사실 부후빈더는 성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0세를 맞는 음악가인데요. 최근 몇년 동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베토벤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베토벤 소나타는 32곡인데 이걸 다 연주한 건가요?
1: 전부 다 연주하면 10시간이 넘는데 연주회를 7번 하면서 전곡을 연주한 거고요. 악보 없이 외워서 연주한 거고 부후빈더는 올해부터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오는 9월에도 내한 연주가 있습니다.
0: 올해 80세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 대단하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1악장,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리카르도 무디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수입하는 만큼 재개방은 실리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미국이 올감엔 각종 제재가 풀리면 중국에 대한 이란의 정치 경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해온 제재 할인 혜택은 물론 위안화 결제 비중도 줄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중국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의식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훈 기자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3: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서로 그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2: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한 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일 잠실 개표소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인 폭행권은 체포 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개인일 때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시위 참가자를 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5: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6: 저희 집단에 들어가서 정보 확보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5: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7: 카메라 두 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 칼 등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1: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오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9: 저희 생업이 걸려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석도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8: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0: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11: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0: 조사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12: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서로 의견을.
10: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3: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0: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4: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10: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개표 오류와 투표 중단 사태 등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성남과 광주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뒤바뀌거나 중복 입력됐고 김포에서는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에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 측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함께 개표 상황표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 투표용지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6: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 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손목은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조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15: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7: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15: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0: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9: 굉장히 세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18: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2: 당신은 나의 동반자.
23: 이 메시지는
3: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One, two.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했던 합수부는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

0: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외부 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 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2: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중재로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대와 합의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당구협회 등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은 어제 오후 순서대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시위대와 합의했지만 일부 참가자가 통로로 지정된 게이트 앞에서 버텨 경기장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도 합의에 대한 신뢰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업무 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특수강요죄와 체포감금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습니다. 양당은 국정조사 기간인 45일로 정하고

0: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소총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2: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1: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3: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1: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4: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1: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 안팎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임태희 전 현 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란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7: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8: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7: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9: 뭐 몇십 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7: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9: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임 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0: 공원조직으로 만들 때 그만큼 유연하고 현장에서 이용이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나 하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 미묘한 시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1: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2: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11: 정 대표는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3: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전 그러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11: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14: 야당 대표가요.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11: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의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 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15: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대 속에 행사장에 들어섰고 두 사람은 악수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어 참가국 정상단체 사진을 찍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7: 잠실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8: 저희 직장에 들어가서 종료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7: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9: 카메라 두 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한 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칼 등 장비를 빌려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방해 등 불법

0: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소연 기자입니다.
1: 오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2: 저희 생업이 걸려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석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1: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4: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서로 그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3: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7: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 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0: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을.
1: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1: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참정권 회복에 최우선 가치에 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고민이 컸지만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거 소청의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는 장동혁 대표의 언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정 원내대표는 앞서도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인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대표가 설 곳이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을 결정한 건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며 묻지마식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 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손보고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조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5: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5: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0: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1: 경찰이 3년 전 일어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10대 A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판단으로 국가가 감당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경찰의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3: 굉장히 세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2: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겨져요. 달콤한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류와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본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5: Again, we got to verify here, George. This is not going to be a short-term solution. This is going to require a lot of engagement and diplomacy.
4: 결국 영구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0: 아니라 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와 관련해 미국 돈은 단 1센트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 합의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혜택이 있을 거라며 미국이 아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자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 관련 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만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주변 걸프 국가들의 투자 형태 같은 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런 점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과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 우리 선박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언급한 이란 재건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2: 정부는 호르무즈 개방이 포함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전쟁 이후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에 한국인 선원 130여 명이 100일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박 말고도 호르무즈 탈출을 기다리는 선박이 2,000척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 선박은 120척가량. 그런데 지금은 기류의 위험 등으로 하루 20, 30척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종전 합의에 기류의 제거가 포함됐지만 하루 50척 이상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의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참여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란 재건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바티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조각상과 백자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하느님의 품이란 이름의 조각상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를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 회복을 상징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풍요의 뿔 도자기와 구름 기둥이 그려진 도자기 접시 등을 선물했는데 여기엔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이 넘치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 미묘한 시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0: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0: 정 대표는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전 그러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0: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3: 야당 대표가요,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수 있는 그런 얘기죠.
0: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의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4: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내일 경남 봉하와 평산마을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의원 측은 국회 첫 본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송 의원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이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송 의원이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소청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7: 우선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6: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8: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6: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9: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6: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 안팎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2: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8: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효정우 기자입니다.
9: 잠실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0: 저희 집단에 들어가서 시간이라는 걸 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9: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11: 카메라 두 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7: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칼 등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8: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2: 오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13: 저희 생업이 걸려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석도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12: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8: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14: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15: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4: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서로 그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14: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 외부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 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8: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17: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dance. I like you dance. Pop music. Belly pounce. House music. House rules.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에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잠실 개폐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3: 저희 집자에 들어가서 저희가 신고를 종료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2: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4: 카메라 두 대가 같이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4: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칼 등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1: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7: 오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0: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1: 근데 저희 생업이 걸려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2: 대한체육회 당구연맹 관계자입니다.
1: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검사를 하시겠다.
0: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요.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2: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6: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5: 조사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7: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 협조를 국민의힘 한다 제안했습니다.
7: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서 의견을.
5: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8: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9: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10: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과 개헌을 아우르는 2단계 선관위 개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권파 지도부가 계획하는 선거 무효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선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부대표단 인선안 추인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4: 북한 문제

0: 합리적인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뤄졌습니다.
2: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만 하니까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죠.
3: 양국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틀째를 맞은 G7 정상회의에서 민빈 하마드 알사니 카트르 군주와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사실 2단계가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미국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와 연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종전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가 발효되고 이란산 원유 판매에 필요한 은행 업무, 운송, 보험 등 필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를 통과한 뒤 5만만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 우리 선박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언급한 이란 재건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5: 정부는 호르무즈 개방이 포함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전쟁 이후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에 한국인 선원 130여 명이 100일 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박 말고도 호르무즈 탈출을 기다리는 선박이 2,000척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 선박은 120척가량. 그런데 지금은 기류의 위험 등으로 하루 20, 30척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종전 합의에 기류의 제거가 포함됐지만 하루 50척 이상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6: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류의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상

0: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1: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참여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란 재건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두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3: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1,500원에서 최대 45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6,400원에서 34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천 원이 4만 8천 5백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5: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물론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는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3: 하지만 밀과 쇠고기 등 주요 먹거리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7: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6: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산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8: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빌려올 때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교수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11% 오른 8,726.6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1.78% 오른 34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4.11% 오른 238만 2천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외국인은 1조 5,374억 원, 기관은 7,05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2조 1,848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했던 합수본은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외부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 비용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 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5: 기록돼 있다고.
4: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3: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면담을 위해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불신 야기 등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기획조정실장, 선거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며 면담 과정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임태희 현 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1: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6: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7: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6: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5: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8: 뭐 몇십 표
7: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8: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5: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7: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8: 저는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임 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6: 공무원 조직으로 만든 때 그만큼 유연하고
7: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6: 이용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다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안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0: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 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손목은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7: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10: 조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9: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1: 사법부가
7: 이래진 고 이대준 씨 친형입니다.
11: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0: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겸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서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3년 전 일어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계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입니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7살 레이 양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이후 찾은 대학병원마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과 다른 지역의 사법처리 사례 등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응급의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뒤늦은 사법처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현장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문제는 응급의학 의료진들이 판단해야 하는 의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료적인 행위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요.
2: 응급실 뺑뺑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5: 굉장히 세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목격자입니다.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4: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후 음주 상태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택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밤중에 도심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14살 A군을 입건했습니다. 중학생인 A 군

0: 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광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보행성 경계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군을 비롯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있던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1: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3: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4: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입니다.
3: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 방미통이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4: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입니다.
5: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2: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동계, 하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JTBC가 종합편성 채널 최초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기업 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공경에 처한 기업이 폐업 대신 법원의 보호 아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파산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에 가깝지만 기업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재건 절차입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점차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절차를 살펴보면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다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가 멈추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의 종결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회생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회생 절차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6월 1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 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년 전 오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이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7일 오늘이 그의 사망 1주기입니다.
1: 이 알프레드 브렌델은 1931년 오늘날 체코에 있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여준 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재가 아니다. 악보를 잘 읽지 못하고 기억력도 별로다. 음악과 집안에서 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가야 했다.
0: 초기 경력도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부조니 콩쿠르에서 4등을 하면서 음악계에 데뷔했고요. 1950년대부터 작은 음반사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녹음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차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30대 후반이던 1960년대 후반 음반사 필립스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작품을 녹음했습니다. 2016년 그의 음반을 모아 발매한 전집은 CD 114장 CD만.
0: 아 이게 굉장히 많네요. 114장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녹음을 한다고요?
1: 이 30대 후반부터 필립스에서 녹음한 것만 모아놓은 게 이 정도예요.
0: 아, 브렌델은 테크닉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연주도 화려하다기보다는 차분하고 지적인 면모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와, 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브렌델의 연주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차분히 듣다 보면 그 곡이 갖고 있는 모든 면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1: 브렌델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연주를 갑자기 캔슬하고 한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최고의 연주를 한 적이 있고 자신 있게 무대에 올랐지만 생각만큼 연주가 잘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오를 뿐이다.
0: 아, 멋있는 말입니다. 보통 음악가 피아니스트 중에 연주 환경에 대해 대단히 신경을 쓰고 까다롭게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브렌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음악가로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알프레드 브렌델은 2008년 그해에 연주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고별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빈의 모지크 페라인 홀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과 함께 연주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 곡은 젊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건강 이상도 아니고 부상도 아닌 때가 됐다고 떠나는 피아니스트의 은유적인 선곡이었습니다.
0: 이 브렌델은 은퇴 이후에 문학으로 제2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책을 저술하고 낭독회를 갖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브렌델의 마지막 연주의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종전 협상은 타결됐지만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공방까지 이어지는 살얼음판 속에서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대로 내려섰습니다.
3: 사퇴 압박에 직면한 거대 양당 대표들은 순순히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을 내세워 연임 도전을 시사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당장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팽팽한 난상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핵무기를 시도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축 우라늄 회수 의지도 거듭 확인하며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19일로 예정된 종전협정의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이란 유조선 운행이 곧바로 재개됐고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는 이란산 석유와 연료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이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잠실 계폭소 점거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원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전식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선거 무효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시도할 경우에는 지옥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합의문 전문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서명식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보유 포기를 분명히 약속하겠다고 말했다고요?
4: 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문제에 개입한 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위해서였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양해각서 초안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지만 자신이 구매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해 합의에 며칠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와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장소를 미국이 현재 감시하고 있다면서 매우 어려운 굴착 작업이 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5: 우리는 서두르지 않지만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0: 겁니다. 그리고 손에 넣는다면 그걸 파괴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는 것뿐입니다.
1: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면서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전 양해각서 내용인데요. 합의문 전문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1: 종전 합의문 공개가 지연되면서 이 미국과 이란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신은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강경 우파에서는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 최종 합의가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0: 누가 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의회로 보내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합의문을 사전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헤즈볼라 문제는 시리아에게 맡기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가 풀릴 거란 전망도 나왔다고요.
1: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19일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산 석유 판매를 위한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서비스 제재도 모두 풀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에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서 출발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런 선제적 제재 완화가 계속 이뤄지려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서 재정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 합의 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이미 기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서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논의되는 자금은 제재 완화를 뜻할 뿐 이란에 미국의 세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입니다.
4: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0: 이란의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1: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2: 정결 자금 해제와 재건을 위한 피해 보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에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IC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8일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0: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시위대에 봉쇄된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시위대와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시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 저희 집단에 들어가서
1: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 출입구 앞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장 대표가 중재에 나서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나오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반출된 물품을 시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3: 카메라 두 대가 같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선 여성을 끌어내라는 고성과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의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급하게 펜싱 칼 같은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5: 우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체들도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6: 저희 생업이
4: 대한 체육회 당구연맹 관계자입니다.
6: 지도자석도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네네.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물건 빼오는데 다.

0: 검사를 하시겠다.
1: 체육단체 내부적으로는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경기장 진입 시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2: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를 명목으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몰디브와 방콕 같은 네로라 하는 휴양지를 방문하는데 혈세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출장은 업무 명목 일정은 반나절 만에 끝내고 나머지는 일정표로 비워뒀다면서 선관위가 정화 능력을 상실한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개표사 봉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시위 참가자를 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죠. 임태희현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인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4: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5: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6: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5: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4: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6: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7: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4: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6: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7: 저는 국민들이

0: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임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3: 현장에서 이용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나 하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전북 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선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4: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이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뤄졌습니다.
5: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죠.
6: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2: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요. 미묘한 시점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8: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7: 정 대표는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2: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6: 공개적으로 할까? 전 그러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7: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9: 야당 대표가요.
2: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7: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의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10: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2: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10: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선거 소청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12: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11: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13: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11: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14: 신속한 증거 보전 및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11: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순수한 의도는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5: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1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은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0: 등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프랑스 G7 정상회의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곧 과거 일이 될 거라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매달 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소문이없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즉각 대화 테이블로 나와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뒤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유예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3: 곧 제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다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공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제재를 일시 유예했지만 곧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2: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만이 러시아를 평화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3: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2: G7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전황이 호전됐다며 러시아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모스크바로 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산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비가 와도 카, 눈이 와도 카, 카 매트는 카.

0: 빈틈 없이 맞추다.
1: 카멜트는 카마르.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6: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8: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화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6: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9: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요즘 성형수술이나 시술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많이 보는 것 바로 유명인의 후기 또는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죠.
12: 야,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방송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지?
13: 그러게, 원래도 예뻤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 느낌?
11: 최근 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12: 이거 봤어? 이 병원인 거 봐. 30개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데? 오,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시술 받고 싶어.
11: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

0: 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 나 여기서 상담 받아보려고. 사진 봐봐.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대박이지?
2: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 정도면 병원 실력 믿을만한데?
1: 그치. 완전 대박이지?
0: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3: 아니, 제가 보고 온 거랑 너무 다르게 됐는데요?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4: 아, 그 사진은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
3: 에? AI요? 아,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진 믿고 결정한 건데요.
0: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0: 최근 한 연예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0: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5: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공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0: 네, 뭐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이제 보전 처분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순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5: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 받았다고 직접 쓴 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예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5: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 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를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 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에 동의까지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의료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 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네, 병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0: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5: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 표시 광고법상 부당 광고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0: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막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5: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사진은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0: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뭐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 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 수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 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3: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 소식 동시에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밤까지 최고 3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내륙에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대구는 31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 지날 때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따라 성수 쪽 가는 길 아직은 좀 괜찮은데요. 홍지문 터널 지나갈 때, 그리고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내려설 때 속도가 약간씩 줄기 시작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신내를 중심으로 묵동, 그리고 월릉분기점까지 정상속도 안 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약간씩 더 넓어지는데요.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도로는 장수에서 중동까지, 부천에서 일산 쪽 들어가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의정부에서 판교 나오는 길도 서서히 차량이 모아지고 있고요. 서하남 부근으로는 전시간 사고 여파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9: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0: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9: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틀째를 맞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타밈 빈 마하드 알사디 카타르 군주와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4% 오른 51,999.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 내린 7,511.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15% 내린 26,376.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경찰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거듭 당원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록 가운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며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 8.17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며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안정적인 당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대가 점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와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 직원들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박대출, 김미애 의원, 당 일부 지도부 등과 함께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위대와 체육단체의 중재를 시도하는 동시에 경찰 진입 등을 우려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해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과 개헌을 아우르는 2단계 선관위 개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권파 지도부가 계획하는 선거 무효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선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부대표단 인선안 추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는 최대 60mm, 전라권과 경상권에서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7도,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특히 영남 일부 지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늘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과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7도, 습도는 6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분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0: 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분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장성철의 뉴스 명당.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창성철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결국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펜싱 대표팀이 자신의 장비 대신 급하게 칼, 자켓 등 경기도구를 빌려 출국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진입을 도왔던 장동혁 대표, 좀 머쓱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는 점차 좁아드는 모습인데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역시 바람잘날 없는 민주당의 내용도 박성준 의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끝내 불발된 개표소 진입입니다.
0: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의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 진입이 결국 무산됐네요. 네. 분위기는 합의된 것 같은데 왜 안 된 겁니까?
1: 당시 현장만 좀 보면 네. 합의 직전까지는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짐만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좀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재에 나서서 단체별로 두 명씩만 들어가고 이 과정 방송 카메라로 모두 공개하자 이런 네. 절충안 내놨습니다. 필요한 짐 아무래도 좀 챙겨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혹시 다른 물건까지 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방송 카메라까지 함께 들어가고 밖으로 나온 물품들도 시위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갈 사람도 감시를 하고 또 가져오는 물건도 확인하는 좀 이중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장 대표가 이 안을 설명하니까 현장에서는 대체로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반응 나왔고요. 일부 반대 의견은 좀 있었지만 전체 분위기는 합의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0: 근데 왜 무산됐어요?
1: 시위 참가자 한 명의 반대로
0: 한 명?
1: 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직원들이랑 취재진까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준비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문을 잡고 좀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김미애 의원이 좀 만류를 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한 돌아가면서 좀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0: 네.
1: 이런 상태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진입 어렵다 이렇게 체육단 단체 관계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진입이 무산된 뒤에 현장 분위기 좀 더 험악해졌는데요.
0: 네.
1: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가자들끼리 고성과 욕설 오갔고요. 한 40대 남성은 돌을 들고 다른 참가자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진입 무산을 좀 반긴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장 대표가 철수를 선언하니까 일부는 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아예 청테이프랑 끈으로 출입문을 돌돌 막아서 이게 아예 들어가지 못 하게 다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0: 장동혁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럴 권한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네. 가운데 여야

0: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제 이번 사태를 국회가 직접 들여다보겠다 이런 데 뜻을 모은 건데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이걸 좀 따져보는 국정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사 기간 우선 45일입니다. 대상은 이제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이고요. 왜 이런 사태 벌어졌는지, 또 선거관리 어떤 문제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0: 네.
1: 취지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랑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좀 지역 관계자들까지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특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또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동수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0: 국정조사가 법률안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조사 수사권한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단체에게 자료 좀 내주세요. 그랬을 때못 내놔요. 그러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1: 네.
0: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 공개 저격한 오세훈입니다.
0: 국민의힘이 선거소총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 네.
0: 정작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1: 네.
0: 두 사람 사이에 인식차가 꽤큰것 같네요.
1: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명대로라면 오 시장 측과 아무런 교감 없이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0: 오.
1: 네, 제가 어제 지도부 핵심 관계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관계자가 오 시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최고위원이 있었고
0: 예.
1: 그 의견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 시장 측 생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랑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개 직격한 건데요. 아무래도 사전 교감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0: 오 시장 측 관계자 누구랑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재선거를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유를 좀 해드리면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수술 전에 우리가 정밀검사부터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0: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장동혁 대표는 바로 재수술 해주세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0: 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좀 줬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재선거를 전제로 한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0: 그러네요.
1: 수 있습니다.
0: 네.
1: 장 대표는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선거소총도 결국 재선거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페이스북에도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0: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면서요?
1: 네,
0: 분위기는
1: 그렇습니다.
0: 어때요?
1: 제가 오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 직접 가볼
0: 가요?
1: 예정인데, 네.
0: 오.
1: 사실 이 의원총회가 원래 목요일에 열릴
0: 그것도
1: 예정이었거든요.
0: 10시, 오전 10시.
1: 그렇죠. 이제
0: 예.
1: 본회의 직전에
0: 네.
1: 의원총회를 여는 게 이제 관례니까 그렇게 열기로 했는데 하루를 좀 앞당겨서 시간 제약이 없는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걸 듣고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국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의원들 전부를 모아서 의원총회를 연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오늘 같은 시간 제약이 없을 때연거 아니냐. 투톱끼리 경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당초 의원총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본회의 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건 이제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 요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합리적으로 뭐 결정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헌 58조 60조를 보면은
1: 네.
0: 기본적으로 의사 최고 결정 기구는
1: 의원총회죠.
0: 의원총회예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1: 네.
0: 그뭐 6개, 7개, 9개 이 재선거 실시 지역, 요구 지역 이것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잘 취재해 주시고 알려 주세요.
1: 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1인 1표제 다시 강조한 정청래입니다.
0: 네. 왜 그랬대요?
1: 핵심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는 민주당의 원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은 건데 네. 최근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두고 정 대표가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라 오히려 드라이브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투표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얻어진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주의 역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아니 당의 주인이 어떻게 당원이에요.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안 그래요?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당이 당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이러면은요 국고보조금 다 반납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하여튼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연임 도전 의사를 의지를 계속 네.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연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우세한데요. 네. 정청래 대표 물론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발언들을 보면 아무래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0: 그래요?
1: 특히 지난 10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안팎에서 나오는 불출마 압박에 사실상 응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점도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냐면 공식 선언 시점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네. 그 공항에 나갈 수가 있을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1: 네네.
0: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민주당은 거의 진짜 난장판 수준의 전당대회가 벌어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장원영만 예외입니다.
0: 네, 특혜 논란이 있던데 뭐예요?
1: 논란은요. 지난달 말 김포공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1: 이 장원영 씨가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자를 들어올리고 마스크도 일부 내린 채 신원 확인을 받았는데요. 저 이제 출국할 때 그 직원이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선글라스 한번 벗어주세요.
0: 모자
1: 벗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장원영 씨도 마스크를 살짝 내렸는데
0: 봤어요. 네,
1: 이 장면이 네. 영상으로 좀 퍼졌습니다.
0: 봤어요. 저도.
1: 보셨어요.
0: 오늘 아침에.
1: 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요.
0: 네.
1: 일반 승객이었으면 마스크 완전히 벗으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0: 당연하죠. 그냥 살짝 내린 거고 안 돼요. 다 벗으라고 그래요. 인상 쓰면서.
1: 그래서 이제 한 시민이요. 네. 공항공사에 공식 민원까지 넣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공항공사도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0: 뭐라고요?
1: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준 국민들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항공사 설명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처럼 얼굴을 좀 가리는 물건 벗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다만 신분증 사진이랑 실제 얼굴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얼굴 식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마스크 완전히 벗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근데 공항공사 입장이 장원영 씨에게 특별 대우한 게 아니라 얼굴이 확인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장원영 씨 말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모자 쓰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해서 신분 검사한 사례가 있으면 내놔보라고 하세요.
1: 그런데
0: 과연 말이 돼요 이게?
1: 흥미로웠던 게 이제 네. 모자를 어디까지 벗어야 되냐 마스크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이런 게 세부 내용이 좀 법에 적혀있진 않다고 합니다.
0: 아니 그걸 뭘 법으로 정해요. 그거는 그냥 모자 벗으라면 벗고 마스크 내리면 내리는 거지.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이 또 화가 나네. 이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공정한
1: 공정
0: 거.
1: 그렇죠.
0: 이거 완전히 정말 상당히 이번 참정권 시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인데 아이 참나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이상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0: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유튜브에서 오상식선님. 라이브 듣기는 처음입니다. 뉴스 명당 좋아요. 장성철 좋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눌러 오시고요. 저는 2부에서 이진숙 의원과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5: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장성 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요. 보수의 여전사에서 국회의 여전사로 거듭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 저번에 이제 당선 딱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1: 네.
0: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네. 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0: 진짜요?

0: 첫 번째 본회의에 제가 갔을 때 인사말을 했습니다마는
1: 네.
0: 보면 그 국무위원석하고 그 의원석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기관장.
1: 네. 여보세요.
0: 있었을 때 여보세요.
1: 네, 전화 연결이 잠깐 좀 끊겼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0: 네. 기관장으로 앉아 있었을 때와 의원으로 참석했을 때가 상당히 좀 기분이 네. 묘하게 달랐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했을 때
1: 네.
0: 마치 제가 비유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조조 웰의 1984도 있고 동물농장도 있습니다만 동물농장의 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1: 네.
0: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마치 국회의원들이 네. 자신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사실상은 이제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1: 네.
0: 그런 것처럼 마구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기관장들에게 퍼붓고
1: 네.
0: 자기네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 기관장들을 하대하는 그런 일들을 네. 제가 목격하고 또 실제로 당했을 때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1: 네.
0: 과연 이런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가 그런 자리여야 하나
1: 네.
0: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그 의원님 상임위는 정하셨어요?
0: 제가 뭐 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지금 어디 이제 신청하셨어요? 그럼?
0: 제가 몇 군데 세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1: 네.
0: 확정되면 제가 우리 소장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서 1순위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과방위?
0: 예, 아니 뭐 굳이 과방위를 제가 피할 이유는 없죠.
1: 네. 그 민주당 김현 의원이요.
0: 네.
1: 과방위에 이진숙 의원와도 정쟁은 안 한다. 이라는 과방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0: 그럼 뭐 이전에는 뭐 정쟁을 했다는 얘기네요.
1: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저희가 봐도
0: 않습니다.
1: 아, 예. 많이 싸우셨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0: 근데 저보고 이제 그 싸움꾼이느니 네. 뭐 투사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싸움을 건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방어하는 쪽에 있었고
1: 기관장이 네, 국회 예. 상임위 가서 먼저 싸움 걸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0: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싸움을 건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 싸움꾼이라는 말은 정당하지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1: 네. 뭐 좀 이런 감도 있지만 좀 1호 법안 뭐 준비 중인 거 있으세요? 생각하신 거?
0: 제가 그렇잖아도 TV 토론 때
1: 네.
0: 선거운동 과정에서 TV 토론 때 어떤 법안을 준비하느냐 하고 싶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답변은 노랑봉투법 폐기 법안 그리고 선거법 관련 개정법 개정안을 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1: 네.
0: 노랑봉투법 폐기 법안은 뭐 새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1: 네.
0: 선거법 관련은 지금 보면 선거법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 위주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히 이제 본 선거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설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어쨌거나 500명 군중이 있다고 치면 그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저같이 신인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그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 바꿔야 된다.
1: 오.
0: 예, 그런 그 법을 제가 개정안을 내고 싶다. 하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아,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이제 기득권 네. 되신 거 아니에요? 일단
0: 그렇죠 말이에요.
1: 신인들이 네. 일단 마이크 네. 못 잡게 하는 게 의원들의 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다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0: 네, 도움은 되겠지만
1: 네.
0: 개혁은 자기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그 네.
1: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는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끝났어요?
0: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1: 네.
0: 적어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0: 지역구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수백 명대 단위의 모임 행사에는 가서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우,
0: 어제도
1: 하셔야 돼요.
0: 다녀왔습니다. 예.
1: 계속 왔다 갔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당선 인사 서운하게 하시면은 다음번에 상당히 욕 먹습니다. 잘하셔야
0: 저도
1: 됩니다.
0: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현안 문제로 좀 여쭤가 볼게요.
0: 네.
1: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전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왜요?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그럼
0: 아니 그
1: 사퇴해야죠.
0: 패배라고 뭐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사심제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선거 국민의힘에서 패배했다고 확정 판결 내렸습니까?
1: 그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0: 바로 그거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집권 1년 차 굉장히 현재 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정말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제가 그 장동혁 대표한테 서운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공천 관련해서 저는 아예 경쟁도 못하게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서운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저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잠깐만요.
0: 네.
1: 지금 달성이라는 좋은 지역구 받으셨잖아요. 결국에는 장동혁
0: 아니, 그
1: 대표한테.
0: 당소장님도 저를 다른 프로그램에 초대를 하셔서 무슨 뭐 차이가 경쟁 후보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느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달성 후내 선거도 결코
1: 쉽지
0: 뭐
1: 않았다.
0: 누워서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선거였습니다.
1: 아이,
0: 예, 저도
1: 그렇게
0: 최선을
1: 얘기하시면
0: 다했고,
1: 수도권에서 출마하시고 선거하는 분들이 뭐라고
0: 네,
1: 해요?
0: 아니 뭐 물론 제가 그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하신 분들한테 쉬운 선거였다, 당신네들 쉬운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도 지켰고. 오세훈 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대구 아시는 대로 참 초박빙이라고 할 만큼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 그렇죠.
0: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 두 번이나 나와주셔서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어떻든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저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사실상 패배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까 소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걸 패배 또는 참패라고 선언한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 의원님, 그
0: 네.
1: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0: 예.
1: 오세훈 서울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했으면 과연 당선이 됐을까?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그 지역을 가서 선거 유세를 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0: 그런 평가에 제가 그 공감
1: 안 하세요?
0: 동의하지 않고요. 뭐 특히 저는 이제 뭐 했으면 어떨까라는 가정적인 상황은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뭐 음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도자, 기관장, 조직의 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그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그 간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앞지르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한 그 공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장동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1: 네.
0: 그 총선에 대한 평가는 우리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패배라고 자인하면서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은 장동혁이 져야 된다. 전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장동혁, 저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이 누가 가지 지지율에 대한 평가는 누가 가져가야 되나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유희동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장동혁 네. 대표가 거기 가서 지원 유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빙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가 있어요.
0: 아니 그건 이제 그 네.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1: 음해요?
0: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6.3 지방선거가 네. 16군데에서 광역으로 치면 네. 16군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 16군데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장동혁이 가서 이겼다 또는 가지 않아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네. 잘못된 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달성군에
1: 네.
0: 장동혁 대표가 개소식 때는 왔지만 네. 그 이후에 지원 유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오지 않아서 이겼겠네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 아니, 그 지역 말고 박빙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총체적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를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기립박수 할 만큼 승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는 하지 않았다. 선방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고 의원님께서는 네. 뭐 장동혁 대표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방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없었으면 더 선방할 수 있었다. 전 그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그래도 네. 의원님 과거에 보면 여야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에서 지면 패배하면 한석이라도 지면 선거 패배를 인정을 하고 본인들 물러나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례이고 정무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패배한 거잖아요. 부산시장도 뭐
0: 저는 패배했다고
1: 것이고.
0: 인정을 첫째로 하지를 않는 것이고
1: 그래요?
0: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과거 관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지금 그 이재명 제가 치하라는 쓰면 안 되지만 지금 무슨 왕정도 아니고
1: 네.
0: 지금이 그 관례가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1: 있으면은
0: 그 여당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줬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수많은 관례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 아니 저희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0: 아니
1: 왜
0: 그러니까
1: 민주당
0: 말입니다.
1: 당신들도 딴 말을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비상식적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1: 네.
0: 지금 뉴노멀이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일단 네. 그 전제가 전 패했다고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소장님도 아시지만 법 왜곡 죄느니 대법관 증언죄 재판 소원죄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1: 네.
0: 자기의 죄를 그 재판하고 있는 것을 싹쓸이 지워버리겠다라는 이런 그 특검을 추진하고 네.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쎄요, 뭐 6.3 지방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 비판을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그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1: 네,
0: 하고요.
1: 네.
0: 오히려 이런 그 뉴노멀 시대를 부르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에 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왜 도대체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자꾸만 내부에서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재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4일 날 네.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올림픽 공원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셨죠?
0: 뭐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기보다 저는 그 시민들과
1: 함께 하셨죠.
0: 예, 함께 하고 싶어서 네. 그 자리에 갔습니다.
1: 그게 이제 뭐 부정선거 아니면은 뭐 참정권을 침해당한 거 뭐 어떠한 측면에서 거기 가신 거예요?
0: 참정권이 침탈이 됐죠. 저는 민주주의 침탈 사건,
1: 네.
0: 참정권 침탈 사건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0: 아니 그 부정선거라고 보는 국민들도 다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통계를 내 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1: 그런 주장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0: 네. 예.
1: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참정권 기본권
0: 예, 질문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런데
1: 예.
0: 이번 사태를 보면
1: 예.
0: 잘못 입력한 사태 결국은 이게 보면은 뭐 참 인재는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태희 안민석의 경우도 그렇고
1: 네.
0: 잘못 입력된 그런 사건을 볼 때 수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뭐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1: 네.
0: 주장이 사실이었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한두 군데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다. 2026년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이전에 이미 소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런 참 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발언이 나왔을 때
1: 네.
0: 이걸 뜯어고쳐야 했었는데 해체를 시켜야 했었는데 그걸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었죠.
1: 네.
0: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판결했을 때 이미 이런 사태가 사실상 예견되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의원님,
0: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뜯어고쳤어야죠.
1: 네. 뭐 헌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고 이제 국조가 열리게 되면 또 문제점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0: 네.
1: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소모적이다. 당권 그리고 당대표 자리 보전용 구호다. 멈춰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동의하세요?
0: 당연히 동의 안 하죠. 뭐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려운 선거를 하고 나오셨으니까 당선되셨으니까
1: 네.
0: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1: 네.
0: 생각은 하지만
1: 네.
0: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당대표로서는 오히려
1: 네.
0: 이 문제 민주주의 침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분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7개 지역, 6개 지역, 9개 지역 뭐 재선거, 뭐 선거 소청 내겠다 이러한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거든요.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정정식 원내대표랑 불화 있는 거 아니야?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보도도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그래요 분위기가?
0: 제가 그 두 분 간의 그 분위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1: 네.
0: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두 분 간에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칠 만한 불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의원님 그럼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선거 특검 모두 진행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저는 참정권 침탈 사건,
1: 네.
0: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아까 뭐 지역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비유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그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그 어느 한쪽에서 피자도 요즘 뭐 8쪽, 6쪽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1: 네.
0: 어느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 피자집 그 주인이 아, 그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으니까 한 조각만 교체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안 먹죠, 저는.
0: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1: 환불.
0: 물론 참 환불도 뭐 몇 배로 네. 환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 한쪽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둥그런 전체 피자 모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자 가게 자체가 그 피자 가게에서 적어도 그날 구워낸 피자는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도우 밀가루 네. 반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런 판에 네. 우리가 뭐 특정 지역만 어떻게 한다라는 글쎄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네.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의원님.
0: 네.
1: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0: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이상 국민의힘 이진숙 네. 의원이셨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8: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6: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6: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2: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3: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오늘 서울과 대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연결되는 올림픽대교 남단부터 밀리기 시작해서요. 영동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일로 영동대교 방향으로도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정체되면서 여긴 짧은 구간이지만 13분 정도 소요되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홍은에서 연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3부 명당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해드릴 거는요, 방금 이진숙 의원과 인터뷰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1일부터 ARS 조사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선거 결과 평가 이견이 있고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찬반론, 급락한 당 지지율까지 여러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관통하는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은 마치 찌릿찌릿 스파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당내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의원님, 예, 예. 당내 상황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1: 정당이 원래요. 네. 원래 뭐라고 할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승세도 있고, 네, 뭐 하락세도 있고 다 아시죠. 그런데 네, 선거 끝나고 나서는 항상 네, 정당이 그 책임론과 더불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부의 논쟁, 특히 뭐 정치 용어로 쓴다고 하면은 당내 노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늘 어떤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표출할 때 몇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다, 이 인물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지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저는 좀 안정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겠지만 전당대회 때까지 예, 사생결단 시기에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영 자체가 상당히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 그런 걱정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 자체가 내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네,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끝나고 나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우리가 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총의를 모아서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훼손이 있으면 내상이 깊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전당대 이후에도 좀 치유의 시간이 좀 길지 않겠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0: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김민석 총리를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신호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불출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측이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지면은요, 만약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총리가 졌어요. 그럼 대통령 레임덕 아니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졌어요. 그럼 정청래 대표와 그를 따르는 분들은 정치 생명 끝 아니야? 2028년 총선 때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이 사생결단식으로 이거는 대단히 유혈이 낭자한 그런 싸움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상처 치유가 쉽겠습니까?
1: 전당대회 과거에 보면은 좀 치열하게 싸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리더십은 또 그 치유를 상처를 아물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네, 리더십은 뭐냐면 민주당의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 각축전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면. 그럼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까지의 시각, 특히 이제 언론에서 사생결단이라든가 뭐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좀 보는데, 또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전당대회 이후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논쟁과 치열한 싸움이 전개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은 더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많거든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일로 저는 바로 전환시켜서, 모두 전환시켜서 민당이 국민에게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죠.
0: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는 용장이다, 네네, 지금 이제 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장이 누구예요?
1: 아니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건데, 우리가 정당을 쭉 보면은 집권한 이후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0: 초기에는 대부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끌어가고 정당이 좀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기 정도 되면은 당과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가야만 이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당의 역할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당대표는 내란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장의 모습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성과와 업적을 만들려면은 전 지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지략가가 필요한 지장이 그 역할을 더 잘하지 않겠냐. 그 리더십이 교체 시기가 이번에 전당대회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꼭 누구를 특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그러니까 용장 이후에 지장이 나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용장이 계속 용장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그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 당신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저희는
0: 아니
1: 읽혀져요.
0: 정청대 대표도 이제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나이스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정의 문제라든가 당정청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용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당이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지금의 리더십 가지고는 저는 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1: 그럼 지장이 될 수도 있다?
0: 지장이 돼야 되겠죠.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개투가 필요하다고
0: 그렇죠.
1: 말씀하셨잖아요. 선발투수가 개투 요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선발투수니까 개투 요원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개투 요원으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0: 꼭 그렇게 뭐 질의하기보다는 제가 그 당위론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마 당심과 민심이 저는 그렇게 원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전당대회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1: 흐름을 좀 프레임을 좀
0: 그렇죠.
1: 의원님께서 잡아주시면.
0: 왜 그러냐면 리더십의 교체 시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잘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과거에 대한 업적과 더불어서 그러면 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당대표였기 때문에 잘해왔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잘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건데 저는 용장으로서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의 역할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민심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당을 나이스하고 원활하게 이끌어 왔다라고 평가는 안 하세요?
0: 아니 꼭 그렇게 꼭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이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좋은 업적을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볼때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정당은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지도부는. 그러면 잘했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쭉 지켜봐 왔고 또 정당이 어떤 지도부가 어떻게 봤는지를 좀볼때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좀더 당을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을 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선거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히 우위의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교체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냐는 문제를 가지고 가겠죠. 항상 정치의 선거는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잘을 했나라고 하는 시각과 더불어서 누가 더 잘하지? 지금 민주당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당대표가 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더 이제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기준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시고
0: 네네.
1: 가까우시잖아요. 의중을 잘 읽으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중에 이렇게 길게 SNS 상에서 여러 말씀도 하시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 당신은 전당대회 나오지 마 이런 신호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0: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럴 뿐도 아니고요. 네. 당내 상황을 볼 때 네.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거 걱정을 누가 하죠? 당원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리고 국민들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라볼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 세력은 당이란 말이에요.
1: 네.
0: 우리가 정당에서 그 역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하고 정당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정당이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야당의 주의 주장과 정치 선언만이 아니라
1: 네.
0: 책임과 실적 성과로 보여주시는 당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전문 용어로 책임윤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언어, 정치 언어라고 보는 거죠. 책임의 정치 언어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당대회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 측면도 있고
0: 예.
1: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어떤 본인의 심중 의중도 내비친 거다. 그렇게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0: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 네.
0: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전당의 당대표로 모실 때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늘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당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집권 세력 간의 진영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 혼란 난장판 전당대회가 될 거야 이러한 걱정들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저는 정당은
1: 네.
0: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특히 당대표급이라든가 대선급장 되는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과 추진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정청래 대표도 저는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연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 그런데 드라이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0: 예, 예.
1: 정청래 대표랑 만약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총리랑 맞부딪히게 되면 진짜 대단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경선은 없잖아요. 그 진영 자체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 불출마하는 것이 백의종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진영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저는 그 해서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1: 네.
0: 또 정치는 정청래 대표의 선택도 있다고 봐요.
1: 네.
0: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선거 과정에서 그것이 여과 저는 선거가 여과작용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 여과작용으로 가면서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있고 결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0: 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저는 상수라고 봐요.
1: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네. 김민석 총리를 대단히 좀 칭찬도 하시고
0: 네네.
1: 배웅받을 때 참여도 시키시고 막 이런 모습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전당대회 때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미는 거 아니야? 저 같은 이제 평론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0: 우리 당도 당원이 한 115만 20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러 볼 때 그 당대표가 오롯이 자기가의 결정과
1: 네.
0: 돌파로
1: 네.
0: 이걸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역대 당대표들이 돌파해야 되는 건 특히 민주당은 더 그렇거든요.
1: 네.
0: 국민의힘과 달라요. 우리 당은 집단지성이 있고 그 당원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대 위에 올려지지 않겠어요?
1: 네.
0: 또 정청래 대표도 무대 위에 올려지는 거고
1: 네.
0: 또 지금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1: 네.
0: 김용민 의원도 나올 가능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 4명의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온몸을 던져서 이 당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인을 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0: 아니,
1: 맞냐
0: 민다고 이거죠. 해서 네. 미는 모습으로 지금 자꾸 해석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당원들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0: 그 당원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 당대표가 오롯이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거는 질문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1: 대통령께서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배웅 받으실 때 총리가 그렇게 나간 것도 처음이고 당대표가 또안 나간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 신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0: 그거는
1: 하냐고요.
0: 이제 평론가의 해석이고 지금 제 얘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후보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1: 아니,
0: 이 자꾸 공정되는데
1: 맞는데요.
0: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1: 아,
0: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제 무대에 올려지면 그 무대는 오롯이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받아야 되죠.
1: 근데 뭐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
0: 예.
1: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럼 김민석 총리 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0: 그러니까
1: 것
0: 저는 지금
1: 같아서.
0: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콘텐츠, 민당에 대한 그 애정,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제시, 이거를 당원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서로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1: 대통령이 이런 신호 주는 게 영향이 없을 거다.
0: 신호를 꼭 줬다고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책임 윤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 당의 역할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해외 가실 때그 배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 여러저러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당시에 우리 민당의 그 성과라고 할까요? 지방선거 성과 할때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배웅할 때꼭 누구를 뭐 선택하고 배제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예.
1: 저도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0: 그럼 됐죠, 뭐
1: 아니,
0: 어떻게
1: 아니,
0: 이렇게
1: 의원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 대통령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 나갈까요? 안못
0: 그건
1: 나갈까요?
0: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가야 된다고
0: 그걸
1: 생각하세요?
0: 뭐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1: 아니,
0: 같은데.
1: 왜요, 그래도. 또안 나가면은, 못 나가면 또 저희 같은 평론가나 언론들은, 봐라,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가 아니고 김민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0: 아니 그런 일정 부분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 판에는 정치 전체 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청 흔들어요. 당원들이 흔들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1: 그래도
0: 보시고
1: 공항에 안
0: 예.
1: 모습을 안 보이면 정청래 대표에게는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0: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죠.
1: 그렇죠?
0: 아니
1: 알겠습니다.
0: 긍정적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평론가들도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 전체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재선거 요구를 뭐 6군데, 7군데, 9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더 잘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정당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번 선관위의 문제는 부실 무능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와 재선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들 세력의 하나의 카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쓰는 모습이란 말이죠.
1: 당권 수호.
0: 저는 당권 수호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는 되지가 않잖아요. 재선거와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원천적 차단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 개혁을 가고자 하는 속도전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만들어서 그 분쟁 속에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장동혁 체제의 모습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국조특위를 통해서 네네. 선관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

0: 보기로 어제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뭐 여야 동수를 하기로 했고 위원장도 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어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니까 살짝 뭐 발을 빼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분석도
1: 아니죠.
0: 있습니다.
1: 오히려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0: 적극적이에요.
1: 적극적인 국조 일정을 신속하게 하고
0: 네.
1: 그 가운데 원구성도 원구성이지만 이 국조를 통해서 진상 규정 규명을 하고 그거 해야 바로 책임자 처벌이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제도 개혁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저는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0: 네.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의원님께서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들 현장 가서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보신 분은
1: 저는 지금
0: 아니겠죠?
1: 그렇게 갔을 경우에 오히려
0: 부작용이나.
1: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혼란하고.
0: 그래도 현장에 좀 주장을.
1: 그 목소리는 충분히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전달은 좀 되고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국정조사 아니에요? 빨리 국정조사 해야죠.
0: 네. 그걸 통해서
1: 그럼요.
0: 특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1: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오겠죠.
0: 네.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 질문 좀
1: 예.
0: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서 오세훈 심판본부 거기서 활동한
1: 심판본부는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저는 전략 메시지 본부를 했습니다.
0: 네.
1: 예.
0: 서울시장 선거 왜 졌어요? 정원 후보.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1: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전략 메시지 본부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전략회의 하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번 선거는 공성전이다 우리가.
0: 공성전.
1: 예.
0: 네.
1: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정원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가지 않는다.
0: 네.
1: 선거의 기본은 뭐냐면 오세훈 현직 시장에 대한 우리가 공성전을 통해서 탈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과 공격력이 필요한 거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오세훈에 대한 실장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0: 네.
1: 봤고
0: 네.
1: 그 가운데 정원호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후보가 됐지만 체급을 높일 수 있는 메가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에 대한 실정도 명확하게 하면서 정치적 전선이 형성이 돼야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0: 맞아요.
1: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네가티브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네가티브는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지만 오세훈 실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들을 사실 선거는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열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조금 저는 선거 캠프가 차분했다.
0: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1: 그렇게
0: 안 해도 이기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1: 그것이 좀 저는 약간의 좀
0: 네.
1: 실수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0: 아쉬움이시겠네요.
1: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부동산 이슈가 매우 커요. 그 부분도 제가
0: 그렇죠.
1: 지적을
0: 맞아요.
1: 했었는데
0: 네.
1: 역대 서울 선거의 가장 어려움은 한강 벨트의 형성이고 한강 이남인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강동까지 가는 거고
0: 네.
1: 그 위에 보면은 동작구라든가 양천구까지 영향을
0: 그렇죠.
1: 미치는 거고
0: 네.
1: 그 이외에 이제 마포, 용산, 성동뿐만 아니라 광진구 제가 있는 이
0: 중구.
1: 중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호 후보가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선점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0: 좋다는
1: 조금 미흡하면서 막판 선거가 흔들렸고
0: 뜻이에요.
1: 제가 투표율을 딱 보면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려요.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지지하는 분인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에 투표율 딱 보자마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더라고요.
0: 네.
1: 제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투표율 딱 보자마자 서울시장 선거가
0: 쉽지 않겠다 생각하셨구나.
1: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짜
0: 네.
1: 이렇게 됐네요. 뒤집어지고 나서
0: 네.
1: 밤에는 계속 앞섰지 않았습니까?
0: 그러니까 7시 13분에
1: 네. 근데
0: 이제
1: 그때
0: 뒤집어졌으니까.
1: 아침에 7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0: 네.
1: 우리 박 의원 예측대로 됐다고.
0: 민심을 잘
1: 아니
0: 읽으시는
1: 잘 읽는 게
0: 박 의원님.
1: 아니라 저는 제가 서울 중구의 접점 지역이잖아요.
0: 네.
1: 최고의 접점 지역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가장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0: 알겠습니다,
1: 아쉬움이
0: 의원님.
1: 많았습니다.
0: 네, 네, 오늘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1: 불편한 질문 많았어요.
0: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예.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1: 리얼하게 하니까 더 좋네요, 정말.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상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셨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윤희영 대표님, 한국갤럽이 네.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네. 그 결과만 보더라도 2030 세대와 40대 이상 차이가 좀 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1,002명 대상으로 사람 면접원의 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0: 네.
1: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선거조사는 아니지만. 네, 이 조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0: 네.
1: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나와서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4%포인트 네. 차입니다.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통계적으로 뭐 어디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양 의견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현상인데 이 세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뚜렷이 나는데요.
0: 네.
1: 예, 지금 뭐 이제 20대, 30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아요.
0: 네.
1: 예, 뭐 40대에서는 56%가 반대하고 심지어 70세 이상에서도 54%. 이렇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데
0: 네.
1: 이 사안에서는 40대 이상, 70세 이상 모든 그 연령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높게.
0: 네.
1: 그런데 20대와 30대에서는 2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 30대에서는 62%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여서 반대한다는 응답 각 26, 33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3배 가량 이렇게 높게 나타나서 2030 세대와 그 윗세대와의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이제 의견 차가 나타나는 지금 이슈입니다, 지금.
0: 왜 그래요, 근데?
1: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정답은 있잖아요. 뭐 젊은층이 그런 이제 결과 어르신들은 아 못한 사람들 하게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결과의 공정성이에요. 젊은층들은 아 그 결과는 모르겠고 이 과정과 절차에서 어쨌든 그 공정성이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큰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공정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긴 한데. 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불공정한 이슈가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4050 세대는 또 심장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을 보고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다 이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2: 일단 저는 이 질문 이전에 네. 다른 질문도 하나 있었거든요.
0: 뭡니까?
2: 그 질문은 이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0: 규정?
2: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0: 네.
2: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67%는 이제 부실 선거다라고 네. 한 반면에 이제 부정 선거 시도 증거가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25%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여론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25%나 된다는 게 전 좀 참으로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될 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 여론을 키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선관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0: 네.
2: 이번 국회에서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0: 네.
2: 20대는요. 다만 그 이번 투표용지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28%가 부정선거라고 했고요. 64%는 부실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동시에 재선거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0: 그러니까
2: 해석을 해보면은 참정권 침해라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는 선을 거리를 두면서.
1: 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럼 재선거가 20, 30대가 요구한다 하면은 아 20, 30대들은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다 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 네.
1: 여론을 보게 되면 2030 세대에서도 의미 있게 높기는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응답이 의미 있게 높기는 하지만 그 응답보다는 참정권 침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 공정 사안을 특이하게 보는 현상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0: 알겠습니다.

0: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 일단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구에 선거를 못하신 분들만 선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는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전면 재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투표를 한 사람 또 하란 말이냐? 그게 또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이런 생각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건 저는 삶의 네. 경험이라고 봐요.
0: 경험이에요?
1: 40대 이상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느낀 여러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계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겪어보니까 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빠지더라. 네. 이를테면 우리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는 좀 점점 세상이 나빠진다 이런 측면이 없진 않았는데 근데 정치에서 봤을 때는 뭐 정권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중대 사태들 경험을 해봤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는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복원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문제가 크지만 그러나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40대 이상에서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20, 30대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재선거라든지 또 부실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류가 지난번에 그 12.3 사태 때 광장으로 2030 세대 많이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근본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더 강한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더 많은데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로 잘못된 선거였느냐에 대해서 어떤 50대하고 어떤 20대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걸 언어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50대는 뭐 이 정도면 부정까지는 아니고 부실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20대는 이렇게 되면은 오염이 심각한 것이고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부정이냐 부실이냐에 대한 이 그 언어적인 평가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양쪽에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아주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도 가고 재선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득이 될까요? 이러한 분위기에 네. 편승하고 휩싸이고 주도하고 선동해 나가는 게 도움이 돼요?
1: 장동혁 대표가 대변을 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이번 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 네. 잠실 개표소를 대변을 하고 있고 그 잠실 개표소도 시위 초창기에 비해서도 점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쪽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번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네. 한쪽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것 봐라 이번에도 부정선거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다.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대다수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그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여론을 대변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번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시위는 소수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변해왔던 사람들을 또 대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있냐 그 양자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2030은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장동혁 대표만큼 재선거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한 것은 맞는 것인데 과연 근데 2030의 이런 분노가 어떻게 구체화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해서 응답 여론조사에 이거 재선거 해야 돼라고 응답하는 것과 어떤 책임 있는 야당 대표 정치인이 재선거를 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2030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은 또 정치 과잉이나 이런 거 음모론이나 이런 건 더 싫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냐라는 면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거취에 네. 대해서 공세를 받고 있는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방패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방패가 이제 이런 지표들 여론에도 내 의견하고 동일하잖아. 대통령 평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 정당 지지 올라가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방어막.

0: 것들이 막 생기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옳다는 평가는 이제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최근에 좀 막 생긴 느낌입니다.
1: 저는 조만간에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는 게
2: 어떤 판가름이요?
1: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이 조사는 실시를 해볼 것 같아요. 어떤? 지금까지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들 여론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2: 네.
1: 앞으로는 또 추가될 수 있는 이슈가 네. 그러면 저렇게 잠실 개표소에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 아.
1: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처벌해야 될 업무 방해냐.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할 시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판가름이 날 수 있다.
2: 시위는 괜찮은데 네. 그 체육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2030 세대가 네. 거기에도 민감할 거라고 봐요.
2: 그래요?
1: 이번에 펜싱 국가대표들이 네. 칼을 못 가져가서 남의 칼을 빌려서
2: 그러니까요.
1: 그렇게 투표소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
2: 맞습니다.
1: 저는 뭐 이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2030 세대 다수가 네. 잘못된 일이다.
2: 그렇죠.
1: 남의 기회를 뺏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2: 김수민 평론가님에게 이거 간단히 여쭤보고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의 62%가 재선거 찬성.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65%가 반대예요. 이게 정치 성향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1: 네.
2: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
2: 예측했어요?
1: 네, 원래 생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2030 여론도 2030 세대가 새로 뭐 새삼 각성을 했다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다고 보고
2: 네.
1: 그 마찬가지로
2: 왜 정치 성향별로 다르냐고요. 네.
1: 원래 생각하던 원래 생각했던 것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고.
2: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거는 네. 부정선거 부실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재선거해야 돼. 민주당 지지 성향들은 아니야. 뭐 이걸 재선거에.
1: 그게 60몇 퍼센트 정도면 아주 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2: 3분의 봐요. 3분의 2잖아요. 그래도.
1: 80% 90%가 아닌 게 어딥니까?
2: 알겠습니다.
1: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당이 어디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더 책임론이 더 가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독립기구로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고
2: 방어적으로.
1: 야당 지지자는 좀 공세적으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2: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1: 네.
2: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 네.
2: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왔네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와 관련해서 지지 후보를 물었는데요. 뭐 이런 조사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네. 중요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타이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 김용민 4.7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어떻게 분석하세요?
0: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보다 김민석 총리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양자 대결에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2: 네.
0: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양자 대결 김민석 정청래 김민석 58.7 정청래 26.4
2: 네.
0: 예, 거의 뭐 두 배 넘는 차이가 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53.2 정청래 23.4 그래서 격차가 큰 상황인데
2: 두 배 정도 난다고
0: 예.
2: 보면 되겠네요.
0: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 지지층이 당원들과 가까울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유사성이 굉장히 사실은 컸는데 최근에는 괴리가 사실은 큰 부분이 있어요. 당원들의 어떤 밀도 집중도 아니면 차별성 이거 차이가 워낙 이제 큰 상황이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구분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조사가 원활하게 될 수 없거든요. 당원 명부가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2: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윤희영 대표님.
0: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 이런 흐름일까요?
0: 이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0: 왜냐하면 그 이제 이른바 정청래 대표 당권파라고 부르는데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이제 배경 그룹들이 있잖아요.
2: 네.
0: 이제 김어준 씨도 있고 뭐 유시민 작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끈

0: 화끈하게 이것이 다져져 온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당원들이. 네. 그래서 그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친청이냐 친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디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쪽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버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세력 대 세력으로 한다면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친명계 쪽에서 아 전당대회는 어느 쪽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원하는 어떤 본부를 만드는 거야 전당대회는 라는 프레임을 당원들에게 설득을 시켜내면은 저는 이제 친명계 쪽 김민석 총리 쪽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런 프레임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제 친석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쪽에서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대부분 알지만 그것을 어쨌든 끊어내는 것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이제 싸우면 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프레임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2: 네.
1: 기자님하고는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 어떤 거요?
1: 김민석 34, 정청래 20이잖아요. 네. 우원식 14 나왔어요. 네. 우원식 후보 출마 안 해요. 네. 그럼 네. 이 표는 어디로 많이 갈까요?
2: 이 표요? 김민석이요.
1: 김민석. 송영길 네. 13 나왔어요. 네. 출마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2: 김민석으로 가죠.
1: 김민석. 김용민 의원 4.7이니까 뭐 이분
2: 이거 정청래로 갑니다.
1: 정청래로 가면.
2: 그러면 이게 양자 대결 구도랑 거의 비슷해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1: 네.
2: 근데 우원식 전 의장은 안 나올 것 같고.
1: 안 나와요?
2: 그리고 송영길 전 네. 대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요? 느낌이.
1: 김용민 네. 의원도 나올 것
2: 같아요. 예, 나올 것 같아요.
1: 그러면 정청래 대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2: 나가죠.
1: 나가요?
2: 예.
1: 네.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다고? 대통령이 이거 나가지마 막 네.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간다고요?
2: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네. 연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보안사건 폐지를 올린다든지
1: 갈등을 극단적으로 다 끌어올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백의종군 할게요. 나 진영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확 그냥 톤다운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극적인 효과를.
2: 그러기에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2: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를 정청래 대표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다 하는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당원들의 분노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1: 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네. 나가서 정청래 대표가 이겨도 이거는 참 집권 세력 안에서 큰일일 거고 또 김민석 총리가 이겨도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그쪽 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고 어찌됐든 나가면은 큰 난장판이 벌어질 것 같은데
3: 네.
1: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일단 내부는 상당히 심각할 거고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든 간에 여권 내부에는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청래 대표가 이기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에서부터 타격을
1: 그러니까
3: 받고
1: 레임덕 아니에요?
3: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 네. 되는 거죠. 물론 정청래 대표는 제가 예상컨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면 네. 괜찮아요. 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1: 그럴까요?
3: 근데 이미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이 크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카드 까지 던졌는데도 지게 된다? 이러면 이 대통령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근데 거꾸로 정청래 대표 쪽이 진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주류야라고 생각하는 네. 그 소위 최근에 문조어뢰유로 표현되고 있는 이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또 어차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잖아요. 언제나 이 대통령의 권력은 중반기가 지날수록 여당 내에서도 퇴조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면 차기는 우리 거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된 주자를 우리가 내세워가지고 네.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또 그 칼날을 벼르게 되겠죠. 그 점에서는 뭐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내에서 항상 그 사생결단식의 갈등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부할 때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큰 갈등이 있었고 이런 식의 갈등 혹은 그 이상의 갈등이 여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1: 여러분들은 직접 이 정치권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이런

0: 전당대회 출마 안 하고 막 이런 권력 구도 이건 밖에서 이제 관찰하셨는데 저는 안에서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당해보기도 했잖아요.
1: 그 서늘함을 네. 아시는 거죠.
0: 네.
1: 체크내셨잖아요.
0: 그래서 저는 네. 출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근데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기자분들은 계속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잘못 읽는 건가.
1: 제가 봤을 때 그 정청래 대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주변 분들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대통령 월드 클래스라고 한 표현도 뭐 그것이 대통령 기분 나쁘지 않겠냐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본 마음일 수도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고 본인이 정말 좋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주변 분들이 워낙 지금 다리를 막 잘라버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정치인에 있는 정청래 대표를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0: 네.
1: 그래서 이게 아직 제가 봤을 때 제 그 출마 연임 도전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완전히 닫히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포기를.
0: 윤영 대표님은 지방선거 전에도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다리 네. 양다리 걸치시는 네. 것 같아요.
2: 아마 소장님은 네. 정청래 대표와는 네. 다른 정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정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0: 그래요?
2: 합니다.
0: 아 그래도 정청래 대표 요즘에는 막 대통령 칭찬도 하고 시계도 찬 모습 보여주고
2: 네.
0: 그럼 대통령 때 아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2: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들은 다 박찬대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저 의원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나는 개혁파고 이 구도로 갈랐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오히려 이용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김민석이다 주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김민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자기는 역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김재현 기자님
2: 네.
0: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대통령이 미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민석을 선택하지 않고 정청래를 네. 선택을 했을 때
2: 네.
0: 대통령의 국정 운영 주도권은 상실되고 레임덕이 네. 올 수도 있다.
2: 네.
0: 대단히 집권 세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민다?
2: 대부분의 당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정청래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0: 네.
2: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럼 딴지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또 우리 기자나 평론가 분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2: 네.
0: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자,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3: 예.
0: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이깁니까?
2: 아니요.
0: 아니요. 윤희용 대표님, 출마합니까?
1: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0: 이깁니까?
1: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이 뭐야?
1: 아이 정말로 네.
0: 아 그 정도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네요.
1: 저는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는요 한 30% 보겠습니다. 30%대.
0: 그런데도 나간다고요? 질 거 알면서 나간다고?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2: 저는 이렇게 보지만 정청래 대표는 50 이상으로 보시겠죠.
0: 정치인들이 지는 게임에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네. 나갑니까?
4: 나갑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저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왜요?
4: 살짝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기를 위해서.
0: 차기를 위해서?
4: 네.
0: 그러면
4: 그리고 자기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점이 위협적일 거라고 봐요.
0: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4: 제가 그 민주당 지지층하고 당원층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0: 네.
4: 지지층하고 똑같으면 김민석 총리가 이긴다고 보는데
0: 네.
4: 당원층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깁니까? 칩니까?
4: 살짝 집니다.
0: 살짝 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측을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오늘도 재미있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바삭해.
9: 맛있는 육식계 치킨.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육식계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육식계 치킨
10: 이름이 뭘까요?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내일은요, 제가 평소에 인터뷰하고 싶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총 이후 상황을 낱낱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누가 나오는지 내일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더위 속에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은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로 따라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차가 많고요. 통일로는 은평 뉴타운 10단지에서 구파발 사거리 쪽으로 차량 많아서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성수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중랑교부터 그 흐름을 타서 조금 더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나서 여의도권을 지나는 내내 혼잡하고요. 한강대교는 북단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청담대교까지 쭉쭉 밀리고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더 차가 많은데요. 홍지문 터널을 지나서 연희램프 쪽으로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를 맞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